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틀니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합니다.

0: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노대창에 도망친 데다가 주위에 있는 적들이 아직 정황을 모르고 있어서 부대는 하도프에서 며칠 조용히 쉴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무기를 닦았다. 그리고 또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팽덕현은 병사들 수가 심각하게 줄었으니 3군단을 줄이자고 앞장서 건의를 하였다. 홍군 지도부는 전군을 섬감제도로 다시 편성을 하여 팽덕현을 사령원으로, 모태똥을 정치위원으로, 림표를 부사령원으로,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왕가상을 정치부 주임으로 임명을 하였다. 섬감지대 아래에 세 개 종대를 두고 1종대는 림표가 사령원을, 서병진이 정치위원을 맡았고 2종대는 팽설풍이 사령원을, 리부촌이 정치위원을 맡았으며 3종대는 엽검령이 사령원을, 등발이 정치위원을 맡았다. 섬감지대는 7,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하두푸진 서쪽에는 관제묘의 团장 이상 간부가 모이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동쪽 하늘에 해가 솟아올랐다. 절 앞 소나무에는 말 여러 필이 메여져 있었고 뜰에서는 흥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도자들도 모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니 제법 말쑥해 보이었다. 모태통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일어섰다. 그의 힘있는 연설은 박수소리에 자주 중단되었다.
1: 동지들, 우리가 강서를 떠나온 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장계성은 우리를 없애려고 온갖 애를 다 써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를 하고 추격하고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우리를 무찔렀습니까? 무찔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둘러싼 적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2: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반고가 개천한 후에 사망 오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무산계급의 자랑이며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며 주한민족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주한민족도 이러한 군대가 있어야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항일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신선 임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모태똥이 숨을 고르더니 침통하게 말하였다. 물론 우리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천 명입니다. 7천 명이 너무 적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살아남은 7천 명은 혁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를 길러준 땅입니다.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혁명은 수천 수만 인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 어떤 적들도 우리 혁명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격전으로 싸우지만은 앞으로는 대규모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울 기세로 싸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한 성에서나 몇 개 성에서 먼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근거지는 강세가 아닌 섬서 감숙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모태똥의 말뜻을 되새기었다. 이튿날 새벽 대오는 북으로 진군하였다. 하도 푸진 북쪽 망죽산 우로 부서진 채 서있는 국민당군 또치카가 멍청이 눈을 뜨고 멀어져가는 홍문대우를 바라였다. 부대 앞에는 드넓은 위하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푹 쉬었더니 기운이 솟았다. 말들도 목을 길게 빼들고 울부짖으며 힘차게 걸었다. 누군가 에헤요 홍군 오라버니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복근 호남 강산은 물론 운남 귀주 사찰의 노래들이 터져나왔다. 그 무렵 어두컴컴한 동쪽 하늘에서 푸른 빗줄기가 맑고 깨끗한 냇물처럼 흘러 퍼지었다. 반짝거리던 겸영성은 어느새 해맑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0: 에필로그. 7월 내내 장계석은 아미산에서 지냈다. 아미산은 웅위하고 아름다웠다. 더군다나 홍주산에 있는 아담한 별장은 푸른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폭포와 냇물을 만날 수가 있었다. 장계석은 산에 올라온 뒤로 편안한 나라를 보냈다. 사천 군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계획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다. 그가 거느린 참모탄이 사천 군대를 이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미 훈련단을 꾸려서 확실하게 사천 군대를 장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사이 대도와 작전이 허탕을 치는 통에 잠깐 기운이 빠졌지만은 홍군이 설산과 초지에 들어서자 다시 희망이 보이었다. 북에서 막고 남에서 뒤쫓는다면 홍군은 날개가 돋쳐도 도망칠 수 없을 터였다. 장계석은 참모团장 하국광과 류상을 불러 송본과 무현 사이에 있는 첩계에서 회의를 열고 홍군을 가둬 죽이는 정책을 표기로 결정을 하였다. 민강을 따라 철저하게 길을 막고 홍군에게 몰래 식량을 갖다주는 자는 극형에 처하며 홍군의 일을 거두는 사람은 적과 내통한 죄를 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족들에게 을러매였다. 얼마 뒤 장계석은 홍군 내부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다가도 스며시 웃음이 터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장계석은 부인과 함께 아미산을 유람하였다. 금정에 가서 구름바다와 해돋이를 보고 세상지에 가서 원숭이들의 재롱을 구경하였다. 향불 연기가 감도는 절에도 들려보고 이름난 폭포를 찾아 물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걱정을 툭 털고 한가하게 지내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라자구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장계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정수리에 얼음물을 쏟아 부은 듯 정신이 아찔해났다. 얼마 뒤 시종실 주임 정불범은 홍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섬감지대가 바로 홍군 1방면군의 1-3군단인데 모태동과 주왕 지도자들이 이 대우와 함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정불범은 뾰족한 턱에 묘돌이 남지 않은 수염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기였다. 장계석이 이 소식을 알면은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하였지만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었다. 정불범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다. 장계석은 차를 마시면서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정불범은 잔뜩 움츠린 채 장계석한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었다. 위원장님, 감숙에는 조선왕한테서 전보가 왔는데 공산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뭐? 장계석이 왓들 놀랐다. 차자를 내려놓는 장계석의 손가락이 떨리었다. 정불범이 전보를 건네면서 덧붙이었다. 우리 부대가 또 공산군의 거짓 공격에 속아 전수 방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장계석의 얼굴은 갈수록 일그러지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그 전보를 어떻게 믿나? 이 대우가 진짜 1, 3군단이야? 모태동이 정말 거기 있다고? 대우에서 처진 홍군한테서 얻은 소식이라니 믿을만할 겁니다. 장계석은 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왕균이란 여성은 무능하기 짝이가 없어. 당장 잡아들여서 군법에 넘겨. 위원장님, 노형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다가 괜히... 그러다가 괜히? 정불범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이 기대 구하였다. 사람들이 위원장님께 등을 돌릴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장계석이 호통을 치었다.
1: 왜 등을 돌린단 말인가? 어?
0: 노대창도 라자고 같이 험난한 요새 하나를 못 지켜내는데 왕균이 기다란 위하전설을 어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귀조에서도 고작 2-3만밖에 안 되는 홍군이 10배 가까이 되는 수십만 우리 대군의 포위를 뚫고 금사강으로 도망쳤지요. 대도와 전투도 그렇습니다. 대도라는 천은 요새를 믿고 이제는 홍군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왕균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어찌 위원장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장계석은 얼굴을 확 붉히며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1: 그러면은 지금 전에 내가 지비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건가?
0: 제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불범이 어설프게 웃으며 대꾸하였다. 위원장님께서는 나라 안팎의 이름난 장군이신데요. 위원장님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라도 공산당을 뿌리 뽑을 수는 없지요.
1: 그건 무슨 뜻인가?
0: 장계석이 낯빛을 바꾸어 물었다. 저 얘기는요. 이 사회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1: 사회적인 원인이라니?
0: 공자님도 재물이 적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루 나누지 않은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땅이 차고 넘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 옷을 걸치지만은 누구는 맨몸을 가릴 천조박도 없지요. 그러니 불평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엎어지길 바라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꽃으로도 들판을 다 태울 수밖에요. 여기 불을 끄면은 저기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자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 자네 말에서 어제 공산당 냄새가 풍기는 건? 응?
0: 정불범은 놀라 얼굴이 해스케지었다.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위원장님을 따라다니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몇 마디 위로를 들었던 것뿐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계석도 다시 낯빛을 가다듬고 말하였다.
1: 아니 뭐 내가 자네를 공산당이라고 여길 리야 있겠나. 다만 사람을 속이는 그런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일러주는 걸세. 나도 전에 자본론 같은 책을 보기는 했지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말에는 넘어간 적이 없어. 만약 공산당이 이 중국 땅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자네나 나나 죽어도 묻힐 곳이 없겠지. 나는 평생 반공의 뜻을 두고 살아왔네. 공산당을 싹 쓸어 없애지 않고서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야.
0: 그 말에 정불범은 저도 모르게 벌쭉 웃으며 말하였다. 위원장님의 큰 뜻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힘들 뿐이죠.
1: 아니, 자네는 자신감이 그렇게 없나?
0: 장계석이 그를 훑어보았다. 정불범은 말이 없었다.
1: 명심하게, 나는 내일 당장 산을 내려갈 테니까.
0: 네? 산을 내려가시다니요?
1: 내가 직접 서북으로 가야겠어.
0: 장계석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1: 서북에 30만 대군이 있잖아. 하지만 공산당은 만 명도 안 되지. 지금 손을 안 쓴다면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나.
0: 하지만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고 원망이 차고 넘치는데요.
1: 원망이 넘치다니.
0: 큰 적을 앞에 두고 위원장님께서 내전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말입니다. 장계석이 눈을 부라리었다.
1: 누가 큰 적이란 말인가?
0: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 모두 뭘 모르는 얼뜨기들이야.
0: 장계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1: 똑똑히 말하지만은 공산당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란 말이지.
0: 정불범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장계상은 이튿날 오전 부인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그는 도무지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계상은 산을 내려가면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1: 여섯 해나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장편 소설 대장정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종이 문진부 지점입니다. 연길 신화서점소 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도강종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시다. 여러분들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 도강종이 소개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개를 듣고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해보고도 효과를 못 보던 분들, 우리 도강종이에 와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왜서 그런가 보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계시는데 전문 쫑클로 해서의 우리 그 중의는 엄격하게 과를 나누지 않지만 의사마다 특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0: 네.
1: 내가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런 전문 분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 잘한 데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강 중의를 보면은 피부과로 보면은 최기명 원장님 계시는데 이분은 피부과 방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분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대상포진 그 후유증, 대상포진이라는 게 후유증을 많이 남깁니다.
0: 네.
1: 역시 피부병이란 피부병이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 빙도가 바이러스입니다. 빙도가 일으키는 질병인데 대상포진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지 마십시오. 저래 최기명 선생님 원장님 보이십시오. 아주 치료 효과가 빠르고 후유증을 잘 남기지 않습니다.
0: 예.
1: 그 외에도 뉴피센이라든가 예, 슈마제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예, 많은 이런 피부병 역시 최기명 원장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또 심내혈관 전문의로서는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님 일찍이 연결시 중년에서도 계셨고 북경의과대학병원에서 진수도 하셨고 예, 여러 가지 이런 심내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풍수성 관절염이라든가 완고성 이런 두통이라든가 치료 방면에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독특한 면을 말한다 할 때 심내혈관입니다. 중풍 조기 진단, 중풍 치료, 각종 심내혈관에서 아주 자랑할 만한 큰 소리 칠 만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예. 조일만 선생님 40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도강 중이 보면은 대부분 교수님들 다 40년 이상이 실제적인 중이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0: 네.
1: 그 외에 우리 김성춘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은 일찍이 이 연변병원 중의과에서 오래도록 근무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해 중의학대학을 진수했다거나 청도의 중의학대학, 그다음에 한국경희대학, 경희대학병원 여기에서 다 진수, 연수, 근무 이걸 다 하신 분입니다. 별것도 배웠고 림상 경험도 아주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잘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강중의원의 의사들이 특징 보면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잘한다 이 말입니다.
0: 네.
1: 중풍이면 중풍, 우리 피부병이면 피부병. 그러면 김성춘 교수님 어느 분야에서 잘하는가? 첫째, 호흡도계통입니다.
0: 네.
1: 각종 이런 폐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 다음에 진저성 폐炎이라든가의 폐지중이라든가의 각종 이런 호흡도 질병, 천식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증이라든가 특히 그 감기라든가 이게 다 쌍후지도관 안에 속합니다. 그 위에 실면증, 완고성 두통, 이방면에서 갱년기 종합증, 우울증, 식물신경문란이 이방면에서 역시 또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저는 최기명 원장님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2: 이 피부가 미용 잘합니다. 예.
1: 아주 잘합니다.
2: 예, 내 습지 있어서 습지 거의 10년 됐습니다.
1: 예.
2: 처음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조금 또 술 갈았고 예, 좀 괜찮가 들어와 하자 또 인사도 주기 도시겠는데 아이 최기명 원장님이 치료를 받은 게 지금 한 번도 아이도 없습니다.
1: 모든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다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용합니다. 피부병 방면에서.
2: 네, 그리고 예, 또 예, 몸에 뻐드라지, 그래도 갈았다가 뻐드라지 조그맣게 나서 그다선 게 구미 일어난 것처럼 났어요. 불거나면 그래서 영국제 갈았고 이런 것도, 이것도 약을 영만 썼댔습니다.
1: 네.
2: 그래가나 예, 영만 써도 예, 계속 그래서 한두 달 넘어 계속 여기 뻐드라치나고 저기 뻐드라치나고 이러지 이병도 싹 잃었습니다.
1: 그렇죠.
2: 난 피부암이 오는 거 안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제 사촌 오빠는 또 뭡니까? 또 이 뭡니까? 그 왼쪽 이 팔굽이 그 무슨 허벅지랍니다.
1: 예.
2: 그런 게 그래서 계속 갈아봐서 별약을 다 써다 이랬던 게 허벅지 또 떨어졌습니다. 내 이렇다 말할까 그 같습니다.
1: 예, 그거 TCN이라고 하는데 그 방면에서는 다른 선생님들이 뭐 치료한 걸 치료합니다. 소보짐도 책임형 선생님 약 쓰고 떨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2: 예, 그래 내 이런 말할까 우리 둘이 삼촌째 아줌마도 자꾸 이렇게 갈아봐서 긁어 나면 불병이서 뚝뚝 찌면 온몸이 자꾸 갈았답니다. 이게 오늘
1: 예. 예, 우리 최기명 원장님이 바르는 약, 구복약, 결합하고 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피부병 방면에서. 그럼 오늘로 예약해랍니까?
0: 네, 여보세요?
1: 네, 그렇게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3: 예, 저는 조만간 지방간도 있고

0: 당뇨병이 계속 있습니다.
1: 네.
0: 아무리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어째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1: 네.
0: 달걀만 먹으면 당뇨병이 또 썩어지 아프고, 그래서 달걀을 못 먹습니다.
1: 네.
0: 그래, 그리고 또 뭐, 리미글 선생님에 보였는데, 위축성 위염도 있고, 예, 그렇답니다. 그래,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 안 돼. 위가 쓰리면서 아픈다. 그래서 리미글 선생님한테서 내가 몇번 이래 정량 조명관 가져다 먹으니, 아이,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거 값은
1: 예, 달걀도
0: 저렴하고.
1: 마음대로 잡숴도 이렵고, 예.
0: 예, 지금 달걀을 마음대로 먹습니다. 요, 그러니까, 좀 맥이 납니다.
1: 예,
0: 밥도 잘
1: 그렇죠.
0: 먹고, 예.
1: 예.
0: 그러니까나, 아이, 리민길 선생 확실히 저 용합니다.
1: 리민길 선생님, 그 환자분들 많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도, 예.
0: 예, 아주
1: 그리고
0: 제가.
1: 약이 효과를 잘 봅니다.
0: 예, 그래서 저 뭔가, 내또 공고에 계속 공고에 하려고 해서 저 뭔가 오늘 또 예약하겠습니다. 우리 숫자는 다
1: 각종 이런
0: 지금.
1: 위병이라든가 담낭염이라든가 좀 반복이 자주 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권고
0: 예,
1: 단계를
0: 공고는 없습니다.
1: 걸치십시오.
0: 예.
1: 예.
0: 그래서 오늘 집사람과 같이 예약해야 됩니까?
1: 오늘로 예약을 합니까? 예,
0: 예.
1: 됩니다. 리맹길 선생님 오전 오후 다 나오십니다. 예.
0: 예,
1: 예. 치료 잘하시오.
0: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지금 도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1: 예.
3: 지금 치료도 지금 두 번, 이제 약두 번까지 이제 지금 두 초까지 먹고 있습니다. 네. 예, 어째 그런가 하면 심장이가 예, 관심병이나 있고 심장을 해서 한 10몇 년 넘은 됩니다. 이게. 예, 항상 어느 댕재도 안심 못하고 그냥 주시원에 하면 그댕겼습니다. 예, 어느 당시에 어떤 데 갔다 깜빡하면 내가 그러시기에 바쁘시기에는 술막 올라요. 지금도 먹고 이러고 이랬는데. 지금 내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 진퇴도 왜이 절반 선생님 치료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1: 절만 선생님이 로고객들이 많습니다. 입소문을 타서 이 사람이 효과범 저 사람을 소개하고 해서 이 환자 많습니다. 오래 다닌 분들 특히도 많습니다.
3: 그래, 우리 신철도 나한테 소개합니다. 이 절만 선생님 내가
1: 예.
3: 받아라고. 그래, 안 그래도 막두번 이제 받았는데, 이게 이분의 명패는 내가 원래는 조금 나가 걸어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1: 맞습니다. 신지최씨 오죠.
3: 예, 그리고 충성대 올라가기도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힘들고, 하여튼 예, 이 심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심장을, 그리고 심지어터기가 자꾸 어떤 데는 아까 손이 아팠다, 뒷산절도에
1: 반사통도 나오고.
3: 예, 이랬는데, 여지간에 두번 지금 이제 치료받았는데 영패가 난다. 벌써 2차.
1: 알깁니다. 이 첨약이 내 병과 맞는가 하는 거는 예, 며칠 있어 보면 벌써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쁘던 게 해결되고 알깁니다.
3: 예,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지간에 벌써 잠부터 잘 자고, 이 아픈 순서나 조금 나게 걸어도 숨 상대함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1: 그래서 이 졸만 선생님 지금 전주 쪽으로 예, 이 중풍이거나 중풍 올까봐 무서워하는 분들, 고혈압이 있는 분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의 소문이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또 가려고 오늘 또 저기 예약합시다. 오늘 내가.
1: 오늘로 예.
3: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1: 됩니다. 오셔서 내 방송에 생방송에 전화했다 하면은 우리 과비도 아이 받고 예, 여러모로 이 우대가 많습니다. 예.
3: 예,
1: 예, 예약했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예, 딱 머리가 아프고, 그냥 아프고, 경상적으로 머리 아픈다고.
1: 예.
4: 이전부터 예,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이전에 한 40대 그때, 그, 김창 선생님이 이 사람 내 생에 보였을 때, 그리고 치료 많이 됐는데, 이 나이 들면서 또 발작했습니다,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저는 잠을 매일 못 잡니다.
1: 머리 아픈
4: 머리
1: 게
4: 아파도,
1: 바쁩니다.
4: 그것이 말이,
1: 잠을
4: 머리가
1: 못
4: 아프지.
1: 자고,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튿날이면 짜증이 나고, 심동 과속이 생기고, 그게 잠을 못 자고 머리 아픈 게 바쁩니다.
4: 그래서 그래서 이전에 이 선생님께서 실면증이
1: 실면증 치료를
4: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이 선생님 또 이 동안 좀 연이 왔다니까 요즘에 파스라이 댕긴다 그래서
1: 예.
4: 지금 실면증이 많이 해결되고 골이 그리 아프던 게 골도 아예 아픕니다 지금
1: 두통이 오는 원인이가 우리 쉽게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 선생을 잘 만났을 때 약과 병이 맞을 때 꾸준히 치료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네,
4: 허가 너무 좋거나 어느래 그 또가 또 발사할까 봐 겁이 납니다.
1: 예.
4: 어느래 또 가서 도겠는데 우리 동무들 지금 잡으려면 너무 아여워서 내 숨 쉬면 질량이 좋다고 당장에다
1: 예.
4: 오늘 내 두 분 예약 되겠습니까 오늘이
1: 두 분으로 해서 다 김성순 선생님 예약입니다.
4: 예, 김성순
1: 됩니다.
4: 예, 갔다가 또 예, 그 치과도 이 동무 이빨이 다 빠졌어요.
1: 예.
4: 그가 치과를 들어가 보겠답니다. 또.
1: 치과로 와 보이십시오. 그 조선조 선생님에 대해서 예, 아주 알뜰하게 기술도 상당히 높은 분입니다. 예, 특히 그치? 다른 데서 이 틀리를 해서 맞지 않던 분들, 이 몸이 염증이 있던 분들 다 이 선생님 와서 다시 합니다.
4: 네, 우리 이빨 했는데 영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4: 이 동무 가서 어른이 치료를 하겠답니다.
1: 치과하고 김성춘님 선생님 예약입니다.
4: 예, 예,
1: 예. 예 됩니다. 예. 오십시오.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5: 예, 우리 가족은 저희만 낳고 큽니다.
1: 예.
5: 우리 할머니도 오늘이도 어제 어린이집하고 예, 처음 발이었죠. 들려. 마대고 그래 빙빙 돌고 예, 밤잠 자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부유 오시다 그랬는지 오늘 모시고 저희만 선생님 가서 점약을 짓겠는데 가서 검사를 하자 그런가
1: 예 빨리 보이십시오 우리 저 선생님 보이시고 중풍 올 위험성을 줄이고 예, 예 중풍 몇 달 했으면 중풍 올 수 있는 이런 걸 조기 진단에 치료받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중풍이 온다면 신경이 펜탄이 와서 치료가 아주 어렵습니다 회복이 예, 저래 치료를 그렇죠. 받으십시오
5: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네.
6: 말씀 전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네, 지금 그러니까 김성순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잖아요. 예, 원래는 머리 두통이 용심했습니다. 좀 한땀도 못 자고.
1: 예.
6: 어제 눈알이 뿍 빠진 감이 났습니다.
1: 아, 간열이신 분입니다.
6: 예. 그러실 때까지 이 선생님이니까
1: 예.
6: 약을 내 누구부터 먹었습니다. 그래서
1: 예.
6: 효과 영도했습니다.
1: 예.
6: 옛날에는 좀 머리 아프거나 참 못하거나 이러면 병원에 가서 대리를 한 열흘씩 맞았습니다. 그런데
1: 그때뿐이죠.
6: 맞을 때, 예, 그때뿐이고 또 아프더라 말입니다.
1: 예.
6: 아프고 참 못하고 이런데 지금 이 선생님이 약을 누구부터 먹였으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 내 지금이
1: 예.
6: 좋아서 더 뭐니까 약 받다든다.
1: 환자분은 예, 그 머리 아프고 눈이 빠진다 이런 증상 가만 놔두면 다른 큰 병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간한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간하고 눈이 직접적으로 연계했는데 간열이 세고 간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간위치즈가 생기고 간양복항이 생기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단 말입니다. 예, 그러게 되면은 다른 병이 많이 옵니다. 일단 김성춘 선생님은 잘 만났습니다. 예. 이래서 좀 치료를 받으면 여러 가지로 효과 볼 겁니다. 오늘로 예약해랍니까?
6: 예, 오늘 예약하시죠.
1: 예,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6: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7: 예, 저도 나는 이 간이가 좋지 않아서
1: 예.
7: 그리고 또 장이가 잘 수 없 들 수 없단 말입니다.
1: 예.
7: 그래서 이 이래 작은 병원에 주사도 많이 맞고 예전에 효과 없더라면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거 알게 되는데 그래서 동방중의원이 김성춘이 선생님 만나서 집에 보고서 이 약 썼는데 자 밥은 원래 이 숟가락 들 생각 없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간이 나쁘다고 본인이 말하는 거 보니까 예, 간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맥이 딱 없고 밥맛이 딱 없습니다.
7: 예.
1: 그리고 잠이 아예 오고 두통이 생기고.
7: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개랑 이국척에다 먹었는데 야 효과가
1: 알기죠.
7: 예, 완전 알기다.
1: 이분은 김성춘 교수님이 이 실면증, 각종 완고성 두통 정말로 큰 소리 치는 분입니다.
7: 예, 아, 그렇지만 그래
1: 예.
7: 밥도 어제는 제대로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랬는데
1: 예.
7: 한번 또 가서 더 지금 안 좋은 거, 그렇게 왕쾌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효과는 대대 좋다면,
1: 예.
7: 한번 개다 먹었는데, 그렇게 효과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로 이어야 하다.
1: 오늘로, 예?
7: 예.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다 나오십니다. 예.
7: 예.
1: 잘 이용하시고. 감사합니다.

0: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그 선생님 혈압이 아침 전에 더 올라갑니까? 낮에 더 올라갑니까?
0: 낮에 10시 자후에 제일 고봉이 오고 보통 하루에 두 번 고봉이 오는데 오후 2시, 3시에 또 고봉이 옵니다.
2: 네, 예, 요즘에 별로 고리띠한 것 같은 게 그래서
0: 혈압 재봤습니까?
2: 예, 낮에 재보니까 오른팔이 가면 발이 어제 계속 땀다.
0: 제일 높은 혈압이 얼마입니까?
2: 예?
0: 제일 높은 혈압이 얼마입니까?
2: 오른팔이 높은 게 예. 낮에 110에서 130 그 어간이고 아래 혈압은 55 그 어간이고 이렇습니다.
0: 혈압은 아예 없습니다. 예, 근데 본래 기초 혈압이 낮던 부위입니까?
2: 혈압이 고르제입니다. 그래서 예. 왼팔에
0: 상관없습니다. 그게 상관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보통 오른쪽 제비면 오른쪽 혈압이 한 5나 10호미공주 더 높습니다. 예,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오른쪽을 계속 쟀으면 오른쪽 계속 쟀시 오른쪽하고 왼쪽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래, 의미 없습니다. 예.
2: 그래, 예. 아침 전에 어떤 간에 재볼까? 아침 전에, 어제 아침 전에는 160이고, 오늘 아침 전에는 170이고.
0: 어제 아침에 더 높습니까?
2: 아, 그래, 좀 말입니다.
0: 그래서 혈압약을 잡수고, 혈압약을 잡수.
2: 아무것도 안 먹고.
0: 아무것도 안 먹고, 10시 만에 재도 그렇단 말입니까?
2: 예, 아침에, 어제 아침에 5시 반에 잰 게 160.
0: 그럼 제가 말씀드립시다. 예. 지금 혈압이 상당히 나쁩니다. 본래 사람 정상적이라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재는 혈압은 기초 혈압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제일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는 딱 반대됐습니다. 이래서 이런 혈압 파동이 있을 때 특히 요즘 같을 때는 제일 나쁜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하고 낮에 이런 기온 차가 많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혈관이 터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다 졸만 선생님들 오십시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혈압약 가지고 혈압약 아이 드시는 분들은 아이 드신다고 와서 말하면서 잘 진찰 받고 약을 써도 좋고 조 선생님이 그 이런 진단에 따라서 잘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와서 한번 조 선생님 보이십시오. 예?
2: 예, 선생님 예. 왼발이 아래 혈압이
0: 다시 의미 없단데 그러니까. 그런 거, 예? 그거 신경 쓰지 마시오.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오른팔 하나 쟀으면 하나, 오른쪽이면 오른쪽 거 계속 표준하고, 왼쪽이면 왼쪽 거 계속 표준하시오. 왼쪽, 오른쪽 비교하지 마시오.
2: 아니, 그치, 48이 돼서 이렇습니까?
0: 아, 그거 의미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잘못 잰 겁니다. 너무 48이면 그거는 60 아래는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게 파동이 세고 오른쪽 왼쪽 차이가 많고 혈압을 잘못 잴 수도 있고 쓰는 혈압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자문하자면 혈압에 관한 거 우리 도강 중에 오십시오. 특히 조 선생님한테 자문하십시오. 예?
2: 알았습니다.
0: 예.
2: 예,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내 전화입니까?
0: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나 처음 그 이민규 선생님께서 약을 줘왔는데 이제 한 이틀 먹으면 다 먹는데 주말에 뛰어와서 내가 오늘 예약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해 주십시오.
0: 다음 주 화요일로 리맹글 선생님 예,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그래 약을 이제 가져 먹는데 이 소화계통이 문제에서 이 맹지꽃이 아프기도 하고 자꾸 무식이 얼리미고 무슨 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애를 먹던 게 좀 처음엔 모르겠던 게 어제부터 약간 이제 순이 죽는 게 알긴다 말입니다.
0: 그렇죠. 그게 알깁니다. 쑥 꺼져 들어가는 게 편안한 게 알깁니다.
3: 아, 근데 이게 무식이니까 툭툭 이면서 한번 다갤만하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0: 이 우리 그 배꼽에 쨍까 배꼽에는 지동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혈관입니다. 이 동맥 중에서. 그런데 간열이 센 사람들, 깡양복강한 사람들이 위로 치면서 올라오는 게 맹치급 밑에 와서 무수게 뚱뚱하게 막힌 것 같거나 차갑거나 소화해야 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더하면서 배꼽에 뭐 심자 있는 것처럼 툭툭툭 혈관이 뛰는 게 알깁니다. 그게 다 이 간하고 위가 평형을 잡지 못할 때입니다. 그거 리민길 선생님 치료 아주 잘합니다.
3: 예, 글쎄 그래서 좀 편안한 감이 난다면 심장 박동
0: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 내 심장은 이 배꼽에 있는가 여기 와서 툭툭 뛴다 하는데 그거 리민길 선생님 치료를 받으면 맹치급 밑이 쑥 꺼져 내려가고 편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답답하던 것도 해결됩니다.
3: 예, 어쨌든 참 신경 쓰게 된다면
0: 맞습니다.
3: 배 안에서 폭도 일어난다면
0: 그거 다른 사람들 약 써도 잘 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리민길 선생님 잘합니다.
3: 예, 네, 아주 예. 선택 잘한 것 같아요.
0: 선택 잘했습니다. 그거 예, 딱 위마 치료해서는 아야 됩니다.
3: 예,
0: 간은 수통식에 수간 제위를 해줘야 그 다음에 위약이 마르듯이 위약부터 써서는 그게 하나도 효과 못 봅니다. 근데 리민길 선생님 약 쓰고 그런 증상이 싹 없어집니다.
3: 예, 그래 다음 주는 그 화요일 날쯤 내가 가자 그래.
0: 알겠습니다. 예약해 놓겠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제 앞에서 우리 혈압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데 혈압 요즘에 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오면서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뭐 날씨 변화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변화가 크게 못 느끼지만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 요즘처럼 그 추운 계절에 들어서면서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뒷대티가 벌써 뻣뻣해 나고 머리가 뻥하고 이러면 혈압부터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혈압약 먹는 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나 혈압약 먹었다고 실험 놓고 있죠. 근데 재보면 혈압 이 막 이전보다 180, 200 그 정도 올라가거나 예. 또 혈압이 꼭 180, 200이 돼야 문제인 게 아닙니다. 본래 기초 혈압이 100 아이 초과하던 사람들 이게 다 수축기 혈압을 말합니다. 예. 그러던 사람이 벌써 140, 150 되면 이게 다 높은 게란 말입니다. 130대도 기초 혈압이 100이 되던 사람 120 초과하면 예. 바쁩니다. 우리 체계단은 이론적으로는 140부터 혈압약을 먹으라 하지만 그거 딱 체계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먼저 혈압이 올라가서 골이 뻥하고 뒷대뒤 뻥하고 막 그래서 돌아가고 하는데 그럴 때 혈압약 안 먹으면 안 되죠. 예? 예, 이래서 혈압약은 어디까지나 조절입니다. 큰 사고 나고 중풍이 나고 뇌출혈이 올 수 있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이죠. 예, 서약이란 말입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4: 예, 네. 김성춘 의사 약을 쓴 환자인데요.
0: 네.
4: 좀 내 그 해결된 관계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 약을 예, 두 번 먹었는데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0: 예.
4: 잠 잘 잡니다.
0: 아, 본래는 그래. 어지럽고 잠을 못 자던 예. 분이 김성춘 선생님 약 두 번, 두 주일 썼단 말이죠. 예? 두
4: 예, 예, 예. 그리고 예, 기관지 전식으로도 이제 고생하고 기침 가래나던 것도 예, 해결됐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선생님, 김성춘 예. 선생님 그 방면에서 호흡도 개통, 간단 방면, 완고성 두통, 실면증 방면에서는 아주 큰 소리 치우게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4: 예. 그래가지고 많이 나아지거나 조금 더 먹으려고 내리 가려고 하는데
0: 네.
4: 좀 예약해 줄 수 있어요?
0: 신심이 생기죠. 예?
4: 네네.
0: 예, 그러시면 내리 우리 그 선생님과 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됩니다. 그 우리 약국 전화를 잘 이용하십시오.
1: 네.
0: 5017355에 다시 전화해서 김성수 선생님 내일 나오시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1: 501-7355번입니다.
4: 7355번입니다.
1: 네.
4: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 중에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소강종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퀴즈의 주제는 바로 졸음운전 예방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또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와 관련됐습니다. 네, 땀으로 인한 탈수, 식후 찾아오는 졸음, 그리고 에어컨 속의 일산화탄소 누설까지 더해져서 운전 중에 졸음 위험이 더욱더 커집니다.
1: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창문을 열면 졸음이 깬다, 커피를 마시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졸음운전 예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가장 졸음이 잘 오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또 졸음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졸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오늘은 졸음운전의 위험성부터 과학적 예방법, 그리고 운전 중 깨어있는 비법, 그리고 휴게소 활용 전략까지 퀴즈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죠? 어떻게들 뭐 좋은 계획대로 날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 요즘은 연휴가 참 좋은 게 일단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가용 운전.
0: 예.
1: 그리고 하나는 가장 편리한 게 이제 그 도로 통행 요금이
0: 네.
1: 무료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 편안하게 예전에는 좀 어디 먼 곳에 뭐 여행 가려면은 그 일단 그 통행료가 조금 부담될 네. 때도
0: 고속도로.
1: 예.
0: 근데 제가 그 국경절 기간에 광동천에 갔었거든요. 손님들과 함께.
1: 예.
0: 야, 인산이네였습니다.
1: 맞아요.
0: 저는 그 작은 아기 기차 처음 타봤거든요. 삭도도 타봤고 광동천의 시설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차를 운전하시고 연변호님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1: 이게 이제 시골 마을이 예전에는 단순히 어떤 시골 풍경을 관람하는 것 외에도
0: 네.
1: 정말 그 하나의 문화나 또 여행이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즘 만들어졌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운전하고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할 점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운전 편한데 또 이제 운전도 사실 정말 우리가 막말로 이 생명의 위험에
0: 네.
1: 또 이제 자칫하면 그렇게 또 생명 위험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실 때 각별히 또 신경 써야 될 부분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하루 운전 중 졸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오전 6시부터 8시, 2번 오후 2시부터 4시, 3번 밤 10시부터 12시, 4번 새벽 2시부터 4시.
0: 아이고, 굉장히 다 피곤한 순간들 맞습니다. 일단 보세요.
1: 예.
0: 6시부터 8시 사이도 저는 굉장히 이때가 힘들거든요.
1: 네.
0: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도 그렇고 밤 10시에서 12시도 굉장히 그 시간대를 넘기는 것이 어렵고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그다음에 하루 운전 중에 졸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 운전을 아예 도전도 안 하고 장거리 운전이라봤자 제일 먼 데까지 가본 것이 장백산이었어요.
1: 2시간 정도?
0: 아니요. 1시간 40분이면
1: 아,
0: 갑니다.
1: 그래.
0: 제가 좀 빨리 예. 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1: 지난번에 명옥 씨가 이제 대련으로 놀러 간다고 하셨죠.
0: 예.
1: 그래서 제가 대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편안하게 운전하며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0: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방방 뛰었죠.
1: 예. 아, 어떻게 10시간 정도 운전하냐.
0: 너무 힘들어서.
1: 예.
0: 고속열차 타고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뭐 10시간 넘게.
1: 근데 운전하고 가면은 좋은 점이 조금 이제 운전하는 그 과정은 좀 피곤한데
0: 네.
1: 일단 그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운전을 해서 이제 뭐 지금은 그 앱이 참 잘 됐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뭐 앱을 켜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사실 여행 가면은 콘도시 가면은 택시 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0: 근데 저는 연변에서 봤던 것이 제일 먼데 차량이 바로 계림 그리고 광동차였어요. 차가요.
1: 아, 맞아요. 아니, 연변까지.
0: 근데 그때 7날 쉴 때 아니고 5날 쉴 때는 제가 어떻게 오냐. 아마 이틀 운전하고 오셨다가 하룻밤 쉬고 이틀 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1: 그냥 아마 충분히 또 그런 분들은
0: 여유를 갖고 오실 거죠.
1: 그래서 오면서 뭐 우리 연변에 오려고 하는 게 목적보다도 이렇게 뭐 가다가
0: 네.
1: 그런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특히는 또 네. 연변의 그 3-3일 국도를 따라가게 되면 정말 예쁜 풍경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운전하실 때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운전 중에 졸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일까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될까요? 아니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그것도 아니면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사이가 될까요? 자,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답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다들 국경 연휴 잘 보내신 것 같은데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수고하셨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국경 연휴 예, 잘 보냈습니까?
2: 아, 예, 그래요.
0: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1: 아, 그 9월 27일에 미리 갔다 왔습니다. 그 연길로.
2: 아, 연길.
0: 뭐 하셨어요? 와서.
1: 아, 가서 그 서시장도 돌아보고 신화서동도 돌아봤습니다.
2: 그래요.
1: 예.
2: 그 홍천 씨는 그래도 이제 우리 연변 주위를 안 떠나고 우리 연변에서 주로 이제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2: 예. 정답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시다.
2: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3: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예. 퀴즈 맞춰봅시다.
0: 그래요.
3: 예. 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합시다.
2: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3: 예,
2: 알겠습니다.
3: 졸음이 많이 오는 날.
0: 네?
2: 예.
0: 그래요.
2: 졸음이 많이 오는
0: 예, 시간대다. 하셨습니다.
2: 예.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그래요. 뭐, 근데 사람마다 이제 습관적으로.
0: 네.
2: 그 이제 졸음이 오는 시간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0: 왜냐면. 다르죠.
2: 예, 생활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 점심 식사하시고 그냥
0: 눈이 꺼벅꺼벅
2: 예, 조시는 분들도 있고
0: 졸리죠.
2: 네.
0: 저는 점심밥만 딱 먹게 되면 그냥 사르르 잠이
2: 맞아요.
0: 옵니다. 네. 근데 그 시간대가 또 잠을 오래 자면 출근 못하는 상황이라 그럴 수
2: 12시부터는
0: 예, 예. 어렵죠.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4: 수고하셨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4: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2: 2시부터 4시 사이. 알겠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자, 졸음운전 정말 무서운 겁니다. 뭐 음주운전 같은 거 생각하는데 아니 졸음운전도 그 못지않게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2: 네.
0: 네, 이 시간대만 딱 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또 전문지로 내어봤는데요. 정답 공개할까요?
2: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맞습니다. 자, 이 시간대는 인체 생체 리듬 중 식후 졸음과 오후 저점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상승하고 체내 멜라토닌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는데요. 또한 여름철 오후는 기온이 가장 높아 냉방을 강하게 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차량 내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졸음이 가속화됩니다.
0: 네, 그리고 1번 오전 시간대 그 비교적 각성 상태가 좋고요. 3번하고 4번은 심야 시간대로 사고 발생률이 높긴 한데 통계적으로는 오후 시간대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그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신다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반드시 뭐 휴식 시간을 넣는다거나 뭐 잠깐 뭐 차를 휴게소에 세워놓고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 예.
0: 이제 이 시간들에 비해서 운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릴게요.
2: 자,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음주 상태와 비슷할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1%, 2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3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4번 혈중 알코올 농도 0.10%.
0: 이게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능하죠.
2: 이게 음주운전은 안 되는데 이 졸음운전이 음주
0: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2: 예, 그만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그런 어떤 상태에 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알코올 농도는 되게 그럼 뭐 어느 정도 술을 마셨을 때와 비슷할까요?
0: 네, 0.01%, 0.05%, 0.08%, 0.10%가 될까요?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단 정말 한 방울만 마셔도 저는 운전대를 안 잡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
2: 그게 이제.
0: 근데 문제는 졸음운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2: 아,
0: 겁니다.
2: 그렇죠. 졸음운전은 아, 이 음주운전과 뭐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깜빡할 사이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2: 특히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0: 네.
2: 차들이 이제 정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고속도로
0: 네.
2: 내달리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자칫 졸음운전 하면은 큰일 납니다.
0: 그런데 예. 어느 정도와 비슷할까? 0.01%, 0.05%, 0.08 아니면 0.10%랑 비슷한 수준이 될까요? 자, 계속해서 2919333번 전화 연락주셨습니다.

0: 뭐 좀 예. 어렵죠. 왜냐면 아. 숫자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1: 그렇죠. 예. 예. 일단 자세히. 전화 받겠습니다.
2: 예. 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0.2란 그게 있습니까?
1: 0.02요?
3: 그 제일 많은 걸 없어요. 그 숫자
0: 0.1.
1: 아, 0.10. 예, 예, 알겠습니다.
3: 예, 몰랐다. 예.
0: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안전수칙에 관한 것도 의식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1: 그렇죠.
0: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그때가 이제 수학교 초중 때인데 친구 아빠가 차를 운전했는데요. 가끔 또 이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안전벨트 하라고 하면 하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1: 그리고 뭐 안전벨트를 왜 하느냐.
0: 예.
1: 그게 뭐 우리 안전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냐 그런 그렇죠. 의문점이 많이 드러는데.
0: 근데 이제는 안전벨트 안 하면
1: 뭐 불안하죠.
0: 법률 보기 다 떠나서.
1: 네.
0: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가지고 운전 못 하겠다니까요. 정신 사납습니다.
1: 내 몸에 뭔가 이제 안전하게 장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바로 이제 안전벨트인데.
0: 네. 그리고 또 몸과 차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오랜 과거에.
0: 네.
1: 정말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면의 의식 수준이 조금 이제
0: 네.
1: 따라가지 못할 때
0: 그러니까요.
1: 예, 그때는 정말 우리가 뭐 음주운전, 안전벨트 착용 이것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관건적인 거고 또 가장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0: 중요한 건데
1: 이걸 우리가 늘 홀수했던 그 과거가 어찌 보면 오늘날에 참 부끄럽습니다. 예.
0: 근데 그리고 후에 지나서 이제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딱 강하게 박혔었고 또 지금은 졸음운전 정말 위험하다는 것도 저희가 지금 강조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정답은 바로 혈중알코올 농도 0.08%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7시간 이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수준의 위험도를 보이며 24시간 이상 깨어있으면 0.10% 수준 하고 싶은 마음에 졸음운전 참으며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0: 큰일 납니다.
1: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질 때 일시적으로 각성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선택 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쐰다. 2번 커피나 에너지 드링킹을 마신다. 3번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15분에서 20분간 낮잠을 잔다. 4번 라디오를 크게 틀고 노래를 따라 부른다.
0: 네. 네, 졸음이 쏟아질 때 일시적으로 각성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창문 활짝 열고 바람을 쐰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 아니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15분에서 20분간 낮잠을 잔다. 그것도 아니면 라디오를 크게 틀고 노래를 따라 부른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제가 다 하는 일 같거든요.
1: 차에서 커피도 마시거든요.
0: 네, 커피도 마시고.
1: 커피도 마시고.
0: 마시다 또 썩기도 하고.
1: 그 검도 씹거든요.
0: 검, 네, 저는 졸음운전 검을 샀어요.
1: 네,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3번 합시다.
1: 3번. 아, 15분에서 20분간 낮잠을 자는 거.
0: 그래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0: 근데 저희가 뭐 시내에서 운전하는 것도 좋은데 특히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들은요. 진짜 졸음운전하자 살짝만 잘못 가도 그 커다란 몸짓으로 다른 차량을 아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1: 덮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휴게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마다 휴게소가 다 따로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번 휴게소에서 지금 힘들거든요. 잠깐 쉬면 되는데 아 그래 조금만 참았다 다음 휴게소에 가서 쉬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내 몸이 운전 상태에서 힘들 때는 바로 그 거의 이제 도착하는 휴게소에서 쉬는 것이 다음 휴게소를 다음 이제 여행지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자 잠시만요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3번 합니다.
1: 역시 3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예, 참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3번 하겠습니다.
1: 3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창문 열고 바람 쐬도 좋겠고 커피나 에너지

0: 티드링크를 마셔도 좋겠고 또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15분에서 20분간 낮잠 자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라 멀리 갈 때 그 정차하고 막 잠깐 쉰다는 게 좀 시간이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뭐 도로에서는 뭐 그러죠. 근데 휴게소에서는 잠깐 들려서 쉬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자꾸 사람의 욕심은
0: 빨리 가야지.
1: 빨리 가서
0: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1: 목적지에 도착해서 빨리 여행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힘든 몸을 그냥 이제 참아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도착하자마자 사실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여행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차라리 가면서 편안하게 쉬고 또 쉬고.
0: 맞아요.
1: 네. 그 사실 대련까지 예를 들어 가려면은 휴게소가 거의 이제 제가 기억하건데 13개 정도 있거든요.
0: 네. 정신 사놓을 것 같아요.
1: 네, 13개 휴게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13개 휴게소를 어떤 분들은 한 두세 개 휴식하고 바로 그냥 직진해서 가시는 분들.
0: 네.
1: 근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0: 그 힘들죠. 네. 그러지 마시고 잠깐 잠깐 쉬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합니다.
1: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15분에서 20분간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게 졸음이 이미 밀려왔을 때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은 바로 이제 잠이거든요. 낮잠이죠. 그래서 15분에서 20분의 짧은 수면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각성도를 급격히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1번 뭐 창문 개방은 신선한 공기가 일시적으로 깨우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무관하게 생체 리듬이 이미 졸음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효과가 몇 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0: 그리고 이번 저희가 늘 하는 일인데 커피가 카페인이 뇌에 도달하는 데 약 2, 30분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고 오히려 낮잠 후에 딱 자고 일어나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라디오나 노래는 주의를 분산시켜서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졸음 운전 같다 싶으면 20분만 자는 것이 가장 생명을 지키는 좋은 네.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그렇죠.

0: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차량 내부의 공기질이 졸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차량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음이 가속화된다. 2번, 차량 내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졸음이 심해진다. 3번, 에어컨 필터는 졸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차량 내 온도가 낮을수록 졸음이 더 많이 온다.
0: 네,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음이 가속화된다. 2번, 차량 내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졸음이 심해진다. 3번, 에어컨 필터는 졸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차량 내 온도가 낮을수록 졸음이 더 많이 온다. 정확한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919333번 전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0: 오늘 문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내용 공개해 보겠습니다.
1: 자, 정답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입니다.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음이 가속화된다입니다.
0: 그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는 승객과 운전자가 내쉬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을 넘게 되면 집중력 저하와 졸음이 시작되고 2000 넘게 되면요. 현저한 인지 기능 감소와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이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집중력이 저하와 졸음이 시작되고.
0: 네,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필터 같은 것도 좋겠고 뭐 산소 농도도 좋겠는데 네. 장거리 운전에서는 1시간, 2시간마다 한 맞아요. 번씩 창문을 살짝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그래요.
0: 자, 이렇게 뭐 졸음 운전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 졸음 운전 뭐 나랑은 별 상관없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졸음 운전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1: 그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증 하겠다고 하니까 네. 운전은 사실 자칫하면 한 발을 뭐 어디 들여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그 말이 정말 그때는 부모님들 그렇게 운전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네. 네, 안전하게만 한다면 운전하는 그렇죠. 것이 우리한테 정말 편리함을 많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정말 또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단란한 가족 여행을 떠나신 또 운전을 하고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가시는 분들 정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는데 거기에 안전까지 더 가해지면은 정말 참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0: 자, 저희가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1: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화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서른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세 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구박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액 명서방은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서 우대 정착을 설명드렸는데요. 황화구박액은 398은 합니다. 한 각을 1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3번 공복에 복용합니다. 공복이라는 것은 식전, 식후 이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면

0: 하면 그러니까 식사 한 시간 그 좌우 전에 완전히 속이 비었을 때 드시라 그 말입니다. 하루에 세 번 드시면 되는데요. 한과학 안에는 모두 30병이 들어있어서 이 제품 자체는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12각에 10각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12각에 10각을 드린다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원래는 398원으로부터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큰 우대활동 가운데서 15각에 15각을 드리고 1,000원을 뺏습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한각의 가격이 2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병에서는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광명을 찾아주는 데 있어서는 큰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사회의 공인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 황화구복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황화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광서 장족 자치구에서는 자치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지만 해도 그건 자치구에 속하는데 성급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런 그 처방에 속하는데요. 특히 그 당지에서 다시 말하자면 밤하현에서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중약재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게 저굴란이라든지 호마른이라든지 천마라든지 옥죽이라든지 령지라든지 이런 성분들 모두 10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들으면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 중약 성분이 증기성을 널리 알게 되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제품 자체는 뭐 그 현에서는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져 식용과 약용 두 가지로 알려져서 전 세계의 장수의 비밀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 이 제품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화구복액 이 제품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광서, 바마, 장수 일대에서 전 세계적으로서 지금 우리 국경 70주 내내 장수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세계 각지에서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적 한마디로 결론이 나온 게 바로 황화구복액에 나온 광서장족 자치구 이게 바로 네. 그 인구가 그 10만 명의 백세 인구가 33.4명이 나왔습니다.
1: 네,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내 황화구복액이 쓴 환자인데.
0: 어떠세요?
2: 예. 두 달 먹고 나니까 예, 혈압 조절 잘 되고, 그러니까 나 어지럼증도 안 나고, 예.
0: 예. 그리고 천마가 특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예. 근심 걱정 없습니다. 예, 예.
2: 예, 예. 그리고 예, 소화 안 되고, 그러던 게 소화 잘 되면 예, 밥도 많이 먹게 됩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황정이라는 성분 예. 자체가 소화를 예. 촉진시켜주고, 저그라니 예.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예. 너무 내리, 얼리기 계속 밀던 분들 쑥쑥 내리깬다고 하지 않습니까?
2: 예. 예. 그리고요, 심장이 답답하고, 예, 숨 차던 것도 많이 나서지고, 예.
0: 그렇죠.
2: 예, 그래, 곰팡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도 영 잦았습니다.
0: 예.
2: 그러던 게 소변도 예, 조절되고, 예,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기본으로 곰팡이 든든하게 해주고, 건비 이 역할, 그리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윤폐의 역할, 그 예. 심장을 도와주는 여기 삼칠이라든지 천마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가 이제 여사분이 말씀한 그게 다 도리가 예. 여기 있습니다.
2: 예. 토끼니 잠 못 자던 게 약 먹고 잠이 용자해서
0: 령지가 주면 하는 예. 역할을 합니다. 령지가 예. 잠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예. 합니다.
2: 예. 그래가지고 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거 오늘 활동이 있다니까 나 12통 사려 합니다.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각에 예. 10각 드립니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황화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많이 심장 좀이니까 그저 혈압이 정말 파동이 많습니다.
0: 예.
3: 높았다 낮았다 심율이 빨랐다고도 어떻게 심율이 85 정사입니까 선생님?
0: 심율 80 넘은 정사이죠. 리상적인 심율입니다.
3: 그런데 난 이 80이나 70 넘어가면 뭐 벌써 혈압이 높은 것들은 자꾸 머리가 아파난단 말입니다.
0: 심장 功能이 이상이 있습니다. 심장에 예? 이상이 있어 그렇습니다. 예,
3: 그렇습니까? 예. 예. 심장도 내 되게 나쁩니다. 예. 심부전입니다.
0: 예, 아 심부전증 있네요. 예.
3: 예, 어, 그래서 곤란이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하구복에 그래서 어떻게만 지금 이 혈압이 조금 조절 되니 머리에서 소리 나지 어지럼증이 나지 그저 고도 예, 무슨 밤을 못 자겠지 이렇게 곤란 받았습니다.
0: 예.
3: 그래서 약은 많이 썼는데 어째 효과를 못 보다가 이 황하구복약을 썼는데 지금 효과 나는 게 알립니다.
0: 아,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은 이제 상술한 그런 방면의 효과성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견제해 보세요.
3: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걸어서 나고 잠이 아니고 잠도 잘 오지 그러고 지금은 심장도 그도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좀 침침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표현 못하겠습니다. 지금.
0: 예.
3: 그랬는데 이제 이 약심에서부터 조금 나아지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점차 많이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콩팥이도 나빠 소변 차수 닿지 위 나빠 밥을 잘못 먹던 게 이 약 소화가 이렇게 잘 됩니까?
0: 소화가 너무 잘 될 겁니다. 소화가 되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황장이나 성분이 들어갔는 감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기본으로서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충분하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3: 밥을 지내먹고 걱정입니다.
0: 예. 아, 그래야 됩니다. 예, 자기들로 예. 공지하는 건 마음을 공지하면 되지만 해도 소화되지 않아서 먹지 못하며 모든 기혈부족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래, 밥을 먹어도 맥이 없어. 꼼짝 못하겠지만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0: 예.
3: 밥을 먹었다든 밥을 잘 다이 아침 일어나면 정신이 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봐서 지금 활동이 좋을 때는 12가구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전 지구적으로서 장수촌의 비밀, 그게 바로 황하구복에게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70개 나라의 영어 문자로서 이게 지금 우리 국경 70주 내내 그 전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0: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본 제품 자체는 기혈부족으로 나타난 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늘 기혈부족이라는 것은 오장육부가 어느 기관이든지 자아공능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이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혈부족을 보충해 주면서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머리가 어림증이 난다든지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든지 콩팥이 허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걸 규정해 주는 데는 아주 종합적으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기혈부족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우리 증상으로 놓고 말하기라면 기혈부족의 기본 증상 자체는 온 하루 동안 정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소리가 너무 낮고 다른 사람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좀만 움직이면 너무 무릎맥이 없어서 무릎을 세우기 힘들어지는 게 여기 기혈부족의 한 개 표현이고 그리고 얼굴 색깔이 누르꾸름하고 얼굴 색깔이 빛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술과 손톱 눈이 새태하게 질리게 되어 있고 점차 그 색깔이 연해지는가 하면 앉았다 섰다 할 때에 되면 눈앞이 새까매 나고 그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잔다는 게 계속 꿈속에서 험한 꿈속에서 부채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황하구복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약재에 포함되지 않은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룡지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서서 뭐 호흡계통 공능이 약화로 인해가지고 쭉 하면 폐렴이 오거나 가래가 성하거나 기침을 담아두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올리숨을 거기 힘들어지거나 이럴 때 이 룡지가 장수의 그 비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성분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룡지라는 이 성분 자체는 기혈부족을 그걸 회복해 주는가 하면 특히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우수한 역할을 하게 돼.

0: 있겠습니다. 여기 삼칠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풀어주게 돼 있고 부증을 빼주고 건파쳐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천마란 이 성분 자체는 천마는 우리 기본으로서 그 핵심 작용은 머리가 아프거나 현수이 나거나 사지가 마모이 오거나 쉽게 중풍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머리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 특히 호마른이라고 있습니다. 불화적의 마무라는 그 마자에 그리고 인자하다는 인자 이거 호마른이라 하는데요. 호마 화마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눈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잘합니다. 혈질을 조절해주니까 심장과 뇌혈관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서 여기 지금 장수촌에서는 광서밤하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로인이 10만 명이 33.4명이 있으니까 우리 연길시 같은 데서는 한 250명 있어야 됩니다. 장수로인이 우리 연길시 총 인구는 67.5만 명으로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만하면 10만 명이 33.4명 그 정도 하게 되면 250명 좌우의 백세로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못 미치는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화구박의 그 다른 이름으로는 백세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백내장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예, 밝아지는 감이 납니다.
0: 예.
2: 그리고 예, 눈에 티 들어간 것처럼 깔깔하면서 예,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그 다음 또 바람 맞으면 눈물 나던 게 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2: 예, 눈약에 선생님 써볼까 용서했습니다.
0: 눈약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예.
2: 예, 그래. 오늘 또 예, 15각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인기 눈병 치료 제품으로 알려지니까, 일단 선택에 쓰게 되면 제가 말리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21가지 진기약재가 들어갔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여기 지금 저구란이라는 성분이 황화구복액에 들어갔습니다. 저구란, 화마인, 천마, 삼칠, 옥죽, 명지 모두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광서장족 자치구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식용과 약용 두 가지로 쓰게 되어 있어서 기본으로서 이 저구란이라는 성분 자체는 건비 익기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윤폐 역할을 합니다. 호흡계통에 좋습니다. 특히 심장에 양심 안선해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보통 드신다면 심장병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심장, 노공, 신공 이거 풀어주는 데는 너무 우수한 성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가 하면 특히 화마인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혈질을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변이 잘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조절해주는 역할. 상초라는 것은 폐경락과 심장경락, 그리고 중초로 놓고 말하기에는 비위, 간, 담낭, 그리고 하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건파, 방광, 뇨도 이걸 다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바이초지성이라 합니다. 100초, 100가지 초약 가운데서 우수한 제품이 바로 황정이라 이렇게 되는데 황정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특히 천마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경락이 쑥쑥 잘 소통되고 그리고 간이 좋아지게 되었고 건파치 네. 좋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머리 혈관에는 우수한 성분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과 하나를 손에 쥐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치면은 그저 동그랗고 붉은 과일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봄의 꽃잎, 여름의 햇살, 가을의 바람, 그리고 겨울을 견딘 땅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과일 하나에는 저마다의 려행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는 두만강 강의 바람을 맞으며 익어가는 또 연변 땅이 난 자랑스러운 특산 맹병사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 열고 기분 좋은 맛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연변 음식은 정상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산인 맹령사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령사과는 군춘시 반석진 맹령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맹령사과의 품종은 함부로 동광사과와 후지사과를 교배해서 육성한 것입니다. 맹령사과는 후지사과의 달콤하고 아삭하며 즙 많은 우수한 품질을 이어받았고 동시에 후지에는 없는 강한 내한성을 갖추어서 중국 고위도 한랭 지역에서 사과 재배를 성공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한 후지라고 불립니다. 맹령촌은 훈춘하와 두만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연변의 작은 강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맹령사과의 독특한 품질은 산

좋고 물 좋고 기후가 좋은 자연 조건에서 나옵니다. 먼저 기후를 살펴보면 맹령초는 온대해양성 기후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서늘하며 일교차가 큽니다. 해당 부문에 따르면 두만강 굽의 일교차는 섭씨 20도에 달해 사과의 당분 축적에 매우 유리합니다. 토양은 셀레늄이 풍부한 부식토로 셀레늄 원소가 천연적으로 집적됐습니다. 화산 용암이 녹아 만든 현무암에서 나온 셀레늄 풍부 홍토의 두께는 0.5m에 달하며 이곳 토양의 셀레늄 함량은 일반 과수원의 8배입니다. 그리고 일주시간이 일반 지역보다 약 30일 길어서 과일 착색과 양분 축적에 유리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맹령사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사과의 특징은 크고 달콤하고 천연 셀레늄 함유가 세 가지 우세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경사과는 크고 충실합니다. 우수한 함부 품종을 선택해서 세계 고위도 지역에서 가장 큰 사과 중 하나입니다. 과중은 보통 3-400g이고 500g 이상의 큰 과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둘째, 맹경사과는 달콤 새콤하고 아삭하며 즙이 많습니다. 맹경의 독특한 속이구로 사과의 당도를 다른 지역 사과보다 20% 이상 높입니다. 과일은 원통형이고 과면은 전체가 붉으며 과육은 연한 노란색이고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15.2%에 달해 맛이 달콤 새콤하고 농후하며 아삭하고 즙이 많습니다. 저장 기간은 약 8개월입니다. 셋째, 맹경사과는 천연 셀레늄을 함유합니다. 이것은 맹경사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화 특징입니다. 2008년 길림성 식품검사연구원 검사에 따르면 셀레늄 원소 함량은 일반 사과의 30배에서 60배입니다. 셀레늄은 인체에 필요한 미량 원소로 면역력 증강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과육에는 17종의 아미노산과 안토시아닌 등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맹명촌의 사과 산업은 199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훈천시가 연강 사과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가동하고 길림성 과수연구소, 연변농학원 등 전문가를 초청해 론증했으며 도망강 연안이 사과산업 발전에 적합하다고 확증했습니다. 2003년부터 함부사과를 도입했고 전문가 지도 아래 맹룡 실리눔 사과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사과산업은 현재 기둥산업으로 됐습니다. 재배 규모를 보면은 맹룡촌 사과 재배 면적은 550헥타르이고 반석진 전체 재배 면적은 1600무에 달합니다. 생산량과 생산액을 보면 맹룡촌 연 생산액은 약 1000만 킬로그램, 연 생산액은 3500만 원에 달합니다. 판매망도 넓습니다. 제품은 전국 20여 개 성시와 50여 개 슈퍼마켓에 팔리며 러시아 극동 지역에도 수출됩니다. 2024년에는 88톤의 반석진 자체 생산 사과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수출됐습니다. 브랜드 영리에도 자랑스럽습니다. 맹룡 사과는 국제 농업 전시회 금상을 3회 수상했고 2021년 아시아 과채 산업 박람회 시장이 선호하는 과일 지역 공룡 브랜드 100강에 들었습니다. 반석진은 중국 사과산업 백강진, 길림성 실리눔 사과의 고향 등의 명예를 얻었으며 맹룡사과는 2017년 전국 일촌일품 시범진에 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국가급 수출사과 품질안전시범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 특산 맹령사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맹령사과에는 과학기술 지원과 녹색 재배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맹령에서는 길림농업대협과 협력해 길림훈춘 맹령사과 과학기술 소원을 세우고 사과 표준화 재배 시범을 펼치며 실리늄 과일 생산, 농약 비료 감축 쌍감, 병충해 녹색 방지, 과실 봉지 씌우기 등 핵심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농가는 관리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 재배를 실시해 검사 결과 백중 농약 잔류가 없어 수출 기준에 도달했으며 녹색 증서와 유기 전환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기비료 사용, 잎따귀와 과일 돌리기, 반사 필름 깔기 등을 통해 사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맹령촌은 농업문화관광융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선족 민속풍정 변경촌의 우세를 충분히 살려 매년 봄에 사과꽃축제, 가을에

수확치험 축제를 열고 맹령사과를 현지 민박관광과 결합해 농업문화관광융합발전의 향촌진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관광객은 수확치험뿐만이 아니라 조선족 민소, 낚시, 캠핑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G331 국도의 교통 우세를 바탕으로 맹령촌은 변경 자가용 여행의 인기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 산업은 맹령촌을 멀리 알려진 부유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촌 절반 이상의 주민이 훈춘시의 아파트를 샀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맹령사관은 지역 주민을 부유하게 하고 향촌 진흥을 이끄는 금사과로 연변 지역에 빛나는 특색 농산품 명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산 사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고 충실하며

달콤 새콤하고 아삭한 맛, 그리고 천은 셀레늄을 품은 맹령사과, 그 한 알에는 도만강 굽이굽이의 햇살과 바람, 셀레늄 풍부한 땅의 힘, 그리고 이를 갖고 온 사람들의 정성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맹령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이 연변 땅에 내려준 선물이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넉넉한 인심의 상징입니다. 여행객들께서 얼마나 연변을 찾게 되신다면은 봄에는 사약해 피어나는 사과꽃 축제를, 가을에는 붉게 익어가는 맹령사과 수확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을 따뜻하게 채워드릴 가요. 오정목 작사, 남유령 작곡의 사랑은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송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길이 하나씩 있습니다. 동구밖의 언덕길에는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을까요? 박기철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동구밖 언덕길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강변, 그 물결에는 우리의 추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향의 강변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치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을 흥겹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상군 작사, 리태어 작곡의 림성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일세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모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은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건신고 이번에 새로운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과학 사는 분들은 세 과학을 더 드리고 열 과학 사면 여덟 과학을 더 드리면서 열 과학부터는 우리 그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PQQ 뇌세포 펩티드 드립니다. 예, PQQ라는 것은 그 영어로 나온 게인데 주약의 다노젠링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뇌 이런 그 대뇌를 젊어지게 한다 이런 효소죠. 예, 그래서 이 원래 이 대뇌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뇌가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그런 물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마 안지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몽땅 그 우리 중약재에서 추출해내서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약과학을 쭉 본다 할 때 어떤 물질이 들어갔다. 예, 이것을 거의 다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문 뇌신경이나 뇌혈관이나 예, 뇌세포 예, 여기매를 젊어지게 하는 그 PQQ 시바오 능량타이라고 딱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큰 그림으로 대뇌 그림이 거기 박혀져 있습니다. 열다섯 과학 사는 분들은 직접 열다섯 과학을 더 드리면서 PQQ도 드리고 또 침구 여덟 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침구는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분들 제가 동시에 같이 치료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분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환자들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다시피 이때까지 제가 침을 넣으면서 침 넣는 숫자는 점점 적어집니다. 예, 옛날에는 12번씩 놔줬다는데 지금은 8번밖에 못 놔주시죠. 예, 어제 그런가 제 혼자 힘으로 지금 당해내기 바쁩니다. 환자들은 놓는 게. 예, 그래서 빨리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점점 이게 취미가 놓는 것이 제가 매개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다 나까나 예, 이것이가 제 혼자 힘으로 지금 따라가기 바쁩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 놓는 번신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침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황제내경에 그걸 딱 지켜가지고서리 원칙대로 침을 놓을 거는 다 제대로 놓고 하기 때문에 침 많이 놓을수록 제 몸에 기도 많이 빠집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휴식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도 점점 많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참가하는

0: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 PQQ도에. PQQ도에 공장 측에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딱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만 줘라. 이랬습니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드리는 겁니다. 6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이 구분기라는 게 그겁니다. 환자분들이 지금 진단이 다 잘못됐습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약 처방이, 치료 방향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득 팔고서리 치료는 안 되고 그렇죠. 어떤 병은 또 점점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분들 제가 항상 첫마디로 말하는 게 뭐인가. 환자분이 그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진단 받아봐세요. 그래서 제 말이 맞다 할 때는 제하고 합동 체결해가지고서 직접 치료를 들어가고 예, 제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없었던 일로 치고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진료소에 있을지 병원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우기병원 2층 우기병원 원래 기차역 마승캔이죠.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오기 전에 꼭 예약해야 됩니다. 288-0018번에 전화지 예약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쇼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크 하게 되면 예, 이거는 중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당뇨병이라죠. 그래서 중의에서는 한초시치 이 한초시치라는 게 영시가 깁니다. 예, 공연前 202년부터 예, 공연 220년까지입니다. 대다 오래 지속되어 왔죠. 예? 서한에서부터 신초 건립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한으로 넘어가고 예? 이 한초 그때부터 예, 이 당뇨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 우리 뭐 차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무슨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 연길에서 용전까지 가자 해도 예, 걸어서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래서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 당뇨병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초시치 그때 왜 당뇨병이라는 게 있었는가? 예, 그거는 그 황제들이 특히 이런 관원들이라면 전문 앉아댕기고 또 먹기는 영 잘 먹고 여기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당뇨병이. 그래서 당뇨병은 간단하게 놓고 말해서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절대 내가 영양가 모자라서 걸린 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뭐이나 다 자동적이고 나가면 차를 몰고 댕기고 집에 오면 계속 앉아서 소주만 보고 먹기는 용도 잘 먹고 이래서 옛날에 그 황제들이 걸린 병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는 쇼크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초시시 그때 징구요리 그 장중징이가 직접 량종 쇼크 이것을 먼저 제기를 해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예, 제가 직접 거기면서 한 가지 쇼크를 더 가해가지고서니 우리 황제 내경에서 말하는 산양지혜未知 쇼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양지혜 세 가지 양에 속하는 이런 장기 그러니까 양에 속하는 그 경락 거기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 속하는 경락 뭐인가? 기실은 우리 오장육부를 놓고 말한다 할 때 육부가 몽땅 양에 속하는 겁니다. 양이란 건 거치고 안에는 인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몽땅 오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육부에는 특히 산양이라는 띠거 양, 제일 양은 위입니다. 위는 중저에 속하는 겁니다. 중초. 그래서 우리 중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띠알거 양, 띠알거 양은 대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면서 중저에 속한다고, 중저에 속하는 거 보고서 이게 중쇼라고 말하면 또 아예 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위하고 대장 어간에 한 가지 장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우리 이센이죠. 이센, 이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센은 중의에서는 이센이란 말이 없습니다. 추이로우랍니다. 예, 추이란 게, 그, 외지팡의, 그, 깨거나, 주, 아, 추스더 추. 이 두 가지 합해서, 그래서 이래 추이라고 말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1: 예, 저도 이 혈배강하고 건신고 다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1: 예, 그전에는 풍수방도 얻을 세 가지 다 먹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전에는 예, 두 다리 너무 덜해서 예, 그래도 약 써도 낫지 않고 이러던 게 선생님 강의 듣고 예, 풍수방이라 하며 건신고라 혈배가라 먹으니까 예, 그게 이내 없어졌습니다.
0: 네.
1: 예, 어제는 예, 모든 배에 거진 떨어진 것 같습니다.
0: 아, 예.
1: 이렇게 해봤더니 그래서 거의 안정됩니다. 안정됩니다.
0: 네.
1: 그러고 예, 전번에 선생님이 나를 보통만은 내 옷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 뒷단들을 자꾸 이렇게 꼬그러든다 이래던 게 선생님이 나를 보더면 수비 많다고 그랬대다.
0: 네.
1: 그래서 선생님 첨예하게 일주일치로 박 선생님이 또 수월에 개왔었대다.
0: 아, 예.
1: 예. 그래 그날 저녁에 그거 한 섭을 대패 먹었습니다.
0: 네, 예.
1: 그래 대패 먹고 한잠 자고 일어나까 예. 뒷단들이 속벌이 싹 젖었지않을까.
0: 네, 예.
1: 그리고 내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게 수분이 나오느라 이라는 말이다.
0: 네, 예.
1: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아, 예.
1: 그리고 예, 이틀 날 저녁부터는 예, 아무 일도 있었지 않을까.
0: 어, 예.
1: 그렇게 첫날에 땀이 나던 게 이틀 날은 땀이 아예 났대다.
0: 네, 예, 예.
1: 이래 이 첨량 먹을까 해. 많이 졌었대다.
0: 네.
1: 그래서 내 어떻게 잠깐 연결에는 선생님 저런 용한 이사 있는 것 같았다고.
0: 아, 감사합니다.
1: 천사. 예. 그런 이사 어디 있습니까? 네. 한덕거리 할 속표 다 알고 첨약 줘주는 이사 어디 있습니까?
0: 네.
1: 내 영 선생님이 용하다고 일치간다. 그래
0: 네.
1: 앞으로도 이 첨약을 조금 계속 먹자고 그랬다.
0: 아, 좋지요. 예, 예.
1: 예, 그래 그거 좀 한 대여섯 번 먹을 예사입니다.
0: 예, 예. 좋지요.
1: 예, 예. 그래 앞으로도 예, 경제가 허락되면 예. 그 뭐 새로 나온 이야기라
0: 예, 황인선타
1: 싸 먹으려고 예. 합니다.
0: 좋지요. 예.
1: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산양치에 깨면 예, 제일 첫감이 양이가 위지 않습니까? 위하고 그 다음에 띠알 양, 따창. 위하고 대상 그 김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소리. 뜨겁다는 것은 뭐 설명하는가 하면 이 루동, 그러니까 이런 움직이는 것이 빠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 먹게 되면 물이 한물이겠거나 한 꼬부 먹게 되면 한 꼬부 그대로 소변을 쑥 나가버리고 그다음 음식을 잡수자마자 또 배고프고 이 위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위하고 대상 어간에 또 이 추위로라는 게 이게 이장이 되지 않습니까? 서유에서는 이신, 그러니까 이신옌 서유에서는 이신옌, 이신을 인해가지고서 무슨 뭐 이런 당뇨병이 온다 하는데 이거는 그저 한 가지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놓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이신은 外分泌 있고 내分泌라는 게 있습니다. 外分泌는 그 직접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 이해하고 단단난관에서 분비하는 담즙이가 한데 혼합해가지고서 소장 내려가서 소화를 돕는 겁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건신구하고 혈배강 같이 씁니다.
0: 네.
3: 예, 이 약 너무 효과 좋아서 정말 최고 약입니다.
0: 네.
3: 이 약 쓰기 전에는 간이 나쁘니까 간염약을 따로 먹고 입이 쓰고 당뇨약을 계속 썼습니다.
0: 네.
3: 이 약 쓴다부터 여러 가지 약을 쓰는 데로부터는 다 끊고선 딱 이 건신고 한 가지만 쓰고 있는데
0: 네.
3: 반 당남 다 좋아지고 이 약에 피를 보충하니까 빈혈이 있었는데 빈혈도 없어졌습니다.
0: 네.
3: 온몸이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3: 이 약 쓰기 이전에는 다리하고 팔이 계속 오르드는데 지금 허리 아픈 것도 낫고 다리하고 팔이 오르드는 게 요즘 발이 요즘 그냥 하기 납니다.
0: 네.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위도 좋아지고 밥을 조금 먹어도 소화 아이라는 게 지금 과일을 하고 음식을 아무거나 다 먹어도 소화는 너무 잘 된다.
0: 네.
3: 그래 내 이 약이 너무 효과 좋아 지금 우대를 좋을 때 내 약을 더 싸게 쓴다.
0: 좋죠. 네. 이번에 우리 우대 활동에 PQQ 드리지 않습니까? 따노젤링수 뇌를 젊어지게 하는

0: 효소, 예, 이거 드릴 때 빨리 그 오늘이 결정하세요. 예? 오늘이 딱 결정하는 예. 분들만 드리는 겁니다. 예?
1: 예.
0: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근심 골먹고 난 효과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 드리다 그럽니다.
0: 예.
3: 난 어제 그 근심 골먹었는가 하면 예, 이렇게 저기 뭐 여름이 돼서 지금 예, 덥지도 않고 겨울에도 춥고 이랬는데 예, 이렇게 땀이 거서 계속 잘 거서 이 손에도 땀이 나고 발에도 땀이 나고 이 여름에도 예, 더워서 원래 땀도 나지만 겨울에도 난단 말입니다. 이게 배이지 않을까.
0: 심장이 나빠.
3: 그래서 의사들이 예. 보이면 예, 크게 몸이 없는데 무슨 뭐 이렇게 나니까 약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습니다.
0: 예.
3: 여러 가지를 써도 예,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속된 시간이 어제는 3년이 됩니다. 3년이 되는 것도 예, 좋다는 약 여러 가지를 많이 써보고 또 어떤 의사들은 아 그 짐은 언니 아이 맞으면 해결된가 짐 구해라고 또 그래 짐도 아픈 거 그거 예 한 달씩 맞아도 쓸데없고 소약 먹어도 쓸데없고 이렇습니다.
0: 네.
3: 그래 이게 땀이 나는 게 기실은 배에 가지 않다도 이 여름이라는 원래도 더운데 더 나가 바깥에 벌써 이 온도 20도 넘으면 나가기도 그렇고
0: 네.
3: 겨울에 시분데도 땀이 나 남들은 발이 씻다고 속해 양말 신고 뭐 두꺼운 거 두 개씩 신고 했는데 여자들 맨발 댕기고 이래서 벌써 그 여자들 스카프 양말 신어도 벌써 그 발이 땀이 나서 대비 막 이렇게 땀이 났던 거 그다음에 지금 발이 또 시리고 이렇습니다.
0: 네.
3: 그래 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겠나 돈을 써도 해결해야 되는데 별나게 병이 걸려가지고 그랬다. 우연히 방송 들은 게 이 근심고가 좋다고 이래서
0: 네.
3: 다른 데는 몸이 없는데 땀이 나는 거나 해결해 주셔야 할까. 야 그게 문제 없습니다. 된다고 이래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겸내 이거 겸 한번 먹어보자. 그래 먹었는데 처음에는 한 열흘 먹어도 거의 없었지다. 그래 내년은 원래 이게 뭐 어디서나 아이된다는 게 또 이번에도 이게 뭐 돈을 했었다 하고 그래도 일단 약 샀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을까.
0: 그렇지.
3: 그래서 이래 먹었는데 어전에 이거 지금 한 달 반 먹었는데 땀이 지금 다 정사되고 여름에 바깥에 나가도 예, 올여름에는 땀도 아예 흐르고 지금도 예, 이 날씨 오늘도 25도인데 밖에 나왔는데 딴 때 같은 이때 가서 덥다고 더워라 하고 가서 어서 가슴이 헤치고 이렇게 댕겨야 되는데 지금 정도 입고 이래 댕겨도 땀도 아예 나고 남보기도 덥고 남이 보면 오 저는 무슨 큰 일을 했어 어제 땀을 이리 흘리면 이런 게 얼마나 창피상다
0: 네, 큰 거 해결했죠. 예.
3: 예, 이랬는데 이게 예, 건신고를 먹고 이게 그래서 예, 싹 없어지고 정사에 돼가지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네, 야, 내처럼 이렇게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0: 많죠, 예.
3: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야기 드린데 이번에 또 활동도 있다고 이러니까 이번 활동에 좀 참가해서 더 싸먹으려고 그럽니다.
0: 예, 이번에 활동이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내분비는 그 이센이가 내분비 계통이 있습니다. 외분비가 있고 내분비가 있죠. 내분비는 그 거기서 분비라는 이에 그 이선 액체죠. 그 액체는 예, 직접 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가 외분비의 그거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단난관에서 나온 담즙이가 한데 혼합돼가지고 직접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도움 되지 않습니까?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 주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4: 예 두 분 선생님 국경들 잘 셨습니까?
0: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셨습니다. 예.
4: 예. 나도 예, 이 근신고를 선택한 게 얼마나 다 선택을 했는지 모른다.
0: 네.
4: 예, 나도 그 약하다 못해 형편 없었던가.
0: 그렇죠.
4: 그, 예. 예, 수술도 몇 번씩 하다 나니까나 원래 저혈압인데다 되고 수술거든 몇 곳 해시 받고 나니까나 지내 엄청 쇠약해서리 내겹다 못해 형편 없었습니다.
0: 네.
4: 예, 막 거울이 막 주행하지 어지럽지 예스럽지 아이 뭐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4: 예, 너무 힘들어서 설거지를 하는 맥도 없었습니다. 막 그만 누군 자리만 자꾸 이런 환자 됐습니다.
0: 네.
4: 그래 이게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리 이 근신고가 피로 많이 도와주고 이
0: 네.

0: 대해서 용호감이 가더라 말인다.
1: 네.
0: 예, 그래서 그거 쓴 게 이 내이 거기다 대고 또 심장도 나쁘고 그래서 머리에서 땀이 자꾸 나오고 하다 그 혈배관과 같이 썼댔습니다.
1: 네.
0: 예, 그런 게 이 이런 증세 몽땅 다 해소돼 얼마 좋은지 모른다. 내이 추위든 안 보다 더 특별하게 탄 사람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서 이 뭐, 무슨, 항상 나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뱀살이란다, 자꾸. 뱀살이야, 자꾸 이랬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그래도 이, 이야기금 쓰고 하거나, 손발이금 따뜻해지더라 말인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래도 이, 추위라이 탄다.
1: 네.
0: 예, 지금, 원래는 남보다 특별하게 추워서 문득방들 못 열어놓게 하고, 이 가을 때문에 문득방들 못 열어놓게 했습니다.
1: 네.
0: 그래도 이게 예, 대비 내가 더워서리, 어느 예, 더워서리 열어놓을 정도로 됐습니다.
1: 네.
0: 예, 얼마나 더 효과 받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손이금이, 요 손끝에 그 손인데 자꾸만 꼭띠금 세게 발라가질 때라.
1: 네, 피모서라 그렇습니다.
0: 예. 어, 그게 어렵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모른다. 껍지 발가져도 이 여수에 이 어느 손이나 그도 이 형편 없이 발가졌습니다. 완으로 농촌 사람들이 그런 일에서 더덜더덜 하는 실처로 됐습니다.
1: 네.
0: 예, 그래도 이 그게 빤빤하게 되고, 이 아, 그 다음에는, 무슨, 그러니까 머리에서 땀이 막 흐르고, 이래서 숨이 차고, 이것도 용서하지, 이거 없었대다.
1: 네.
0: 예, 그리고 나는 선생님 친구 거다 하고, 이 이러고 한 게, 이 그거 지내 먹지 못해서 그래도 이 지금 밥 용 잘 먹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과실도 먹을 수도 있고, 예.
1: 네.
0: 예, 그 과일한 거 원래 금방 못 먹었습니다.
1: 네.
0: 아무나 속이 탈이 생겨서 벌써.
1: 그렇죠, 예.
0: 예.
1: 몸이 원래 찬데다, 예. 과일 찬 성질 되지 않습니까, 예.
0: 맞습니다. 그래는 니네 대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원래.
1: 그렇지.
0: 또 먹여봐서, 예, 하나를 먹으면 약수사에 먹고는, 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그게 다 예, 도와줘서, 지금은, 무슨, 진치면 진치고, 어이면 어이고, 과일이면 과일이고, 먹을 수 있어서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저기, 나도.
1: 아, 저기 세죠, 예.
0: 예, 이 저기, 어떤 몇십 년 돼서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1: 많이 풀렸습니다, 저기, 예.
0: 예. 그 뭐, 이렇다시피 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0: 예,
1: 저기 플레어 식사를 잘하죠.
0: 예, 그래, 내 항상 병원에 댕기면, 뭐, 병원의 의사들 자꾸 더 해달이 약으니까 잘 먹으라 한단 말인다. 예.
1: 네.
0: 그런데 잘 먹으면 좋은데, 이것이나 먹어줘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0: 예, 먹지 못하고 자꾸 얼리 밀고, 예. 야, 그게 용답법대다 얼리 미는 게, 그 경련이 일어나는 게 대단히 힘들대다.
1: 네.
0: 예, 그래던 게 그 증상이 없을까나, 예, 용 살 것 같습니다. 내 그래, 얼려줌이에요. 지금 거든, 예, 용 무사히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탈이 아예 생긴다, 지금.
1: 네.
0: 예, 그리고 그 친구를 하면서리, 그 녀석금이 있던 게 그 내 친구를 하면서리, 그게 없었어요.
1: 아, 친구가 하면 없어졌죠. 예.
0: 예, 그 다음에 싸게 바람 부는 거고, 예. 그것도 밤이 뭐고 산들산들 거, 그 다리에서 쥐 올라오는 게 용 바쁘던 게 다시 제 발이 아예 합대다.
1: 네.
0: 예, 네, 이 선생님한테서 이 정말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제 들어온 게 이 활동 또 좋은 활동 시작 때다.
1: 네.
0: 예, 그래, 네, 그 PQQ금
1: 네,
0: 먹어봤습니다.
1: 네.
0: 전번에 작년에 그 약살 때다 먹어본 게 좋았을 때.
1: 네, 좋습니다. 그게.
0: 예. 예, 그래 또 이번에도 또 거기 있을 때다.
1: 예, 예.
0: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약도 좀 거의 떨어졌지 해놓으니까나.
1: 네.
0: 예. 우선 떠오지 말아야 되지, 뭐.
1: 아, 그렇지.
0: 예. 예, 이마에도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받고서 이렇게 건강 되찾게 됐는데.
1: 네.
0: 약을 떠오면 아예 되지.
1: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0: 야, 그 우울증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선생님이 정말 박선생이요, 전 선생님이요. 아, 용 저만 내 가족처럼.
1: 가족처럼 돼야지, 우리는.
0: 예. 아, 그렇게 편안하게 했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열리더라 말인데.
1: 그래.
0: 예, 그래서 그건 어떤 없어져서 내 용 켜가라고 보내자가 얘기 좀 잘하세요.
1: 네, 이야기를 옛날에는 석가명 왔을 때는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자인가 이런 눈치 보면서 그랬던 게
0: 맞습니다.
1: 지금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니까 예, 활발하고
0: 자꾸 얘기를 하기 쉽고 이래서 선생님네처럼 이렇게 아이 병원 환자들이도 싫어다 주고 싫어하고 하니까나 우리 같은 환자들도 싫음 놓고 치료를 할 거나 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예.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
1: 예.

0: 예. 찾아가 그 있는 것 같단다.
1: 예, 예.
0: 예, 그래, 나는, 내 같은 것도 불편한 환자인데, 그 바람에, 예, 아이, 그렇게 편안하게 댕기고, 이래 치료를 이렇게 잘 받아서, 이렇게 건강 찾았다니까.
1: 네.
0: 예, 그래, 항상 나는 선생님, 내용 감사합니다.
1: 네.
0: 숨이 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 용도 없으니까, 충격 올라오는 것도, 사춘님 높지 않아도, 숨이 차서, 지내 몇 번씩 올라오는 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1: 네.
0: 게, 그런 폐다이가 없어. 이것도, 짐이 그게, 그런 채소도 싸가지고, 한 야람 것이면 매고는 허장 쉬지도 않고, 단숨에 올라온다.
1: 네.
0: 좋은 효과를 봤으니까.
1: 네, 예.
0: 네, 예, 내 선생님, 정말 은인입니다.
1: 하하, 예.
0: 나한테는 은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약 딱 했습니다, 그래.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간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이 이해가 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간 안에서 혈당이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다시 이해 이 이젠 내분비 계통이 이게 물러 왔거나 이렇게 되면 예, 반면에 이 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혈당이가 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장 그 안에는 있잖아 여러 가지 동맥 혈관이가 굳어지고. 예, 이래서, 그 다음에 이장이가 마지막에 모든 그 이시엔이가 지방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을 잃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서유에서는, 이시엔, 예, 이시엔 염증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 반면에 물어보게 되면, 이시엔이가 어째 염증이 생겼습니까? 하게 되면, 서유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모르죠. 이시엔이라는 게 어째 생기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서부터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 항상 병원에 가서 물음표로 다세요. 얘가 난 무슨 염증이 생겼다 하게 되면 어째 염증이 생겼습니까? 이러면 물어보세요. 그 병원에가 검사하는 거는 검사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검사하는 거는 기껏해 결과를 알아내서 하는 게지. 그거 가지고 검사해서 별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가 검사합니다. 한번 검사하면 됐죠. 그 다음에는 원인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을 때는 그 답안이 없게 되면 제한테 와서 답안 찾으세요. 그래서 중의에서는 옌정이란 게 옌 글자가 보게 되면 호즈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위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에 불이 있고 위가 뜨겁고 대장이 뜨겁고 위하고 대장 중간에 이시엔이 있을까나 같이 막 뜨거워 나는 게죠. 그래서 이 이시엔이가 몽땅 타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 저혈당증이 와가지고 손도 막 떨리고 가슴이 황황해 나고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 흘리고 열이 나고 이런 현상 나타난대. 그래서 시간상 관계를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상세하게 알자면 예, 좋기는 제한테 한번 오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전면적으로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 효과를 보자면 예, 우리 건신고를 써야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높고 맑은 하늘, 서늘한 바람,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길마다 가을의 노래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연변의 가을은 산과 들, 강물과 노을길마다 정겨운 선율로 다가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가을빛을 담은 노래,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노을길을 들으시겠습니다.

변용화 가수가 부른 은행나무 너울길 듣고 오셨습니다. 작은 소망이 따뜻한 선율이 되어 고향이 대지에 피어나는 모습을 담은 가요. 김광룡 작사 김미란 작곡의 소망을 호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처망은 때론 뜨거운 열정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붉게 물들이죠.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인생을 빨간 정열로를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다른 꽃이 한 뜰에 어울려 곱게 피어나듯 형제 민족이 화목하게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입니다. 박영일 작사, 안홍천 작곡의 형제 민족 화목한 지상 낙원,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 고향일 테죠. 조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고향의 조화를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들녘에 가을이 무르익듯 우리의 삶도 한층 깊어가고 있죠.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농익은 가을을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손에 손을 잡고 걷는 인생길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테죠. 리정림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 전용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연변의 가을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신에너지는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우리주 산업 전환 승격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올 들어 우리주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자원 우세 입각해 국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의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중대 청정에너지 대상을 견인으로 양수에너지 축적, 풍력 발전 등 중점 대상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여 연면 경제사회의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대 에너지 대상은 신형 전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에너지 안전 최저선을 다지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길림성 정부와 중국 남수 북조 집단 전략 합작 중점 대상인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총 투자가 약 116억 1100만 원이고 설비 용량은 180만 킬로와트이며 단일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인 양수 범프 수차 발전기 6대를 설치합니다. 발전소 첫 발전 기조의 공사 기간은 64개월이고 총 건설 공사 기간은 76개월입니다. 대상 건설 현장 기계 소리가 우렁차고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꾼들은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대상 핵심 공사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바삐 난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남수 북조 활용 에너지 유한회사 공정건설부 주임 해영초입니다. 주간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발전소가 한 주일 내 전력 수요 변화에 따라서 발전량을 영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에너지의 하루 내 변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0: 날씨 변화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전력망의 회복력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길림성 14호 중점 에너지 공사이자 동북 지역 첫 주간조절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로서 전성에너지 배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표준과 효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상이 준공되면 전성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해영초입니다.
1: 下一步.
0: 이제 남수 북주 활용에너지위원회사에서는 통풍동굴 굴착과 지보공사를 전력 추진하여 조속히 관통 목표를 실현하고 주체공사 입찰과 설비 구매 사업을 다그쳐 2027년 초 지하발전소가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이 전주 에너지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분산형 신에너지 대상을 녹색 저탄소 발전의 바탕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일 가택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신 에너지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이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도나시 홍석향과 한장향이 위치했고 총 투자는 2억 9천만 원이며 총 부지 면적은 근 1.9헥타르로 지난해 6월에 정식 착공한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 공사 대상입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이며 6.25MW 풍력발전기조 5대와 5.56MW 풍력발전기조 2대를 설치한 동시에 66kV 승합변전소와 운행관리 중심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해마다 표준 석탄 약 3만 7천 톤을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여톤, 이산화硫황 배출량을 약 12.49톤,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11.45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와 연진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용수를 절약을 하며 폐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대상은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택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동북회사 부총경리 사갈입니다.
2: 안정원.
0: 집단의 연간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7대 기조의 전용량 전력망 연결 발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 상태에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억 3천만 킬로와트시입니다. 앞으로 관련 약정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량으로 얻은 경제 수익을 현지 대중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군집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청정에너지 다원화 경영 모식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치는 화룡도나 왕청 안도 연길 도문 등 여러 현시에 분포돼 다전 배치 전역 연동의 청정에너지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화룡도나 왕청 안도 4대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규모가 크고 견인력이 강하여 전주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 대상들의 전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실시가 다그쳐짐에 따라서 우리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3: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기 위해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0: 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토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4호 흥변 부민 변강 안전 공고의 관건적인 교통 공정입니다. 그중 영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세 개 행정촌을 가로지릅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이따이코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서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각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으며 감탕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 보재 작장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고 3개의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대상부 대상 경리고 당지부 부석인 임기창입니다. 400여 명 건설 일꾼들은 시공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으며 현재 각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시공 일꾼 우상무입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는 우리 변경의 중점 공정이고 공사 길이 촉박하며 임무도 무겁기에 우리는 이 황금 시공기를 다잡으려 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세를 충분히 올려 질과 량을 보장하면서 착실히 일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통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아래 학습과 연구 잡지 서명 문장.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법률적 성과를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사무 의법질의는 민족사업의 장관한 책량이자 근본 대기입니다. 2018년 조화민족이 처음으로 헌법에 기입됐습니다. 이후 립법법, 지방조직법, 애국주의 교양법 등 10여 부 법률에 모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교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 중국공산당 사상청치사업조례 등 여러 당내의 법규에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관련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총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법률 교정은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당면 민족사업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조화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상호 편입식 립법 방식으로 인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립법 목적과 기본 원칙의 거시적 차원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법규 체계 및 권리와 의무의 배치, 시행 절차 등 핵심 단계에서 깊이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18차 당대회 내 유일하게 선을 별도로 둔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민족단결이라는 생명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한민족 전체적 관점과 각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기반해 헌법의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수호에 관한 교정을 립법의 근본 근거로 삼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관계를 조정을 하고 민족사업 법률 법규 체계를 풍부히 하고 완선했으며 민족 사무 의법 치리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신시대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0: 주총공회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연합 주최한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이 일전 연기돼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류시처럼 뭉쳐를 주제로 온라인 개인전과 오프라인 단체전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라인 개인전은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개방해 사회 각계가 학습에

0: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프라인 단체전에 참가한 10개 대표팀은 온라인 문제풀이 경연과 단계별 선발 추천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전주 각 현시, 산업공회 및 주 직속기관 공회의 우수 종업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주 직속기관 대표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연결시 소영진 정부 농업농촌판공실 사업일꾼 공가이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핵심 요유와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직에 입각해 민족단결의 실천자와 선전원이 되어 민족단결진보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총공회 선전교양부 사업일꾼 장자선입니다. 우리는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사업이 더 깊이 더 실속 있게 추동되기를 바랍니다.
1: 331 국도 길림 신강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이 일전 훈천시 방천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 신강 두 지역에서 온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운전팀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변경 자가운전 활동에 원만한 마무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연면특색 무용이 행사 서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가운전팀 대표들은 팀 깃발에 서명을 하고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모두는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잊지 못할 만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는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가운전팀은 331 국도 연변 구간을 질주하며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민속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려로에서 느낀 바를 선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도록 조력했습니다. 장춘 자가운전 차주 조광호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길림성 장춘에서 출발해 331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죠. 방천 룡호각에서 본 일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좋지요. 신강위글 자치구 문화 및 관광청 관광포구 및 대외교류처 부처장 러즈만구리 가르만입니다. 길림의 변경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331 국도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길림 여러 민족 벗들을 신강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강은 좋은 곳입니다. 신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 자가운전팀을 조직하여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에서 각자 출발했습니다. 활동은 두 지역 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발굴하고 길림 신강 두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활동은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정 선전하고 방천촌, 도만강 변경 풍광 등 연변 관광지 지명도를 높였으며 길림 신강 두 지역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0: 10월 8일 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을 맞아 연변조의병원에서는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심혈관내과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 평가, 심내혈관 건강 자문, 규범적인 약물 사용 지도 등 여러 가지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해 고혈압의 발병 기제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혈압의 비정상적인 파동이 심장, 뇌, 신장 및 전신 혈관에 초래하는 지속적인 손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또 고혈압이 뇌졸중, 심부전, 신장 기능 저하 등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설명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 통제하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치료 핵심 지식을 보급해 그들의 만성질병 자아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적이고 건강한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

0: 그래 심내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조력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국내 항로 연휴 부가료가 인상이 됩니다. 800km 초과 항공 구간은 9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20원 오르고 800km 이하 항공 구간은 5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10원 오릅니다.
0: 올 5월부터 6월까지 로인들을 대상으로 비수기 주중 열차표 구매 우대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국가철도 집단에서는 이 혜민 조치를 1층 최적화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로인들이 올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자가 표시된 열차편 기차표를 구매할 경우 할인에 할인 가격 우대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대 시간 범위를 1층 확대해 더는 주중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우대표는 10월 4일부터 육속 발매됩니다.
1: 연변주 2026년 하반기 사회수험생 대상 표준어 수준시험 신청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정문이 차면은 신청을 마감합니다. 수험생은 국가표준어 수준시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 예비 신청을 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접수하지 않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2: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3: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3: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2: 연변대상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닌가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

0: 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 건강 100에 1개와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대 활동은 연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 어느 날에 끊으라 하게 되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우리 이번 활동의 특점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게 되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리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이 우대 활동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 한다게 되면 다그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끝을 하게 되면 우대 활동이라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보지지 못했던 분들 계속하여 쓰시려 하는 분들에게 되면 다그치어 이 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 100세 시대로 가는 건강의 길에서 만성병이거나 왕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이런 병을 어떻게 전승하고 생명을 연장하는가 그러니까 특히 우리 생명 연장한데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내약이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발효한 이후로 중약의 효과를 30배로 제거해 주면서 또 인체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막혔기 때문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게 되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또 음양 조절 그냥 이야기 되지만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게 될 수가 있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해 주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 그러니까 우리 그 몸에 병이 많은 이런 세포들이 병이 나타나게 되면 사망하게 되는데 이런 사망된 세포를 수복해주는 것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꼬리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서 여러 가지를 합병증이 들어와서 수태마에 고사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게 노골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설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또 심장이 나빠지고, 폐 나빠지지. 그 다음에 위 나빠가지고 밥을 못 먹고, 싸게 의해서 그래서 어림이 말할 데 없이 됐지. 병원에서는 이런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이래서리 나와서리 이 통화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 말씀 딱 맞습니다요. 약이 들지 않던 게 통화서를 쓰니까 나에 그 당뇨 합병증이 한 가지 물러서기 시작한다.
1: 맞지요. 예.
2: 네. 이 놓고 와서 그냥 머리 아프지. 혈압이 160에 180에 양배까지 올라가. 그냥 혈압약을 두 번씩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또 이 심장이라는 게 그래도 큰 돈 누르는 것처럼 가끔 가다 숨이 올라와요. 예. 거기다 또 그래도 이발 마름에 마른 기침하지. 목에 가래 딱 붙어 들어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생각도 못 하겠던 게, 계속 이동 통화도 지금 쓰고, 예. 심장이 그렇게 눌려오는 것 같았던 게, 그게 일 없지. 그 다음, 목이 마르고, 마른 기침 나던 게, 간데 온데 없어졌습니다.
1: 맞지요,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소변이 그 거품도 나가고, 냄새도 나고, 앙치도 막 나고, 어떤 때는 예, 우유 같은 게 막 나갔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동통화선 순단부터 지금 이 소변도 등살로 돌아오고 냄새 없어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2: 여기 밤소변 사투도 이전에 하루 저녁에 두 번이나 넣게 되면 이전은 아이놉니다.
1: 맞습니다.
2: 소화 잘 돼서 그래 밥을 잘 먹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어쨌든지 동통화선으로 한 가지를 가져서 이 당뇨 합병증 여러 가지를 지금 치료하니까 나의 영주 살 것 같은다.
1: 맞죠.
2: 눈도 무스프레 해서 그랬던 게 지금 눈도 많이 좋아져서 이전에 무스프레 하다 이런 감이 없이 그래도 빤한다 눈이.
1: 맞죠. 예. 네,
2: 지금 좋습니다.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동통화철 쓰고서 좋아지니까 예. 이번에 우리 할도 이전에 며칠 안 남았다니까 나. 야, 그냥 좀 더 쓰기대 배달 받자, 그랬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2: 네, 2832-0666번입니다.
1: 예, 네, 맞습니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지금 동통화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피해름도 닦고 왔다가, 예. 관심 뺏으면 심리도 모르겠고 심장통도 생기고 특히 마음이 서변 자수 잡고 이축성 위임신이 소화량이 자라야 되고 이래서 내가 지금 쓰는데 써보니까 많이 좀 나사진 게 아닙니다 지금.
1: 맞지요.
3: 비염장 자꾸 오는 것도 좀 많이 났고 심리를 고르자면 심장통도 생기는 게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거기 서변 자수가 잡은 것도 좀 많이 났고 소화에 대한 일상 그래야지 그게 지금 많이 나서는 거 밥 좀 제대로 먹습니다 지금.
1: 그렇지요. 예.
3: 네, 먼저 활동에서 오라제트가 배달받아 더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기회란 게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끝나라 하게 되면 그날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기회를 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4: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네, 우리도, 동통화 철수는 가속입니다. 우리 부부가 다 쓰는데, 우린 둘 다 또, 예, 그 다음에 행태없이 기침 기쳤습니다. 근데, 동통화 철수는 다음부터 기침 그렇게 짓고 가래, 그렇게 긁고 그래던 게,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맞죠.
4: 예, 숨쉬기 편하다며 영조한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매겹단 말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매겹다고. 그냥 매겹어서 모아서. 매겹.
1: 많이 사는 게 경제상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4: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예, 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도 그 약 좀 써볼까 하네, 그랬는데.
1: 예.
5: 내 투자를 한 지 10년이 나는데, 계속 아스피린을 먹었습니다. 경기 지금, 예, 가이나 빠져 그런지, 이 간이 나빠졌습니다.
1: 예.
5: 누이가

0: 아, 이게 다 배우자 얘기라는데, 이거 속이 되면 어떻게 아스피린도 뗄수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 닭이 심혈관 약인데, 그 우리 아스피린이 풍이 올까봐 잡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서 발효균을 쓰게 되면, 이거 풍이 오거나, 예, 지금 우리 뭐 혈조에 왔거나 경색이 왔거나 출혈이 왔거나 이런 분들 모두가 쓸 수가 있고, 예, 또 재풍이 오지 않게 그냥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고, 예, 그리고 지금 수제를 했다지 않습니까? 예, 수제라는 분들이 우리 심장병의 원인을 그냥 치료해주지 않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수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이 수제의 그 우리 부근에 갔던 분들 수제를 하지 않고도 예 해결받을 수가 있고 또두 번째, 세 번째 수제를 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손님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우리 뭐 완전히 인차 해결한다고 말하긴 바쁜데, 중에서 말하게 되면, 눈이란 거는 간이 도왔습니다. 손님 지금 간도 좀 못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 간공농 저하로 인해서.
0: 가위 많이 못하게
1: 예,
0: 되셨습니다.
1: 그러니까, 간이란 건또 우리 신체에서 말하게 되면, 오장육부 가운데는 제일 강한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다른 장기에 우리 영향이 와서, 다른 이런 합병증도 또올 수가 있고, 치료에 또 난제를 갖다 주는 건데, 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간이라는 것이 또 나빠지게 되면,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나쁜 노폐물이 막혀서, 우리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는 걸 해결해 주게 되고, 우리 막혔던 부분을 열어주는 작용이 있고, 그리고 간을 도와서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 주는 이런 작용도 있고, 간 功能이 또 제대로 회복된다 되면,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같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0: 간공론은 이렇습니다.
1: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문제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눈을 주도하는 그 功能이 좀 약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예, 그걸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예.
0: 그러면 그게 한 가격이 되면 며칠 먹습니까?
1: 한 가게 980원인데, 우리 스무 달 복용하는데 지금 우대 활동하지 않습니까? 우대 활동하기 때문에 절반 가격, 또 많이 사게 되면 절반 가격도 되지 않게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0: 아니, 내가 처음 되나서 처음에 한세 각이나 싸서 먹어보고 낫게 되면 계속 먹자 그랬나.
1: 예, 그렇게 세곽 사게 되면 한곽더 드립니다. 그리고 예, 지금 예, 현금이지 않습니까? 현금도 양백원을 더 드리게 되고, 예, 우리 양생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백에도 더 드리고, 예, 그 다음 우리 전화에 참여하시게 되면, 190원에 달하는 우리 부메큐십이라는 거, 예, 심장병에 좋은, 손님 지금 주자랑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장병에 좋은 약도 같이 드립니다. 이건 다
0: 그러니까
1: 면피로 드리는 겁니다.
0: 내 지금 예
1: 예.
0: 배 이전은 한 80대니까 배에 많습니다. 약 주로 시원하고 이래 약 먹는데 주약에 나는 이 아스피린 맛 아이 먹다가 하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거 같이 계속 먹으라니까.
1: 아, 싸놓은 게 있으면 방법 없이 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0: 아이
1: 쓰는 거고, 새로 싸지
0: 아스피린
1: 마십시오.
0: 말입니다.
1: 싸지 않아도 됩니다. 동충하초 발효균에서의 내가 이런 아스피린 작용도 하기
0: 아스피린 아이
1: 때문에.
0: 먹어도
1: 예.
0: 이렵습니까?
1: 그리고 손에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쓴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 다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손님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어떤 증상이랑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들게 되면 소화계통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또 전립선이 문제가 있으면 소변에도 문제가 있고,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고,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다 같이 해결됩니다.
0: 야, 선생님 말한 게 그건 다 있습니다, 배에 있네.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약을 쓰던 거 하나하나 다 없애도 됩니다. 한 가지 약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편하던 부분이 그다음 우리 그좀그 약이랑 여러 번 접수를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증상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두 봉지씩 하게 되면 빨리 낫습니다.
0: 처음에는 겸어 한두 번이지 아침 전에
1: 예,
0: 하겠었지.
1: 식전에 위도 도와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위를 자극하는 약이면 식후에 복용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위도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식전에 복용하고 예. 손님 내가 지금 어느 증상이 좀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두 봉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요 증상

0: 이 나아진다면 하루에 한 봉지만 해도 됩니다.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오늘 다 많이 싸서 먹어보면 아끼 되면 계속 먹겠습니다.
0: 2830666 번에다 예.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말씀하세요.
3: 네, 나왔습니까? 네.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3: 저도 이 동풍하자 먹을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먹을까? 난 바깥에도 못하고 온갖 배에 만해놨을까? 그 술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그래서 입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이 약 먹고 효과 좋을까? 예. 우리 옆에 지 할머니 아이 무슨 먹었길래 나를 그 남긴다 말다 그냥 무슨 약 먹었길래 그렇게 활동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집에서 꼼짝 못하던 게 그렇게 당긴다고 해서 그래 내 좋아진 거 복수는 약을 싸 먼저 조금 싸다 쌌다 말다 그때 세곽 쌌던지 그래서 쓴게 와르로 이 약은 정말 특수한다 이 약은 잡사본 사람은 아무 변화 몸에 변인 사람은 다 효과본 같아 나는
0: 맞죠 예
3: 예상 때려 예, 약 먹은 데 이렇게 좋을까 예 고루고루 다 좋아 점도 좋아지지 않까
0: 그렇죠
3: 그러니까 그 할머니 녹궁시 부들로 그냥 머리 아파서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빨리 좋더랍니다 용 해결되지 않까
0: 맞죠
3: 그래서 예 이 약은 정말 예 뭐가 해본 사람은 모른다 좀 먹어보면 온갖 배에 다 해결되는 것 같더라도 보니까 나는 이 약은 정말 이 약처럼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지 나한테 선전해도 그래서 이 활도 이렇게 좋다가 야 이 좋은 기회에 싸야 되지 이 돈에 뭐 하는 거 하는 게 지금 그 할머니도 머리 아프고 뇌중 피하고 소변도 작고 그래서 아이 그래서 그런 약 사사인데 확실히 효과 본다는 거지 이런 약을 어쩜 몰라는 거 아니 그래서 예 이번에 아무래도 이 좋은 활도에 와는 의미 좋은 거 같으세요 싸겠다고 해서 내가 자꾸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전화를 하면 됩니다.
0: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해 주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와이.
0: 네. 연결하십시오.
4: 예, 여기 혼촌인데 예. 지금 그 동청화서로 예약하다고 기다립니다.
0: 아, 어떤 병이 있습니까?
4: 예, 심장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쓰자고 내가 지금 연결하는 길입니다.
0: 그러십시오. 어쨌든 이 약은 예, 우리 몸에 냉세 계신 분들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예,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하시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눈에 문제가 있거나 특히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뼈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다 같이 치료해주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꼭 맞는 건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아홉 곽을 싸려고 합니다.
0: 아홉 곽 싸게 되면 11곽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예. 거기다가 예, 현금 500원을 또 직접 드리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영양 밥솥이 있지 않습니까? 밥솥 가마에 예. 이런 가마도 하나 더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심장병의 좋은 예, 붐의 규십이라는 것도 예, 두 곽 더 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 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0: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나이가 들었다 해가지고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게 되면 인생의 종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병원에 가게 되면 병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70에서 90에 달하는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포기한 이후로는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예, 지금 우리 많이 걸리게 되는 계절 바뀜에 많이 걸리게 되는 우리 감기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병이 나타나는 이런 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심내혈관병이라는 우리가 계절 바뀌게 되면 우리 발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병원에 가서 점적주사랑 맞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된다면 점적주사를 맞지 않고 내가 치료를 하는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아왕 로상 교수가 12여 년간 노력하고 심혈을 몰아가지고 1300여 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황궁에서 사용했던 동충하초의 정화를 계승하고 발전해 왔고, 국제 최신 채취 기술하고 창업을 융합해가지고 중대한 돌파를 취득하였습니다. 우리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우리 중약이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중화 9대 신손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도경하고 함께 중국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의 보배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손초, 그리고 우리 지금 좀 중한 병,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중한 병, 되지 않는다던 이런 병, 생명을 구하는 신손초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 중한 병으로 잘 낫지 않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인체 세 가지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그 우리 하나는 간하고 신장, 우리 비장하고 위, 혈관 이런 것을 통하게 하면서, 예, 지금 우리 막혔던 부분을 열어주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막힌 원인에서 나타나는 이런 많은 병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대 활동, 예, 계속하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 오늘이라도 끝나라게 되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을 하는 분들에게 되면 다그쳐 사실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매미가 울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답니다. 체온이 일정한 온도 이상 돼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빛이 있어야 울기 좋은 환경이 된답니다. 가끔 사람도 힘들 때에는 매미처럼 울기 최적한 환경이 오면 실컷 있는 힘을 다해 울어버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마음의 슬픔은 이미 감정의 선을 넘었는데도 기어이 꾹 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울 수 있다는 나이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점점 나의 감정을 누르는 데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이던 대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3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6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하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9세기 프랑스의 부룬의 여성 조각가이며 로댕의 연인으로 유명한 카뮈 클로델의 일생을 그린 영화 카뮈 클로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진 카미유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딸인 카미유에게 좀처럼 애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어릴 때부터 진흙을 가지고 놀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카미유의 모습은 당시에 여자답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기에 항상 그녀를 구박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카미유의 동생은 그녀를 이해했으며 아버지는 그녀가 재능을 펼칠 수 있게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조각가의 꿈을 가진 그녀는 프랑스의 명문 미술 학교에 가려고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돼 19살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간 그곳에서 그녀는 모두가 존경하는 조각가인 로댕을 만납니다. 카미유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로댕은 그녀를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제작하는 팀의 조수로 고용하고 함께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품을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의 예술적 재능에 끌리게 된 두 사람은 이내 스승과 제자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만 로댕에게는 이미 자식을 낳은 아내와 20여 년을 함께한 연인 로즈가 있었습니다.

카미유의 존재는 로즈의 강렬한 보복을 낳습니다. 어느 하루 카미유는 로즈한테 습격을 당합니다. 이에 카미유는 로댕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과 재혼할 것을 요구하지만 로댕은 거절합니다.

조각계의 거장 로댕의 연인과 조수로 살았지만 로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카미요. 그녀의 재능과 사랑은 세상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하여 영화 카미요 클로데를 알아보겠습니다. 삼각관계 중심에 놓인 카미요. 이때 로댕과 카미요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카미요가 만든 중년이라는 작품에서 로댕은 이 조각이 자신과 로즈, 카미유를 둘러싼 추문을 담아냈다고 크게 분노하며 카미유를 비난합니다. 로댕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로댕의 아내와 함께 예술적 동반자가 되길 원했던 카미유는 로댕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홀로 생활하며 조각에 몰두합니다.

가미유는 유능한 재료꺼와 세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조각가로서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듯하지만 작업에 몰두할수록 사랑의 깊은 상처에서 회복을 못합니다. 그녀는 매일 술을 마시고 폐인 같은 생활을 지내며 정서적 균형을 잃고 말았으며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지어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로댕의 집까지 찾아가 욕을 하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망상으로 인한 의심과 불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들었으며 카미유는 심지어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작품을 파괴하고 던지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로댕은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하고 되려 로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결국 그녀를 지지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자 어머니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감금됩니다.

가미유는 결국 남은 생의 30년 이상의 시간을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뜹니다. 이 영화는 당시 19세기 프랑스의 디도키도 남성 중심 사회 모습과 그 속에서 홀로 고군 분투하며 살아가는 여성 예술가의 고독한 삶을 담담히 그려냅니다. 근대 조각의 신기원을 기록했다고 평가받는 로댕의 무수한 연인 가운데 유독 그녀가 거론되는 이유는 그녀가 모델이자 연이 아닌 한 사람의 조각가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댕과 카미유의 작품에서는 유사한 주제와 구도, 표현 기법이 비슷했으며 그들이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시기에 둘 다 가장 찬란한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로댕의 연인을 넘어선 시대를 앞선 여성 조각가, 오늘의 추천 영화 카미유 클로델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중시도가 날로 높아지며 마늘의 효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미료로 활용하는 채소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마늘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위장병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해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런 과정은 위 점막의 저항력과 소화 능력을 제고시키며 대장을 청소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위를 점막을 자극해 위가 폐로 하여금 점맥을 묽게 하는 체약으로 분비를 하도록 명령하는데 이는 폐가 스스로 감을 배출할 수 있게 해 기관지염과 천식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이 감기 예방에 좋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평소 대기 중에 부유하던 바이러스가 겨울에 춥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코 점막

의 저항력이 약화되는 기능을 기회를 타서 몸에 침입하게 됩니다. 마늘은 체력 강화와 피부 회복 기능이 있기에 매일 마늘 두세 쪽 분량을 경상적으로 먹으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만성질병인 당뇨병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 부족으로 혈중 당분이 증가하면 발병됩니다. 마늘에 함유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마늘 비타민과 주 성분인 마늘 알리신은 상호 결합해 알리치아민으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당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다음, 잠을 자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죠.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침실의 환경을 바꾸는 등 분위기 조성과 함께 마늘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나 비타민은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며 동시에 체내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숙면에 들게 도움을 줍니다.

여성은 나이 들면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고 체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육체와 정신상의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됩니다. 마늘에는 갱년기 증상의 원인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주 드시면 호르몬으로 인한 몸의 불균형을 복원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가까이 하기 조금 힘든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에는 19세기 프랑스의 부룬의 여성 조각가이며 로댕의 연인으로 유명한 카미유 클로델의 일생을 그린 영화 카미유 클로델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의 감정에 솔직하게 실컷 울기도 웃기도 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한 권의 책 혹은 한 편의 영화가 주는 감수성에 젖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101번째 시간입니다.

0: 노대창에 도망친 데다가 주위에 있는 적들이 아직 정황을 모르고 있어서 부대는 하도프에서 며칠 조용히 쉴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무기를 닦았다. 그리고 또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팽덕현은 병사들 수가 심각하게 줄었으니 3군단을 줄이자고 앞장서 건의를 하였다. 홍군 지도부는 전군을 섬감제도로 다시 편성을 하여 팽덕현을 사령원으로, 모태똥을 정치위원으로, 림표를 부사령원으로,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왕가상을 정치부 주임으로 임명을 하였다. 섬감지대 아래에 세 개 종대를 두고 1종대는 림표가 사령원을, 서병진이 정치위원을 맡았고 2종대는 팽설풍이 사령원을, 리부촌이 정치위원을 맡았으며 3종대는 엽검령이 사령원을, 등발이 정치위원을 맡았다. 섬감지대는 7,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하두부진 서쪽에는 관제묘의 团장 이상 간부가 모이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동쪽 하늘에 해가 솟아올랐다. 절 앞 소나무에는 말 여러 필이 메여져 있었고 뜰에서는 흥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도자들도 모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니 제법 말쑥해 보이었다. 모태통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일어섰다. 그의 힘있는 연설은 박수소리에 자주 중단되었다.
1: 동지들, 우리가 강서를 떠나온 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장계성은 우리를 없애려고 온갖 애를 다 써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를 하고 추격하고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우리를 무찔렀습니까? 무찔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둘러싼 적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0: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반고가 개천한 후에 사망 오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무산계급의 자랑이며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며 주한민족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주한민족도 이러한 군대가 있어야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항일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신선 임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0: 모태똥이 숨을 고르더니 침통하게 말하였다.
1: 물론 우리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천 명입니다. 7,000명이 너무 적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살아남은 7,000명은 혁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를 길러준 땅입니다.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혁명은 수천 수만 인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 어떤 적들도 우리 혁명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격전으로 싸우지만은 앞으로는 대규모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울 기세로 싸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한 성에서나 몇 개 성에서 먼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근거지는 강세가 아닌 섬서 감숙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모태똥의 말뜻을 되새기한다. 이튿날 새벽 대오는 북으로 진군하여 한다. 하도 푸진 북쪽 망죽산 우로 부서진 채 서있는 국민당군 또치카가 멍청이 눈을 뜨고 멀어져가는 홍문대우를 바라했다. 부대 앞에는 드넓은 위하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푹 쉬었더니 기운이 솟았다. 말들도 목을 길게 빼들고 울부짖으며 힘차게 걸었다. 누군가 에헤요 홍군 오라버니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선식간에 여기저기서 복근 호남 강산은 물론 운남 귀주 사찰의 노래들이 터져나왔다. 그 무렵 어두컴컴한 동쪽 하늘에서 푸른 빗줄기가 맑고 깨끗한 냇물처럼 흘러퍼지었다. 반짝거리던 겸영성은 어느새 해맑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0: 에필로그. 7월 내내 장계석은 아미산에서 지냈다. 아미산은 웅위하고 아름다웠다. 더군다나 홍주산에 있는 아담한 별장은 푸른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폭포와 냇물을 만날 수가 있었다. 장계석은 산에 올라온 뒤로 편안한 나날을 보냈다. 사천 군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계획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다. 그가 거느린 참모탄이 사천 군대를 이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미 훈련단을 꾸려서 확실하게 사천 군대를 장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사이 대도와 작전이 허탕을 치는 통에 잠깐 기운이 빠졌지만은 홍군이 설산과 초지에 들어서자 다시 희망이 보이었다. 북에서 맞고 남에서 뒤쫓는다면 홍군은 날개가 돋쳐도 도망칠 수 없을 터였다. 장계석은 참모团장 하국광과 류상을 불러 송본과 무현 사이에 있는 첩계에서 회의를 열고 홍군을 가둬 죽이는 정책을 표기로 결정을 하였다. 민강을 따라 철저하게 길을 막고 홍군에게 몰래 식량을 갖다주는 자는 극형에 처하며 홍군의 일을 거두는 사람은 적과 내통한 죄를 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적들에게 을러매였다. 얼마 뒤 장계석은 홍군 내부에서 집안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다가도 슬며시 웃음이 터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장계석은 부인과 함께 아미산을 유람하였다. 금정에 가서 구름바다와 해돋이를 보고 세상지에 가서 원숭이들의 재롱을 구경하였다. 향불 연기가 감도는 절에도 들려보고 이름난 폭포를 찾아 물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걱정을 툭 털고 한가하게 지내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라자구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장계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정수리에 얼음물을 쏟아 부은 듯 정신이 아찔해 났다. 얼마 뒤 시종실 주임 정불범은 홍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섬감지대가 바로 홍군 1방면군의 1-3군단인데 모태동과 주왕 지도자들이 이 대호와 함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정불범은 뾰족한 턱에 묘돌이 남지 않은 수염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기였다. 장계석이 이 소식을 알면은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하였지만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었다. 정불범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다. 장계석은 차를 마시면서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정불범은 잔뜩 움츠린 채 장계석한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었다. 위원장님, 감숙에는 조소랑한테서 전보가 왔는데 공산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뭐? 장계석이 왓들 놀랐다. 차차를 내려놓는 장계석의 손가락이 떨리었다. 정불범이 전보를 건네면서 덧붙이었다. 우리 부대가 또 공산군의 거짓 공격에 속아 전수 방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장계석의 얼굴은 갈수록 일그러지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1: 그 전보를 어떻게 믿나? 이 대호가 진짜 1-3군단이야? 모태동이 정말 거기 있다고?
0: 대호에서 처진 홍군한테서 얻은 소식이라니 믿을만할 겁니다. 장계석은 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1: 그 왕균이란 여성은 무능하기 짝이가 없어. 당장 잡아들여서 군법에 넘겨.
0: 위원장님, 노용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다가 괜히? 정불범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직히 대꾸하였다. 사람들이 위원장님께 등을 돌릴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장계석이 호통을 치었다.
1: 왜 등을 돌린단 말인가? 어?
0: 노대창도 나자고 같이 험난한 요새 하나를 못 지켜내는데 왕균이 기다란 위화전설을 어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귀조에서도 고작 2-3만밖에 안 되는 홍군이 10배 가까이 되는 수심한 우리 대군의 포위를 뚫고 금사강으로 도망쳤지요. 대도화 전투도 그렇습니다. 대도화라는 저는 요새를 믿고 이제는 홍군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왕균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어찌 위원장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장계성은 얼굴을 확 붉히며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1: 그러면 지금 자네 내가 지비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건가?
0: 제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불범이 어설프게 웃으며 대꾸하였다. 위원장님께서는 나라 안팎의 이름난 장군이신데요. 위원장님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라도 공산당을 뿌리 뽑을 수는 없지요.
1: 그건 무슨 뜻인가?
0: 장계석이 낯빛을 바꾸어 물었다. 저 얘기는요, 이 사회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1: 사회적인 원인이라니?
0: 공자님도 재물이 적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루 나누지 않은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땅이 차고 넘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 옷을 걸치지만은 누구는 맨몸을 가릴 천조박도 없지요. 그러니 불평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엎어지길 바라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꽃으로도 들판을 다 태울 수밖에요. 여기 불을 끄면은 저기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자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 자네 말에서 어제 공산당 냄새가 풍기는 건? 응?
0: 정불범은 놀라 얼굴이 해석해지었다.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위원장님을 따라다니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몇 마디 위로를 들었던 것뿐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계석도 다시 낯빛을 가다듬고 말하였다.
1: 아니 뭐 내가 자네를 공산당이라고 여길 리야 있겠나. 다만

0: 남을 속이는 그런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일러주는 걸세. 나도 전에 자본론 같은 책을 보기는 했지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말에는 넘어간 적이 없어. 만약 공산당이 이 중국 땅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자네나 나나 죽어도 묻힐 곳이 없겠지. 나는 평생 반공의 뜻을 두고 살아왔네. 공산당을 싹 쓸어 없애지 않고서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야. 그 말에 정불범은 저도 모르게 펄쭉 웃으며 말하였다. 위원장님의 큰 뜻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힘들 뿐이죠.
1: 아니, 자네는 자신감이 그렇게 없나?
0: 장계석이 그를 훑어보았다. 정불범은 말이 없었다.
1: 명심하게, 나는 내일 당장 산을 내려갈 테니까.
0: 네? 산을 내려가시다니요?
1: 내가 직접 서북으로 가야겠어.
0: 장계석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1: 서북에 30만 대군이 있잖아. 하지만 공산당은 만 명도 안 되지. 지금 손을 안 쓴다면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나?
0: 하지만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고 원망이 차고 넘치는데요.
1: 원망이 넘치다니.
0: 큰 적을 앞에 두고 위원장님께서 내자리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말입니다. 장계석이 눈을 부라리었다.
1: 누가 큰 적이란 말인가?
0: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 모두 뭘 모르는 얼뜨기들이야.
0: 장계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1: 똑똑히 말하지만은 공산당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란 말이지.
0: 정불범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장계석은 이튿날 오전 부인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그는 도무지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계석은 산을 내려가면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1: 여섯 대나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장편 소설 대장정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도전이 없으면 계승이 없고 계승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앞세대에서 뒷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소중한 전통음악. 우리 전통음악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통을 잘 보존하고 꾸준히 계승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음악은 더욱 풍요롭게 발전하고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민요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우리 민요를 배우러 오셨어요.
1: 뭐 자꾸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네. 보이니까.
0: 네, 좋죠.
1: 기분이 좋네. 네,
0: 우리 또 민요를 많이 배워가시기 바랄게요. 네. 처음 배우실 땐 좀 어려울 수도
1: 그렇죠.
0: 있습니다. 그러나 네. 또 천천히 배우시다 보면. 배우시다 보면은 우리 윤 학생은 저쪽에 앉으신 윤 학생이 그 본보기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처음에 오실 때 노래를 못 하신다고 아예 아 뭐 안 하셨죠. 근데 이제는 정말로 부르라고 하면 또 혼자서 또 저 부를 수가
1: 그렇죠.
0: 있고
2: 선생님 두 분 잘 가르쳐 주셔서
1: 우리 그 이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 네. 굉장히 그 담이 크신 분들이
0: 그럼요.
1: 것 같습니다. 담이 그럼요. 크신 분들. 그 네. 일반 노래 교실보다 네. 여기 이제 방송에 생방송 그것도 네. 녹음 방송도 아니고
0: 그렇죠. 생방송.
1: 생방송에 오셔가지고 직접 배우고 또 자기가 하는 노래가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죠. 뭐
0: 그렇죠.
1: 사실은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
0: 불쑥불쑥 찾아오시고 네. 이제 또 가지 마셔야 돼요.
1: 불쑥불쑥 찾아오시고
0: 네, 이어가셔야 돼요.
1: 네, 또 네. 후닥닥 갔다가
0: 후닥닥 가시는 네. 분들은
1: 아유. 그리고 또 다시 또 찾아오시고
0: 네.
1: 아주 뭐
0: 그 정말 맞습니다.
1: 자기 집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네, 이미 오셨으면
1: 그렇게 그만큼 이제 정이 들었다는 얘기죠.
0: 그럼요.
1: 네, 친근하고
2: 네, 맞아요.
1: 어떤
2: 네.
1: 부담이 없이 네.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0: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저 반장님은 사실 3년 넘었잖아요.
1: 네네.
0: 정말로 잘 부르시고
1: 많이
0: 신세들 뭐
1: 변화가 많죠.
0: 그럼요.
1: 그동안 네 변화가 많습니다.
0: 그럼요. 그래서 네. 새로 오신 분께 이 말씀드리는 건 처음 이제 시작이지만 늦지 않았다는 걸
1: 그럼요.
0: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뭐든지 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0: 그럼요.
1: 네. 뭐, 네. 아직은 뭐 늦었다고 생각할 나이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0: 그럼 청춘이에요.
1: 60, 그렇죠.
0: 80대는 청춘이고. 그럼요.
1: 요즘은 뭐 청춘이고 말고 관계없이
0: 네. 네.
1: 건강하시면 돼요.
0: 그래요.
1: 네.
0: 자, 너들강변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0: 네.
1: 어떻게 또 기억들을

0: 하고 계시는지, 노들 강변 범퍼들,
1: 그리고 해요는 안 했죠.
0: 네, 휘휘 늘어진 가지마다 어디까지 했나? 가지에다가
1: 무정 세월 하늘이를
0: 무정
1: 칭칭 떡여서 메어나 볼까?
0: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2: 네.
3: 네.

0: 좋았습니다. 자, 노자 노. 노. 노. 노를 꼭 꺾어 주셔야 돼요. 노들 노.
1: 하지 마.
0: 네. 꺾고 나서 바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굴림이 들어가야 되죠. 노들 노들 자.
1: 노.
0: 다시 한번 노들
1: 노들
0: 네, 그다음 강변은

자, 여기까지 한 분씩 쭉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안 해도 돼요. 네, 어려우시면 안 해도 돼요. 한 분씩 쭉 해봅니다. 모들 강변 시작. 예, 여기 첫 분부터 네, 쭉 한 분씩 다 해봅니다. 시작.

0: 잘하시네요.
1: 네, 튀김새로 너무 네. 잘하시죠.
0: 뭐 가짜는 가지.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막 본인이 예. 막 붙여서 가지. 좋습니다. 옆에 분 시작.

0: 무정.
1: 네, 섰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정.
0: 무정. 네.
1: 무정이 아니죠.
2: 무정.
0: 무정.
1: 음이 두 개죠. 무정. 자.
0: 무정.
1: 그 다음, 세 자도 두 음입니다. 세월, 세월.
3: 내려올까?
1: 네, 내려오죠. 무정, 세월. 자.
0: 무정.
1: 한허
0: 한허.
1: 그 다음에 리자가 중요해요. 리를 넘어갈 때 한

0: 자, 다시 한번 여자 무정 여기 무정 정자를 잘 하셔야 돼요. 무정 자
1: 무정
0: 무정이 아니고 무 네, 얼려야 돼요.
2: 그렇죠,
0: 무

좋아요. 무정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여나 볼까.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무 끌어올리고 정세 내리고 월한 허 허자에서 음을 돌려줍니다. 허 리 그다음 룰룰 룰자를 돌려야죠. 리.

0: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하고 보자. 좋습니다.
1: 안에서 네. 발이 막 넘어나는.
0: 네. 네. 옆에 분. 자.

0: 잘하셨어요 그 부분.
1: 두술 배우고 어 선생님께서 덕창.
0: 네. 그리고 또 옆에 분은 안 하시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그 사이에 네. 너무 텀이 그렇죠. 길어서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같이 해볼까요? 노 시작.

0: 좋습니다. 뭐 장담만 치지 마시고 또 한번 네. 해보십시오. 네. 요구하시잖아요.
1: 요구요. 네네. 요청에.
0: 요청에 또 응하셔야죠. 네. 노들 시작.
1: 노.
0: 너무 낮지요.
1: 낮죠. 네.

0: 이거 맞죠? 저는 그냥 여기다 실실이라고 썼죠.
1: 실실이지
2: 실실을 실실을 휘휘로 지난 시간에
1: 선생님 실실을 했길래
2: 정정을 정정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0: 잘하셨어요. 네.
1: 실실이 아니에요.
2: 휘휘요.
0: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죠.
2: 뒤로 넘어가죠.
0: 네, 뒤로 넘어가죠. 네. 이제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음정이 좀 많이 올라가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다시 한번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요죠. 사실은 가사를 에헤이요라고 되어있죠. 근데 노래를 부를 때는 에헤이 헤에서 이로 넘어가는 과정 에헤이요 에헤이요. 자,

0: 여,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지요. 여,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오자를 돌려줘야 돼요. 오자를. 네. 네. 여,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뒤에 따라오는 오를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됩니다. 여,
1: 여.
0: 네. 오미라 선생을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오, 오미라.

0: 나 못 잊으리로다. 못니
1: 못니
0: 못니
1: 못니.
0: 네, 음을 맨 뒤에 끝나는 부분에 가서 음을 살짝 내려주세요. 못니.

0: 로 자를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니로 다
1: 니로 다
0: 앞에 에헤요를 다 잊어버리셨죠?
1: 아 잊어버렸어.
0: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헤요

0: 자, 에헤이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이런 가사예요.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요 부분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자.
0: 안 하려고 했어요?
1: 에헤이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못 믿으리로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 세 개로 갑니다. 그래서 에헤이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요요 에헤이 에헤이 삼각형 세 개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세 개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합니다. 에헤이 이렇게 갑니다. 에헤이 요 요 그 다음 오오 또 네 개로 오오 다섯 개구나 오오오 다섯 개네요. 젓가락 하면서 요오오오 맞죠? 그러니까 에헤이 여기까지 에헤이 한 장단 이요 여기까지 또 두 번째 장단입니다. 그래서 이요 하나 둘 셋 한다면은 에헤이 이요 요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갑니다. 요, 오, 오, 오, 오, 오, 하다가, 요, 요, 요, 그쵸. 그 다음, 요, 요, 끝나야 되죠. 요, 여기까지 삼각형입니다. 네. 그 다음 범퍼들도 범퍼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범퍼 그 다음 틀도 틀도 드 하다가 밑에서는 흔들어줘야 됩니다. 틀도 틀도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입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까지 하나 삼각형 자 몸비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몸비 그 다음 츠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 그 다음 리로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 리로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그 다음 다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
1: 네
0: 그러니까 민요에서 네. 이 글자가 일곱 글자 열세 네. 글자인데 얼마나 심체가 많이 네. 들어가 있습니까?
1: 우리는 그렇죠? 우리 민요는 대체로 이제 다 삼박 계열이잖아요. 네. 다 삼박 계열.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소수 민족들은 두박 계열이나 네박 계열이라고 해야죠. 네. 우리는 8분의 6 아니면 8분의 12, 네. 뭐 8분의 9, 8분의 6, 네. 8분의 뭐 3,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민족들은 4분의 2, 4분의 4, 네, 네. 이래요.
0: 네. 어.
1: 그, 굉장히 그, 저기 뭐지? 심플해요.
0: 네.
1: 그냥, 뭐, 쿵딱, 쿵딱, 쿵딱, 쿵딱, 아니면 쿵따따딱, 쿵따따딱, 그냥 다 이렇게.
0: 네네네.
1: 그리고 강약 관계도 굉장히 간단해요. 쿵딱 쿵딱 쿵딱 이런 아니면 쿵따따따 쿵따따따 다 이러는데 우리는 쿵따따 쿵딱따땅땅땅땅 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 우리 저기 조선족은 그 조선족 음악은 우리 민요는 들으면은 굉장히 세련돼 보이거든요.
0: 그럼요.
1: 좀 어려워 보이고.
0: 네.
1: 어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도 좀 더 그 삼박계열이기 때문에
0: 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보다 셋이 더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 박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네. 너들 강변 세 박자만. 너들 강변 범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 무슨 이러면
0: 네.
1: 뭐 거기에 무슨 뭐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어
0: 네. 우리가 매력 있잖아요 네. 우리 장단이
1: 너들 덩 따꿍따 덩 거기다 또 장단도 장단 강약도 우리는 굉장히 세련된 강약이에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춤이 잘.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민족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민족들의 민요도 들어보면 뭐 두박 계열의 민요를 들어보면 굉장히 또 흥이 나더라고요. 하나 둘 하면서 하는데
0: 야,
1: 야, 야 이렇게 또 춤이 나더라고요.
0: 기주성에 가셔서 공연했잖아요.
1: 공연했죠. 했는데 그 민족의 이제 그 민족 우리가 사물놀이가 있듯이 그 민족도 무슨 이렇게 그 동으로 만든 뭐 북이 있어요. 우리는 나무에 가죽을 씌워서 북을 그렇죠. 만드는데 그 민족은 그게 네. 그런 북도 있고
0: 네.
1: 또 우리는 징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네.
1: 징인데 징보다 더 크고 깊이도 더 깊고 또 그런 북이 있어요. 근데 그 북이 주 소리를 내는데 그냥 하나 둘 셋 뚜앙뚜앙뚜앙 두드리는 거예요.
0: 장난이 없이요.
1: 네, 뭐 굉장히 근데 네. 힘차요. 굉장히 방력은 있어요.
0: 네네.
1: 춤을 추는데 그 여성분들이 노래하고 남성분들이 북치고 해서 춤 추는데 네. 완전히 그 원시적인
0: 예, 예.
1: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뭐 돌리세요, 굴리세요, 얼리 뭐 끌어가서 내리 뭐
0: 네.
1: 그분들은 그냥 야야야 그냥 그냥 정말 그냥 뭐 하나 어떤 가공이 없는
0: 없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민요는 참 거기다 비하면
1: 우리는 너무 가공이 많이 들어갔어.
0: 네.
1: 근데 그분들은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정말 그 목소리가
0: 산에,
1: 들으면은 그 물이 흘러가는 소리.
2: 네.
1: 원성태. 네. 뭐 어떤 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소리, 목소리.
0: 네.
1: 우리는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0: 그렇죠.
1: 한데. 하여튼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아주 그 들을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0: 각 민족마다 자기의 그 자기만의 네네네. 특색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중화민족은 56개.
1: 그렇죠.
0: 산딸기 꽃이 56개 민족이니까 네네네. 정말로 그래서 얼마나 풍부합니까?
1: 풍부하고 네. 어느 민족이 됐든 문화가 굉장히 다 그 깊이가 있고
0: 네.
1: 함의가 있고 또 가치가 있어요.
0: 그럼요. 네. 오랫동안도 그렇죠. 네. 그분들도.
1: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서 삼각을 선택했을까?
0: 그러니까요.
1: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아, 네. 저분들은 삼각이 왜 없을까?
0: 아.
1: 저분들 음악에는
0: 네.
1: 삼각이. 근데 또 그 위그르족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우리랑 또 비슷한 오박이 있잖아요.
0: 네.
1: 굵다따 굵다. 굵다따 굵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그러면 그 위그르족은 또 어떻게 오박을 선택했을까?
1: 네, 네, 네.
0: 예.
1: 그런 하여튼 뭐 저기 보면은 우리 민족의 음악이 굉장히
0: 네.
1: 저는 제가 조선족이라서가 아니라
0: 네.
1: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소수민족들의 그 무슨 그 민요
0: 네.
1: 경연대회 같은데 참 가서 보면
0: 네.
1: 우리 민족의 음악이 굉장히 세련됐다. 그건 느낍니다.
0: 그럼요.
1: 네, 그건 느낍니다.
0: 네네.
1: 우리는 복잡하지가 않아.
0: 예.
1: 단아하고 우아하고 깨끗하고.
0: 네.
1: 네, 그분들은 좀 복잡해요.
0: 예. 그러니까 우리
1: 무슨 벌둥지가 터진 것 같아. 막. 근데 쉬지 않고 합니다. 하루 종일.
0: 아, 그래요?
1: 네, 하루 종일 그냥 춤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막 손 쥐고 네. 다 손 잡고 그냥 이렇게 이러면 춤이야 그냥.
0: 아, 그래요. 단일하게.
1: 네.
0: 우리는 그 무용에도 사실
1: 무용, 우리
0: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1: 여러 가지가 많죠.
0: 학춤이고 우리는 그것도
1: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음악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음악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터득이 되지.
0: 네.
1: 연습을 많이 안 하면은 터득이 되기가 좀 쉬워요.
0: 그럼요.
1: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라
0: 어렵죠?
1: 터득하기가.
0: 네.
1: 네.
0: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그 학생분은 예전에 너들강변은 그냥 들어왔던 민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통으로 배우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실
1: 그렇죠.
0: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꾸준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2: 예, 많은 방조 바라겠습니다.
0: 예.
2: 여러 선생님하고 이 친구.
0: 예, 그냥
2: 예, 선배님들을 위해서 많이 방조해 주세요.
0: 예, 여기서 네. 도움이라는 게 본인이 집에 돌아가셔서 꾸준히 노래를 또 우리 배웠던 걸 복습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더 못 줘요 이거. 근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0: 그렇죠.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은 아, 이 부분 이렇게 노래하는구나 깨닥게 되거든요.
1: 네.
0: 자, 오늘도 리용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노들강변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미란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아닌가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청심, 치명, 팔미안이라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는 팔미라는 것은 여덟 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치료에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돌출한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특히 남성들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심장병으로 나는 아직 젊고 씩씩하다고 자신을 갖고 심장병 치료를 등한히 하신 분들 가운데서 생명에서 실수를 보는 분들이 저희 신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주위만 하더라도 아주 아까운 목숨이 허망 날아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운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 일단 아래 몇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증상과 연관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기계검사와 중위 그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기초상에서는 절대 젊다고 등한히 하지 말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의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말고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은 제가 이 매체를 통해서 소개한 시간만 해도 2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 이름으로 나갔는데요. 몽약 활신통, 몽약 신타, 몽약 삼보, 그리고 지금 몽약 우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런 브랜드 이름으로서 많이 나가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도구 선생님.
1: 네,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초운 청심환을 쓴지 한 개로 좀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전문가 뭐 이 올리숨이 잘 올라요. 예. 가슴 자꾸 후두두 떨리고 그랬습니다.
1: 예.
2: 그리고 심율이 이래 빠르고, 예. 그래서 병원의 약도 써봤는데 어제

0: 효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약을 먹은 게 정말 이게 차차차차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중약인데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아, 그럼요.
0: 그래, 내가 알건 데는 이 전송심한 이야기 10년도 넘게
1: 신약 딸방에서만 반값만 해도 10년이 넘는데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반시간만 해도 예. 20년이 넘으니까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 한 통에 299원에 12나루를 예, 먹을 수 있습니다.
1: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예.
0: 예, 값이도 저렴하고 예. 또 국가 고여 존중하고 OTC 필요하니까 그리고 믿음직한 저
1: 신약 딸방에서
0: 예. 예. 팔리니까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내, 저, 조명감, 내, 이 약은 뭐, 철저히 심장이 나사질 때까지, 조명감 뭐,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0: 그래,
1: 예.
0: 앞으로, 뭐, 어떻게, 뭐, 차수로 드립니까? 그, 지금 약을.
1: 예. 아, 잘 모르셨는데요. 이 제품 예. 자체는 보통 두개려성이 야둡다리입니다. 두개려성은, 예. 기본으로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하시는 것을 하면서 그 후에 예. 어떤 분들은 뭐 20달 거의 만 이내는 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럴 때 그다음에 가히 알수는 20알 밑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차수는 예. 한 번 내지 두 번, 두 번 했다 한 번 했다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차수를 조절하고 알수는 예. 원 알수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활동이 좋을 때 또 아홉 가구 내 주문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33에 다섯 개 아홉입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전청심한 어전에 한 8개월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렇게 한 분들이 꽤나 계시네요. 예.
3: 예, 이거 이렇게 오래 굳으시는 거니까, 예. 지금 내 오랜 심장병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예. 원래 난 조금 뭐 어제도 예, 움직여도 숨이 차서 꼼짝 못하고 그러고 예, 밤에 너무 뭐 하이 돌아넣어도 안 되고 옆으로 반듯하게 넣어도 잠 그냥 못 잤습니다. 자꾸 뭐 숨이 차면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예. 그리고 저기 냉각이 되게 되면 입안이 자꾸만 쓰겁고 냄새도 나고 입안이 마르고 예. 혹시 나가다 이빨도 통제나고 그랬습니다.
1: 그날. 예.
3: 예. 그랬던 게 지금 이러한 증세가 완전히 요즘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터키에 지금 좋아진 건데, 이 혈압을 내서, 예, 이게 많이 혈압이하고 나도 여러 가지를 많이 가려먹은.
1: 아, 예.
3: 그런 게 지금 혈압이가 지금 와보고 지금 언정되었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했는데 난 고혈압약을 안 썼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무엇 때문에?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범프입니다.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좋아지는 게 기본 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혈압약 어서 넉 달, 다섯 달 끊었는데 그딴 문제가 없더라. 이 제품으로서 그렇게 대체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는 게. 예.
3: 예, 저도 그래서 지금 혈압약 어서는 아니시아 아이 먹었습니다.
1: 그래도 어떻습니까? 계속 정상입니까?
3: 정상. 내 아침마다 일어나고 이렇게 혈압 재보면 기본 정상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그러면 기본상 혈압약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3: 예, 이거 다.
1: 그렇죠. 예.
3: 그, 이 약 좋은 약이라요. 조금 이래서 선생님도 나 여러 번 자문하면 먹었는데 이 약 오래 먹어도 이롭다, 재밌게. 예.
1: 이롭습니다. 아, 1년, 2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보기 이렵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어느 마이 쓰고 딱 끊으란 그게 없습니다. 차수만 조절하면 됩니다. 예.
3: 예, 그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약 오늘 또 9각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청심환 저도 지금 쓰고서리. 야, 이 전청심환이 심장엔 최고약이 같은데.
1: 아, 인정하죠. 예.
4: 예, 용 좋습니다. 나는 이 신근경 색도 있고 관심병도 있고 예. 심장이 통쇄난다 하면 이 뒷가슴 거지 막 바늘로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또 예, 어떤 때는 예, 정신력이 쓰러질 때도 있고
1: 그 정도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예 예. 경기 지금 어떠세요?
4: 예, 제가 약 많이 써도 예, 아이 되던 게 이번에

0: 엄청 힘한 지금 얻은 한 1년 썼는데 그거 쓰는 날부터 여기까지 병원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1: 그럼요. 예예.
0: 예. 네,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약이 말아야 됐던 게 전 정신만이 신장병 치료를 지금 통세도 안 나고 정신이 잃고 날 그런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아예 예.
0: 예. 어쨌든지 영 약은 예, 신장에서 최고 약을 깨우고 예, 마른 기침이 나고 목에 가래 딱 붙고 하던 그것도 없어지고 예.
1: 그래요.
0: 혈압도 잘 되고 예, 소화도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심장으로 예. 인해서 소화가 설대됐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0: 예, 소화용 잘 돼서 예, 영 밥 먹으니까 맥도 나고 예.
1: 예.
0: 이전에도 다리 허도다하다 먹고 다리
1: 먹지 못하니까 맥이 없죠. 예.
0: 예. 예. 그랬는데 지금 예, 그런 증세 한 번도 없습니다.
1: 그러면.
0: 저만 이렇게 좋으니까 1년 남았어도 얘네 지금 이거는 한두 달씩 해봤는데도 까딱 일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그래다 또 자수를 조절하면 다시 대부치, 다시 예, 드셔도 됩니다.
0: 하루에 한 번씩 먹자고 오늘 또 아홉가 배달 받자고
1: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정신만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주위에 관심 깨심이 심률도 고르지 않고 자꾸 심장통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꾸 숨도 차고 그다음에 지금 고성에서 인내심 좋은 정신만 선택했었는데 지금 써보니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3: 심률이 고르지 않던 것도 많이 났고 심장통이 뜬 게 위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1: 그 문제 해결이죠. 예.
3: 그럼 기랍조절 애들이 기랍조절 지금 잘 된다 지금.
1: 예.
3: 이전에 혈압약 한 하루에 한두 번씩 먹은 데도 혈압약이 더 많이 좋았습니다.
1: 예.
3: 예. 때문에 하루도 9번 또 배달 받겠습니다, 지금.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심장 때문에 생명의 실수를 보는 그런 일은 거의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예, 우리 집은 여러 사람 전성심한 수건인데 다 효과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상해는 여동생은 심장 뛰는 게 툭 하고 툭툭 이러졌다 건네주고 이랬습니다.
1: 아.
4: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한 1년 조금 더 썼습니다. 그런 게 지금 구성상에 없습니다. 제대로.
1: 그 문제 해결합니다. 툭 뛰고 두두두 한다는 거는 그게 심방세동이 생긴다는 걸 말합니다. 심방세동이 생긴다면 그건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그런 병을 포함해서 이 제품을 1년 썼으니까,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예.
4: 네. 그래갈 비만을까요? 이 심장약은 야, 있었다만, 근데 잠을 잘 못 자고, 이 잠 잘 잔다서, 예, 내 말에서, 요새, 부채도서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예, 그 인계류가 어서한다. 그래서 선생님 딸이 또 35살짜리 있는 게 이래 화장실 들어가서 예, 이래 병을 보고 나면 나온 게 또 식도 번졌었단다. 정신이 또 그리고
1: 예.
4: 상급병원 갔다가 사람 복잡하거나 병원에서 의사 보고서 이제 한 번 더 그래 뭐랄까요. 복잡하게 전문검사나 했던다. 또 집어가 또 이러고 갈갔다는 게 영 잘 그린답니다. 그게 또 잠을 잘 못 자. 걔가 내가 졸리졌습니다. 그게 심장부에다 이렇습니다.
1: 아버지가 그런데,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네. 그런데 딸이 자연적 그렇게, 예, 저기, 유전인자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딸도 그렇게 범할 수 있습니다. 예.
4: 진짜 열지.
1: 맞습니다. 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아, 자기가 치료한다, 만다. 약 먹기도 치료하기 그래. 이학심 이렇지 않습니까? 물어다
1: 이거. 이렇습니다. 이거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쓰라 하시오. 자기 젊었다고 등만이 하고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2차, 3차로 그런 사회는 실수를 봅니다. 예.
4: 아, 그게 뭐, 엄마 쌍거 같이 또 쓰고 저를 이제 여기 갔다 왔다. 여기서 다 붙여줍니다. 예.
1: 예.
4: 예, 또 써야겠습니다. 네.
1: 그렇게 하시오.
4: 예. 예. 오늘 내 전화 치겠습니다.
1: 예. 예. 예.
4: 지금 할 때 절대서 하라고 저리.
1: 그렇게 하시오.
4: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제 전화.
2: 네, 맞습니다.
1: 안녕하세요.
5: 수고하...
1: 예.
5: 나도 된 약 쓰긴 하잖아. 1년 앞달 넘었어.
1: 아, 예, 예.

0: 네, 모든 면에서 확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심장도 그 밤에 잤던 지금은 없어요. 그것도 이렇게. 그러면 밥만 먹는데 밥도 잘 먹고.
1: 심장병으로 네.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예.
0: 그 손불나 할지나 하면 처음에는 한 여섯 번 갔어요.
1: 그러면 다 자는 거죠.
0: 예.
1: 심장으로 인해서 콤팥이 가해집니다. 예.
0: 지금은 그래서 할지나 많이 가면 그래서 두번 가요.
1: 정사입니다.
0: 예.
1: 예.
0: 이런 날, 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내게 효과가 많길래나 앞으로도 이거 계속 먹으려고 지금도 계속 먹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1: 그래요. 잘하시네요. 됩니다. 예. 차수로 자기 전으로 조절하면
0: 예.
1: 됩니다. 예.
0: 두번 먹다 또 지금 또한번 먹고.
1: 그렇죠. 너무 현명하게 잘하고 계세요.
0: 1년 앞달 동안 하루도 빼야 해놓고.
1: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0: 그 선생님이 좋냐고 저래 그래서 좀내 몸이 건강체가 정말 좋아요.
1: 그렇게 하세요. 아주 현명한 선택하셨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생명에 다른 큰 지장이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약 쓰기보다도 이 약으로서 해결 받으셨으니까, 심장은
0: 계속
1: 모두,
0: 먹겠어요, 이거.
1: 그렇죠. 예. 혈압을 조성하는 동맥범부에 속하는데, 어떤 분들은 혈압약을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걸 많이 써도 잘 되지 않았는데, 이 제품으로서 혈압약을 끊었다는 분,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0: 그거 끊었다 먹었다 해요.
1: 그렇게 하세요. 예.
0: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길게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본 제품을 쓰시고 나서 고혈압이 정상 돌아왔다는 분 이제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은 황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분들은 심장이 후두두 이렇게 떨기는 그 심박수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 심장은 헬 수 없이 많이 뛴다고, 뛰는 게 아니라 그거는 황찬이라는 그게 판막이 허도도 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때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시작에 치료하게 되면 그것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숨이 많이 찬게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게 돼 있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정상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 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해도, 평균 심혈은 60차 빠져져서 7, 80차 자하면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하고, 어깨가 견점점 뜸뜸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인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바로 심의 동지란 말이 있어. 심장과 위가 동치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장열로 인해 가지고 직접 소화계통을 영향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심화성 양토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열로 인해서 위에 지장이 받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도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북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네르지는 신질 생산력의 중요한 담체이자 우리주 산업 전환 성격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핵심 분야입니다. 올드로 우리주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자본 우세 입각해 국가 신에너지 산업 발전 정책에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중대 청정에너지 대상을 견인으로 양수에너지 축적, 풍력 발전 등 중점 대상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여 연면 경제사회의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대 에너지 대상은 신형 전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에너지 안전 최저선을 다지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김일성 정부와 중국 남수 북조 집단 전략 합작 중점 대상인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 총 투자가 약 116억 1100만 원이고 설비 용량은 180만 킬로와트이며 단일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인 양수 범프 수차 발전기 6대를 설치합니다. 발전소 첫 발전 기조의 공사 기간은 64개월이고 총 건설 공사 기간은 76개월입니다. 대상 건설 현장 기계 소리가 우렁차고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꾼들은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대상 핵심 공사 건설을 전속으로 추진하면서 바삐 난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남수 북조 활용 에너지 유한회사 공정건설부 주임 해영초입니다. 주간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발전소가 한 주일 내에 전력 수요 변화에 따라서 발전량을 영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에너지의 하루 내 변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날씨 변화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전력망의 회복력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는 길림성 14호 중점 에너지 공사이자 동북 지역 첫 주간 조절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로서 전성 에너지 배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표준과 효율로 추진되고 있는 이 대상이 준공되면 전성 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에 강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해영초입니다. 이제 남수 북조 활용 에너지 유한회사에서는 통풍 동굴 굴착과 지보 공사를 전력 추진하여 조속히 관통 목표를 실현하고 주체 공사 입찰과 설비 구매 사업을 다그쳐 2027년 초 지하 발전소가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이 전조 에너지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분산형 신에너지 대상을 녹색 저탄소 발전의 바탕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릴 가텍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신 에너지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만 2,400kW 분산식 풍력발전 대상이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도나시 홍석향과 한장향이 위치했고 총 투자는 2억 9천만 원이며 총 부지 면적은 근 1.9헥타르로 지난해 6월에 정식 착공한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 공사 대상입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이며 6.25MW 풍력발전기조 5대와 5.56MW 풍력발전기조 2대를 설치한 동시에 66kV 승합변전소와 운행관리 중심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을 해마다 표준 석탄 약 3만 7천 톤을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만 여톤, 이산화硫황 배출량을 약 12.49톤,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11.45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와 연진 배출을 대폭 줄이고 용수를 절약을 하며 폐수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대상은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텍 신에너지 주식위원회사 동북회사 부총경리 사가리입니다.
1: 안정원.
0: 집단의 연간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7대 기조의 전용량 전력망 연결 발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 상태에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억 3천만 킬로와트입니다. 앞으로 관련 약정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량으로 얻은 경제 수익을 현지 대중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0: 청정에너지 산업군집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청정에너지 다원화 경영 모색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치는 화룡도나 왕청 안도 연결 도문 등 여러 현시에 분포돼 다전 배치 전역 연동의 청정에너지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화룡도나 왕청 안도 4대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규모가 크고 견인력이 강하여 전주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대 대상들의 전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하고 실시가 다그쳐짐에 따라서 우리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기 위해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건설 일꾼들은 시공 일선을 지키며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영사 작업 구간 시공 현장.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4호 흥변 부민 변강 안전공고의 관건적인 교통 공정입니다. 그중 영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세 개의 행정촌을 가로지릅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잇따이고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서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각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쳤으며 감탕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 보재 작장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고 세 개의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대상부 대상 경리고 당지부 부석인 임기창입니다. 차별연명 건설 일꾼들은 시공 현장을 지키면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황금 시공기를 다잡고 있으며 현재 각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 영사 작업 구간 시공 일꾼 우상무입니다. 방천 훈춘 고속도로는 우리 변경의 중점 공정이고 공사 기일이 촉박하며 임무도 무겁기에 우리는 이 황금 시공기를 다잡으려 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세를 충분히 올려 질과 량을 보장하면서 착시

0: 전번 대개입니다. 2018년 조화민족이 처음으로 헌법에 기입됐습니다. 이후 립법법, 지방조직법, 애국주의 교양법 등 10여 부 법률이 모두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교정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 중국공산당 사상정치사업조례 등 여러 당내의 법규에도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관련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총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법률 교정은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당면 민족사업 관련 법률 체계는 아직 부분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부조화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특히 상호 편입식 립법 방식으로 인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 립법 목적과 기본 원칙의 거시적 차원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법규 체계 및 권리와 의무의 배치, 시행 절차 등 핵심 단계에서 깊이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18차 당대회에 내 유일하게 선을 별도로 둔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민족단결이라는 생명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한민족 전체적 관점과 각민족의 일치된 리익에 기반하여 헌법의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수호에 관한 교정을 립법의 근본 근거로 삼고 주한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관계를 조정을 하고 민족사업 법률 법규 체계를 풍부히 하고 완성했으며 민족사무 의법 7위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신시대 민족사무 7위 체계와 7위 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1: 주 총공회와 주 민족사무위원회에서 연합 주최한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주시처럼 뭉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지식경연이 일전 연기돼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종업원 한마음으로 성주시처럼 뭉쳐를 주제로 온라인 개인전과 오프라인 단체전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온라인 개인전은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개방해 사회 각계가 학습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프라인 단체전에 참가한 10개 대표팀은 온라인 문제풀이 경연과 단계별 선발 추천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전주 각 현시, 산업공회 및 주 직속기관 공회의 우수 종업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주 직속기관 대표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연길시 소영진 정부 농업농촌판공실 사업일꾼 공가희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직에 입각해 민족단결의 실천자와 선전원이 되어 민족단결진보의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총공회 선전교양부 사업일꾼 장자선입니다. 우리는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사업이 더 깊이 더 실속 있게 추동되기를 바랍니다.
0: 331 국도 길림 신강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의 일전 훈천시 방천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 신강 두 지역에서 온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운전팀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변경 자가운전 활동에 원만한 마무리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연면특색 무용이 행사 서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하며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가운전팀 대표들은 팀 깃발에 서명을 하고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모두는 함께 기념사진을 남겨 잊지 못할 만남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는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가운전팀은 331 국도 연변 구간을 질주하며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민속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려로에서 느낀 바를 선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도록 조력했습니다. 장춘 자가운전 차주 조광호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길림성 장춘에서 출발해 331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죠. 방천 룡호각에서 본 일출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이 길을 달리는 건 정말

0: 좋지요.
1: 특별, 특별 매.
0: 신강비글 자치구 문화 및 관광청 관광보구 및 대외교류처 부처장 르즈반구리 가르만입니다.
2: 지린의 변경 풍광.
0: 길림의 변경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3331 국도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문화관광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길림 여러 민족 벗들을 신강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강은 좋은 곳입니다. 신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에서 자가운전팀을 조직하여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에서 각자 출발했습니다. 활동은 두 지역 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청 발굴하고 길림 신강 두 지역의 문화관광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활동은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일청 선전하고 방천촌, 도만강 변경 풍광 등 연변 관광지 지명도를 높였으며 길림 신강 두 지역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3: 10월 8일 29번째 전국 고혈압의 날을 맞아 연변조의병원에서는 주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원 심혈관내과 의무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고혈압 위험평가, 심내혈관 건강자문, 규범적인 약물 사용 지도 등 여러 가지 편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일꾼들은 주민들을 대상해 고혈압의 발병 기제와 위험 요인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혈압의 비정상적인 파동이 심장, 뇌, 신장 및 전신 혈관에 초래하는 지속적인 손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또 고혈압이 뇌졸중, 심부전, 신장기능 저하 등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설명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혈압을 검사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 통제하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조기 치료 핵심 지식을 보급해 그들의 만성질병 자아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병원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적이고 건강한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내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조력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국내 항로 연휴 부가료가 인상이 됩니다. 800km 초과 항공구간은 9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20원 오르고 800km 이하 항공구간은 50원을 수취해 8월, 9월보다 10원 오릅니다.
3: 올 5월부터 6월까지 로인들을 대상으로 비수기 주중 열차표 구매 우대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국가철도 집단에서는 이 혜민 조치를 1층 최적화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로인들이 올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자가 표시된 열차편 기차표를 구매할 경우 할인에 할인 가격 우대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대 시간 범위를 1층 확대해 더는 주중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우대표는 10월 4일부터 육속 발매됩니다.
0: 연변조 2026년 하반기 사회수험생 대상 표준어 수준시험 신청삽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정문이 차면 신청을 마감합니다. 수험생은 국가표준어 수준시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 예비 신청을 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 접수하지 않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4: 대상 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5: 하나의 중점 대상 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5: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4: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5: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6: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북경 동림강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생방송 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4시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딱 내일까지입니다. 예, 사흘 동안 국경절하고 추석을 맞이하면서 했던 우리 활동이 3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이 약이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기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50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또 장약 심내방 본약을 한 과기를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과기를 사신다면은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남이 능량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합니다.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161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1610원을 감해드리기 때문에 4천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지금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곽이 100알씨 포장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17곽을 이번에 사신다 할 때 7개월 드시고도 21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닥터털 잎을 한 채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예, 36 꽉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4,752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예, 그리고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10내방 본약 6꽉을 증성해 드립니다. 예, 예, 한 꽉이 배갈시 포상대에 온 후로 한 번도 장약 10내방 본약 6꽉을 증성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이번 활동이 36곽을 사신다 할 때 예, 그 15개월 하고도 10여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이 예, 한 통에 900g짜리인데 1은 그 단백질분 한 통을 더 드립니다. 예. 1은 우리 이번에 특별 우대 활동 기회를 이런 이번에 참가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아주 저로의 기회인데 특별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심장이 지자를 지금 어떤 분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뭐 이렇게 넣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나는 인제는 심장이 지자를 넣었기 때문에 심장병에 대해서는 근심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심장이 지자를 몇 개 넣었다 해서 내 심장병이 완전히 일없는 게 아닙니다. 예. 심장 안이 그 많은 혈관에서 지자를 넣은 그 혈관 그 하나 혹은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구현했을 뿐이지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힌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예.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어느 극부를 해결해 줬을 뿐 전반적인 심장병을 치료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심장이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계속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지금 지자를 어디로부터 넣는가 하면은 파리 요골동맥을 통해서 지자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좁아진 부위에 이르면 활짝 펴지면서 그 좁은 곳을 넓혀준다. 예, 그런데 그 지자를 넣은 태합금 지자거나 금속이 노출된 지자거나 모두 그물 모양으로 됐습니다. 예,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그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예, 혈액 중에 혈지가 높아지고 독소도 끊임없이 산생되고 노폐물이 끊임없이 산생되면서 지자의 그물 모양으로 된 이런 부분이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심장이 지자를 넣은 후에 이산은 계속해서 서약인 아스피린하고 혹은 바이 아스피린, 버리웨이, 다딩링의 약을 계속 죽을 때까지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죠. 예. 어떤 분들은 다딩링의 약을 몇 년씩 드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간이 쪼안미가 올라가고 대통근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흥원지가 소실되기 때문에 사파에 앉아도 베겨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분은 간 화이스까지 오는 분들도 있죠. 예. 서약이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심장에 지자를 넣어야 되는 변두리에 있는 분들, 심장이 이미 지자를 몇 개씩 넣은 분들, 꼭 혈액 중이 혈지를 낮춰주면서 혈전도 녹여주고 혈을 풀어주고 이래면은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층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플라크의 이 빵콰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예, 우리 결국 이 장약 심내방에는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고

0: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소홍화하고 지룡이랑 당귀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파핵 용지 효소라고 여기 아주 그 이 성분이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죠. 이 장약 심리방 자 약 자체가 소분자 중약으로 된 이런 약입니다. 큰 분자들은 소분자로 이게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소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 주요하게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우리 이게 변환시켜 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또 땀을 통하고 또 대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안전한 이런 약이죠.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지금 장약 심리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2: 네, 저는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정말 한 22여 년간 이게 고혈압약에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간도, 콩팥도, 위도 많이 손상받았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뭐, 민바르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한 일곱 달 사후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대로부터, 선생님 알려준 녹색 비법을 같이 썼는데, 야들 다만에 지금 심리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됩니다, 고. 예.
2: 예. 그리고, 저는 녹색이 두 번 오면서,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눈도 먹어봐 영뚱이 바빴는데 이 약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지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게 기분이 야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신이 바짝 난다고. 예.
2: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절도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요.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0: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드시면서 나는 제 관절이 좋아지는 게 제일 빨리 알기 잼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2: 예, 조금 그뿐이 아닙니다. 위궤양이 있어서 식구물이 자꾸 올라오면 소화 안 돼서 밥을 얼마 못 먹으니 몸도 빼빼 말라는데 이 약 먹으면 지금 저기 밥이 맛있으니까 체중도 많이 늘고 하여튼 여름에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여름에는 그렇게 효과 봐야 됩니다. 또 원래.
2: 그래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 약 먹고 있는데 지금 사지가 자꾸 저리고 어지럼 쓰던 게 지금 많이 해결되고 소변 차수가 그리 맞은 게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잠을 잘 자니 사람이 살 것 같답니다.
0: 그렇죠. 예.
2: 정말 진짜 약 써보니 약은 정말 진짜 좋은 약입니다. 효과가 빠르고.
0: 예, 그렇죠. 예. 그래,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2: 내가 소개를 해서 우리 시누이도 이 약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시누이 수제를 두 개 하고 혈압도 넣고 녹고요시르금에서 소변이 마렵다 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0: 요시르금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죠.
2: 효과를 영 잘 보고 있다면서 활동이 거의 끝난다니까 오늘 배달받아 쓰겠단다 지금.
0: 우리 활동이 딱 내일까지입니다. 사흘 딱 연장했지했으니까 이번 우리 활동 이런 우리 활동 같은 거 이제 만나자면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약 심리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0: 네.
3: 저는 먹기 전에 신경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0: 네.
3: 그러다 또 내게 세트 두 번 나왔어요.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그저 요 알링이 실려서 1년에 몇 번씩 어제 병을 입원을 했습니다. 이 병이 발달할 때는, 심해질 때는 정말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쇠나고, 뒷땅둥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 또 땀은 다 뿌릴까, 맨날 흘리는 바로도 아플까, 그렇지. 이럴 때마다 그렇지. 병을 입원해야만 입고 하는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장약식 내방을 먹는다면, 지금은 병원을 모르고, 병원 입원이라는 걸 모르고서, 차라리 병원 입원하니까, 단도 많이 설레하고 얼마나
0: 좋았습니까?
3: 정말 좋습니다. 약이.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고혈압약을 서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서약을 먹으니까 위도 자극하지 썬도 자극하지 그래서 고생하다가 장약식 내방을 몇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정화회시도 하는데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남약을 갔냐.

0: 하면서 이 수구 선생님이 또 한 가지
1: 녹색요법을
0: 알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먹은 게야. 납작소리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1: 예.
0: 그래 아홉 달 만 거지. 이 단약 시내방아 먹고 혈압소설이 너무 잘 돼서 단약 시내방아만 먹습니다. 지금.
1: 아 좋지. 예.
0: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우리 양주는 이 약을 먹고 정말 너무 효과를 잘 봤어. 우리 아바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바도 내 생활 이 잡사는데 야 심혈생활 나이 들면서 심혈생활 병이 있지. 여러 번 병이 많았습니다. 심장도 나쁘지. 그런 심장도 나쁘고 손도 나빠서 전혈선염이 있어서 그래 나빠서 이 약 먹고 지금 완전 이럴 수 있어요. 젊은 사람처럼 생긴다 지금.
1: 예.
0: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도 야 우리 이 약 정말 이번에 멤버를 선택해서 이렇게 효과 좋을까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1: 연구하는 거죠.
0: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좋을까 우리 받는 사람마다 소개를 합니다. 친척 친우도 이렇게 이리 우리 아빠의 친구도 우리 한 분 소개한다. 이 아빠는 예, 자 그런 무엇인가 그 병 중풍이 두 번 나왔답니다.
1: 예.
0: 예, 중풍이 두 번 심장도 나쁘지 또 소변 자수가 샀지 저는 이게 사불이 내 못 쓴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약 선택해서 앞섰는데 지금 효과가 너무 좋답니다. 우리 이번 활동이 추석하고 그게 활동이 지금 너무 좋은데 그 활동에 참가해서 이번 내일까지 하고 끝나자 아구 약사 우리 먹겠다 우리 활동 시간 먹어야 돼 우리 이 약 먹고 효과를 협할 자본도 어찌 먹겠다 이 부분도 오늘 36가지 다살 우리도 뵙고 이분도 36가지 다살 받겠다
1: 우리 활동 정말 놓치기만 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번 우다 활동에 참가하는 게 제일 그 큰 우리 활동입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으로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담다.
1: 예.
3: 거기다가 예, 귀에서 어떤 때 넣어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 넣어 던지 못한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영변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신경 썰고 그렇단다.
1: 예.
3: 이런 병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1: 예.
3: 계속 소리 나다가 예, 도망가는 귀 멀까 싶디다.
1: 네.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단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1: 네.
3: 한 달 다워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1: 나사지는 게 알린다고?
3: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모다 소리가 아예 난다.
1: 에이,
3: 저는 예,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에이.
3: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도 예, 정말 잘 되는 거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대다.
1: 그렇습니다.
3: 에이.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예, 당약 14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밭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먹게 됐는데,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요법이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예, 이 요법을 같이 썼는데, 예, 그렇게 혈압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야득 달 만에 지금 당약 14방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그게 유명한 방법인데요.
3: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도 먹었고, 쉬고 했는데, 예, 지금, 맨디그로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좋지.
3: 실명증이 있어서 예, 하루 떠나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1: 아하, 그렇게 잠이 잘 온다, 원래.
3: 예, 우리는 예, 그저 딱 둘은 예, 딱 점 찍어 놓고 예, 이 약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3: 우리는 이번에도 예, 배달 받아와서 먹고 있는데, 내 활동실에 로인대학 친구도 오늘이 이번 활동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예. 이번에 제일 좋은 우대 활동 한다니까 예. 또 이번에 사겠단다 36가고
1: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정말 내릴 것입니다 딱 예,
3: 예,
1: 제일 큰 우리
3: 이번에
1: 활동인데
3: 이번에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예 이번까 이때까지 이리 좋은 우대 활동 한 적이 없는데
1: 없습니다 예,
3: 예 딱 내일까지를 하니까 예, 예. 사겠단다 예.
1: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이 속할 뿐만

0: 뿐만 아니라 서산에서 연황금으로 불려오는 그 약재의 홍경천이 들어갔는데, 이 홍경천이란 이 홍경천은 소상이 설상과 원지구의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진귀한 야생 약재입니다. 이 홍경천이란 이 성분은 혈관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이 신진대사라는 것은 새로운 세포가 빠르면서 많이 자라나게 하고 또 죽은 세포가 빨리 자리를 떠서 나가게 하는 이런 순환을 시켜주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혈관을 젊은 상태로 보존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탄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 혈관 탄력이 좋아지면은 혈관이 쉽게 파괴되지 않죠. 예.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 혈관이 탄력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열되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오늘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대안에 지금 강의는 다 듣고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예, 그, 우리 신대방 쓰는데, 야, 약은 어째서 몇년 쓰는 약입니다, 선생님. 예. 예. 이게 홍길토이라는 어떤 사절부터 이상이 되는 약이라 했지, 그 뭡니까?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또 그, 서상에서 연약물로 된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요? 이런 약을 도망 지금 혈관 질병에는 소야의 혈압도 올라다니고 중풍 예방되고 중풍 환자도 치료되고 또 그게 뭐니까 그 중풍을 치료한다 심장병을 치료한다 고혈압을 치료한다 그 동맥경화 이런 게 좋게 먹었으니까 효과가 더 확실하게 효과가 난다 선생님
0: 그렇죠 예.
2: 예, 약은 어쨌든 예, 이 약은 도마에 보통 이 보통 약은 다 초과라고 도마 명약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내가 지금 한국으로 된 약을 봤을 때마다 정말 예,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혈압이 좋은 것들과 제품이 오지 않고 이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약이
0: 아하, 그렇지
2: 예. 다른 약이 또 비할 수도 없고 어쨌든 약은 연변에서 이런 이만한 약이 없으면 아빠를 차지하고 정말 누구나 다 재미있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2: 예. 우리 또 이모부터 이 약을 저도 한 두 달 잡수한데 많이 나서니까 이번에 또 4월 정화한다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0: 예, 딱 내일까지 합니다
2: 예, 내일까지 예, 그래 오늘 연락해서 선생님 전화처리하고 그럽니다. 사겠답니다.
0: 아, 예. 그러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241-7979번.
0: 예, 맞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홍경천은 이게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가지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관이 탄성을 보호해주는 또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이렇게 속하는 이런 약재죠. 예.
1: 잠시만요. 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그 저기 나 내 아는 사람이 장약도 싸겠다 해서 내가 전화드립니다.
0: 예,
3: 뭐 예. 원래 나는 예용 나도 이거 장약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쓰고 있는데 원래 심장이 아이도 와가지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매였고 그다음에 얼굴이 그래도 시들시들하고 머리 얼빠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밤은 못 잤습니다. 밤에 잘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빙글빙글하면서 예 로빙 한정말로 로빙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네 그러고 영초변이 살고 이래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치료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째 효과는 뚜렷하게 안 납니다. 약 먹으면 괜찮고 약 안 먹으면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 나가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서리 예 이거 예 내 방 장약 쓰시다 했는데 그것으니까 나의 자차 좋아지는 게 지금은 다른 약 안 먹습니다.
0: 예.
3: 좋아졌습니다. 예. 이게 혈압 조절도 원래 나서 나빠 파도 있던 게 지금은 예, 정상입니다. 예.
0: 예.
3: 얼마나 좋겠습니까? 밥도 잘 먹지, 잘 자지. 그나마 우린 데 가서 배울 때, 이 활동실에 가 배울 때는 애 먹었습니다. 경력이 그래서 얼마 안 해가지고 바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남이 그 꺼버려 제 뒤에서고 이래고 서리 배우지 못해 애를 쓰네. 지금은 똘똘해서 제일 잘 배우고. 얼굴이도 검어서 벗어 이놈이 빤나고
0: 그만큼 반응이 빨라졌죠 예.
3: 예, 시디디 하고 용 보기 싫어서 제절로도 예, 거울을 보기 싫어서 알봤습니다. 정말 징그럽습니다.
0: 예.
3: 근데 지금은 말씀하기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도 뻣뻣해지고, 예. 정말 예, 많이 좋아져서 얼마나 좋은데,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0: 예.
3: 그리고 우리 아바이도 예, 저기 나 중풍에 걸려서 고생했는데 초변이 살고 밤은 못 자고 늙고 있네 어째 그런지 밤잠만 먹고 술을 들고 말하면 멍하고 있고 다리 막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0: 나는 늘 먹어도 중풍이 걸려댔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은 야릇다를 쓰니까 나의 해라면 후에 아이 먹게 되고 거기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 쓰고 또 선생님이 록셔 방법 쓰고 이러니까 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지금은 그냥 딱히 먹는 게 없습니다. 예. 지금은 자기들로 왕왕 밭에 다니고 밭도 너무 먹어서 대세입니다. 지금. 예.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 그래서 우리 전번에 활동할 때 쌌습니다.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나. 우리는 그 돈마다 싸고 우리 죽을 때까지 약 먹고 살겠습니다. 다른 약은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있는데 그 집에도 하나는 주자를 두 개라고 하나 아바인 또 예석이나 영, 그저, 어리버리해서 충분히 걸리 그래야 된 게, 저번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 그 다음 선생님과 문의하고, 이거 쓴 게 정말 훨씬 좋아져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또 쌌다가, 언제 그랬는가, 이랬더 자기네도 싸겠다고 이래서 나를 전화드려달라고 하네. 전화를 하는 중입니다. 예.
1: 아, 예. 그러면,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2417979, 예. 배달 받겠답니다. 예. 계속 주겠답니다. 좁아질까 봐.
1: 예. 예. 계속 쓰면 좋죠.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이 장약심 예방의 주요 약재 소홍화의 이 소홍화는 그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또 기와 혀를 조화롭게 하고 어혈을 풀어준다. 예. 그래서 혈관이 탄성을 그 보호해주는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고 서장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이런 약재죠. 예. 예. 그리고 또 이 장약심리방에는 황계라는 또 그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황계에 들어있는 황계사포닌갑이라는 이 성분은 지질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혈관을 깨끗이 정화해주는 데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주죠. 예. 그리고 우슬이라든가 청궁, 당귀라는 이런 약종도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주는 좋은 약종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 중풍이 올까 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장약심리방은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이 온 중풍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주치공론이 밝혀놓은 이런 약 입니다. 예. 장약심리방이 이게가 뇌경색이거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이런 약이죠.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은 정기적으로 혈액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이런 약입니다. 예.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그런 늙어갑니다.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하죠.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조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오르골 여러분 아십니까? 오르골의 태엽을 보면 자꾸만 돌려보고 싶습니다. 힘을 주어서 돌리고 손을 떼자 감겨있던 태엽이 천천히 풀리면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자, 오래전 어떤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음악인데 듣고 있으니 영화 속의 장면들이 스쳐 지납니다. 어떤 음악들은 우리의 추억을 꼭꼭 숨기고 있다가 태엽이 풀리는 순간 그걸 촤르르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의 추억이 담기는 노래는 어떤 노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노래는 어떤 노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예 생활 방송, 교통 문예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에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원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료의할 수 있겠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MBN 정보왕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6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입니다. 자,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2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는 잡학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근간에 다육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독특하고 예쁜 생김새를 자랑하는 다육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토리멘샤가 되겠습니다. 진한 초록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이 식물은 취설송과 비슷한 다육입니다. 하지만 이 취설송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 취설송과는 조금 다른 토리멘샤라 불리는 다육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자라면서 검기 물든다 하여 흑취설송이라고도 불리며 혹은 분홍빛 색깔로 인해서 핑크 취설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 취설송은 잎이 매끈하면서 윤기가 있는 반면 토리멘샤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육이 중에 털이 생기는 다육이가 종종 있는데 이는 본래의 흔적이 아니고 이 종의 특징이며 토리멘샤 역시 가느다란 흰 털을 만들어냅니다. 토리멘샤는 높이 10cm 정도로 자랍니다. 특이한 점은 분홍색으로 보이는 꽃이 사실은 꽃이 아니라 잎이 분홍빛으로 물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뿌리와 가까운 부분은 검게 물들고 빛을 잘 받은 윗부분은 꽃 모양처럼 분홍빛으로 물들어 마치 작은 꽃밭처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프샤리프입니다. 특이한 모양만큼 이 별명 이 부자인 이 리프샤리프는 청산호라고도 불립니다. 푸른 바닷속에 살고 있는 그 있을 것만 같은 산호초 같기도 한데 또 비엔나 소시지처럼 통통한 마디들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라 귀엽기도 합니다. 오래 키운 아이들은 마디가 무성하고 길게 자라나 마치 넝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모습도 매력적입니다. 리프샤리프는 반투명한 듯한 흰 꽃을 마디의 끝에 피워내는데요. 보통 꽃이 땅을 향해 보이고 있어서 마치 하얀 붓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정면으로 보면 여린 꽃잎과 얇은 꽃술이 화려하면서도 단아하게 조화된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통통한 마디 끝마다 꽃망울을 품고서 유리처럼 맑은 작은 꽃을 피우는데 고급진 향까지 난다고 하니 정말 너무 매력적인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툴로사입니다. 세툴로사는 팝콘처럼 하얀 꽃을 피우는 다육이로 충분한 빛만 있으면 몸속까지 빨갛게 물이 드는 신기하고 예쁜 식물입니다. 꽃피는 다육이 세툴로스는 소형종이라 크게 자라지는 않으며 그저 군생을 이루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흩어지지 않습니다. 세툴로사는 겨울에 꽃대가 나와서 봄이 오면 사랑스러운 하얀 꽃을 피우는데요. 쌀알 같은 꽃을 자세히 보면 다섯 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캡슐 같은 모양이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질수록 팝콘처럼 터진다고 하네요. 꽃피는 다육이 중에서는 쉽게 꽃을 피우는 것도 특징이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는 잎은 솜털처럼 부드럽고 보송보송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촘촘하게 나있는 털은 따뜻한 느낌이 들어 자꾸만 만져보고 싶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만지면 따끔하니 만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반그늘 환경을 좋아하고 그늘에서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다육입니다. 바위 틈 척박한 땅에 자라던 식물이기 때문에 과습은 절대 금물이며 완전 건조되기 전에는 물을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의 꽃대에 수많은 작은 꽃들이 뭉쳐 이 꽃볼을 이루며 수영이 예쁘고 조화롭게 올라오는 꽃볼이 참으로 매력적인 세툴로사는 번식도 잘 돼서 꾸준히 사랑받는 다육식물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마로사입니다. 이 사마로사를 처음 본 사람들은 고슴도치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고 하네요. 잎들이 고슴도치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색이 진해서 그런지 이 솔방울이 활짝 핀 모습처럼 상승하기도 됩니다. 이 잎은 슬쩍 보면요, 검은색 같지만 짙은 녹색이라 색이 옅어지면 초록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만지면 보들보들해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물 주는 시기는 잎이 말랑말랑 힘이 없을 때 주면 다음날 잎이 탱탱해

느껴지며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잎의 느낌만으로 물주기가 가능해서 과습의 걱정은 없습니다. 자, 독특하고 예쁜 생김새를 가진 매력적인 다육식물, 다육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이 독특한 다육식물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생김새가 귀여운 다육식물을 하나쯤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식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기름은요,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지방은 필수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분인데요. 자, 그러나 건강에 대한 중시도가 높아지면서 기름이라면 무조건 살이 찌고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각인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몸에 좋은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방은 그동안 일부 학자들의

위해서 지나치게 매도당하며 몇십 년간 최종 감량의 목적을 가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지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았으며 저지방 고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열풍으로 인해 재평가받는 신경과 눈에 생기는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대변되는 이 성분들은 뇌 기능은 물론 인체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는 보통 비싼 돈을 들여서 보충제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잘 선택해도 균형 있는 섭취가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참기름과 더불어 가장 자주 먹는 들기름은 서양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름으로 추천한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채식을 주로 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기름이 되겠습니다. 의 리놀레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강화에 도움을 주고 로스마리산 성분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런 효능을 온전히 섭취하려면 저온 압책으로 추출한 들기름이어야 하며 주로 가열 요리보다 상온 상태의 무침이나 비빔밥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몸에 좋은 기름의 대명사인 올리브 기름. 자, 올리브 기름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한 오일로 폴리페놀은 전달해주는 물질이 풍부해서 이 무병장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수 섭취 식품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발연점은 170도까지로 웬만한 조리에 다 사용할 수 있다지만 고온 요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샐러드나 무침에 상온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최근 들어 각광받는 기름이 바로 현미, 즉 쌀겨로 추출한 기름으로 37%의 고도 불포화 지방산과 45%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몸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고온인 250도의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서 고온 요리에 적합하답니다. 건강에 유익한 기름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어떤 기름들을 사용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절을 지켜주는 연골과 뼈에 인대 손상이 생기면서 몸이 마디가 아파지고 뻣뻣해지는 분들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의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손가락 관절염의 발병률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보통 손가락 관절염은 퇴행성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요인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질환에는 이 유전적 소질과 바이러스 감염이 발단이 됩니다. 면역력 이상으로 시작하는 이 질환은 원래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면역력에 이상이 나타나 본인 몸을 적으로 착각해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이 질환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임신 기가 함유되어 있는 연어와 표고버섯, 달걀 등을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자, 노래가 담고 있는 추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즐거웠던 순간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때 느꼈던 감정과 그 공간의 공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진 추억이 담긴 노래들로 추억이행 기본 전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아,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약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규모상에서는 대단히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나 치료하기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독특한 치료 방법을 개발해 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문 듣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라면 병을 잘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명의사가 있어야만이 환자분들이 많이 찾게 됩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특색 치료, 그게 뭔가 하면 부강주사료법, 그리고 또한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 또 면역 각성료법,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에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에 거듭되는 실패와 성공을 거쳐서 얻어온 새로운 치료입니다. 그래서 림상에서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병들 여러 가지로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중년 노년이 와서 많이 발생하는 완고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병들 치료에 그냥 그 일반 병원에서 하는 같은 방법이 치료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아닌 독특한 치료로서 현대적 의료를 놓고 말하면 피를 묽게 해주고 그리고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물을 쓰다가도 안 되면 또 주자, 스텐트 시술, 이런 것으로서 치료하고 있지만 현대병원에서는 이와 달리 우리 인체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미세혈관, 많은 수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인체 혈관 가운데 90% 이상은 바로 미세순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도 역시 이 홀시되고 있는 미세혈관에 대한 그 순환을 개선해 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기력을 돕는 특히 기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심장의 펌프 기능도 떨어집니다. 즉 힘있게 피를 쭉쭉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의 기력을 도와줌으로 해서 난치성 심장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네, 저는 허리 너무 나빠서 세수하다 허리를 못 구부린다고 조금만 속에서 그려오지 통신하다 딱 그렇게 맺는데 그래서 핸드폰에 가서 한번 치료를 했습니다.
1: 네.
2: 그런 게 효과 연동은 지금 허리를 마음대로 구부려도 허리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맺으면 얘는

0: 가서 주저한 게, 예, 지금 한번 주저한 게 영 많이 났답니다. 근데 오늘까지 딱 12일이랍니다. 그래, 우리 예. 낳고 돌아서 만대를 놓고, 얘 조금 화장실도 활동한답니다. 그래, 종님이 재혼하라더랍니다.
1: 예.
0: 그래서, 예, 그래서 내일 가는 날짜 돼서, 그래, 내 전화 드린 게.
1: 예, 265-2120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계절에 보통, 예, 그, 모두 고민다, 재채기 난다, 예, 예, 그리고 또, 예, 어떤 분들은 이 감기기 끝에도 늘 코가 메고 재채기 하고, 그때는 코 뿐이 아니라 눈도 가렵고, 예, 눈에 피도 잘 지고, 결막염도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 예. 알레르기란 말은 이게 영어로 하는 말이고 즉 과민을 가리킵니다.
2: 네.
1: 과민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반응한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 될 게 없는데 유독 이런 사람들이 그 외계 자극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을 과민이라고 합니다.
2: 네.
1: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계절성으로서 딱 이 계절이 바뀔 때 예, 봄에는 꽃가루라든지 또 나무 포자 예, 이런 데 의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절에 관계없이 동년성으로 예, 예, 이거는 보통 집에 먼지에 의해서도 먼지는 다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지만
2: 네. 예?
1: 그러나 이 과민성 즉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은 진먼지에 의해서도 반응합니다.
2: 네.
1: 그리고 진드기라든지 곰팡이 반려동물이 털 예? 사계절 내내 예? 예, 이 존재하는 물질로 인해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반응을 하는 데는 체내의 면역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체내 IgE라는 항체가 과도하게 생성돼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인체 면역 글로벌에 예, 여기서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A, M, D, E 특히 IgE가 너무 많이 생성돼서 외부 물질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1: 그래서 과민성 그 비염이 좀 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과민성 그 천식 예, 이것도 역시 과민성 질환입니다.
2: 네.
1: 근데 이런 질병에 일단 걸리면 사실 그서의 그 뭐 뿌리는 예 펀 하나 하나로 예 이런 약물을 쓰고 예 그리고 그서의 예 기침이 나면 기침을 먹게 하고 예 이런 것을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도록 약 써도 잘 낫지 않고 이런 외용약을 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2: 네.
1: 실제 이런 기관지 천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면역이 과민 반응. 이거 바로 잡지 않는 한 예, 그냥 평생을 예, 계속 달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오염병을 어떻게 치료해 드리는가? 갔다 오신 분들은 모두 다시 재발하지 않고 야수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호흡기 면역 조절과 기관지 근육 이완 관리로서 기관지의 수축 민감도를 낮춰주고 폐 자체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예, 이래서 그 계절성 발작의 빈도도 줄여주고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서 평소에 늘 흡입제 사용하던 것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네.
1: 예. 이렇게 현대병원 치료는 증상만 공제하는 그런 식의 치료가 아닙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0: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천식이라는 것은 호흡기 그 기관지의 만성 알레르기 염증으로서 기도가 부어서 기침이 나오고 숨쉴 때 쌕쌕 소리가 나고 심하면 숨이 차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보통 지금 흔히 발생하는 예, 집 먼지, 진드기 또는 개나 고양이 그 털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소화 천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즉 감기 후에 예, 독감이나 또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노인 천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즉 말해서 천식이 발생이 연령이 그 좀 바뀌어서 높아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기침이 자꾸 나고 숨찬 증상이 생겼다면 단순히 감기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큰어머니 동생이 저 신양에 계신데 현대병원에서 이 골가 치료도 그렇게 영화세계 잘한다고 그 언니가 예 언니게 병이 이 무릎관절이랑 다 나서서 그렇다고 그랬대. 오늘이 도통했습니다.
1: 그래 뭐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뭐 오는 과성 같은 건 말하지 않아됩니다.
2: 여수관산 탈출이다가 예. 이 자골신경통이 있단다 여자인데.
1: 아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2: 어, 있을까? 예. 여자간반 탈출이 있을까?
1: 있습니다.
2: 어, 그래서 그게 너무 이 응심이 내려앉는 것 같고, 줄이 당기고, 예.
1: 다리에 줄이 뻗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허리는 어떻습니까? 구부리기 어려워합니까? 펴기 어려워합니까?
2: 예, 펴기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예, 이, 저기, 그런, 앉았다 섰다 하는데 기타에게 불편해 한다.
1: 네. 예.
2: 그러면 이 응심이 어째 내려앉는 것 같은 게 연구도 예 다리랑 좀 붓겠을 때다.
1: 예. 다리 붓긴 것과 여측간판 탈출은 큰 관계 없는데 몸에 또 다른 병도 있겠는지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2: 그래 내리가서 검사도 하고 그래 치료받자고 그랬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제 천식, 예, 그래서 천식을

0: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밤에 기침이 더 심하게 나거나 또 찬 바람 쓰면 가슴이 조여들 경우 감기 증세가 또 한 달 넘게 가거나 감기 한 달 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남보다 호흡 소리가 거칠고 쌕쌕 소리가 날 때는 천식이 발생을 의심하고 제때로 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치료는 증상만 공제해서는 잠시 낫을 뿐이고 문제는 이 근본적으로 이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예, 네, 오늘이 현대병원에 가서 우리 이모 어제는 81세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가서 요새 마투스로
0: 예.
2: 한번 부가수사료법 맞았습니다.
0: 예.
2: 예, 굉장히 감각이 좋다면 아직 무슨 그렇게 허리 뚝뚝해고 그런 건 아닌데 감각이 영소하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0: 예.
2: 허리에 허리 굽었다, 폐다 불편하게 좀 부드러웠었답니다.
0: 예.
2: 그래, 예, 얼마영 방법 하는지, 예. 그래서, 예, 11년 만에 오래서, 그 다음에 11년 만에 가자고 지금 그러는, 그래, 효과 좋다는 거 얘기해달래서, 그래, 내 선생님과 얘기하는 게.
0: 예, 이 치료 선택하는 분들은 모두 이같이 만족스러워하고, 이 모두 후회하지 않고, 예, 효과 아주 좋습니다. 예.
2: 맞습니다. 예, 효과 예. 대단합니다. 예, 부강사료법이.
0: 그렇죠.
2: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우리 형님이나 한 분이 구토하시다서 군대병원에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0: 예.
3: 그 다리 구석 당기는 것도 많이 났고 신경 올라가서 신경 나던 게 지금 좀 많이 나서졌습니다. 이제 두 번 치료받았는데
0: 두 번, 예.
3: 이번에 세 번째 가서 면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그거는 이제 치료받은 지 며칠이 됩니까?
3: 이제 12날 지났습니다. 이제 12날.
0: 예. 그건 좀 치료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예, 265-2120에 문의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4: 예, 저 뭐니까 우리 친구 이번에 국경절에 한국에서 왔는데 지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잘 걸지 못한다. 예, 영 통쇠 나답니다. 지금 양쪽 무릎 피하고 그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해서 결국 뭐니까 부강주사로 맞으면 치료되겠는가 하네 그랬다.
0: 네, 부강주사는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다 쓰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무릎관절염, 척추협착증, 경추병 등등 골관절 질병 치료에 있어서 그 효과가 아주 인정받고 있습니다.
4: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봐라 되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현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 가지수 많습니다. 예,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잘 들어보고, 265-212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 265-2120 전화는 원장 선생님이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낮에, 저녁에는 아닙니다. 4시 후에는 전화 받지 않고 그 전에, 예,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식을 얘기 드렸고, 또, 이 심장 질환도 역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혈압도 있고 당뇨에 고지혈에 이런 기저 질환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 별 방법 없이 그냥 현 상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병원 치료는 독특한 치료이기 때문에 네, 한번 예. 구원기를 걷지 말고 한번 정확한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잠이 들기가 힘들다 또는 자다가도 자주 깨어나서 다시 잠들 수 없는 경우 또는 너무 일찍 깨어나서 새벽에 일찍 깨서 또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잠이라 하면 그 수면제를 연상하는데 수면제는 물론 강제적으로 잠 자게 합니다. 예. 네. 그러나 이것을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고 위험해집니다.
1: 예. 네, 불면증도 부강주사요법으로 가능한가요?
0: 예, 부강주사도 그렇지만 잠을 잘 자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는 그 신경 호르몬제가 있는데 네. 예, 이것을 세로토닌이라고 뇌에서도 생기고 이게 장에서도 생기는데 대부분이 장에서 생깁니다.
1: 아, 네.
0: 예. 그러니까 장이 약한 사람이 더욱더 예, 예, 잠들기도 힘들고 잠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이런 그 현대병원 치료는 수면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수면제 드리면 일단 이전이 생겨서 끊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이런 그 불면증, 사람은 어찌다 못 자는 건 있을 수 있지만.
1: 그렇죠.
0: 완고한 불면.
1: 네. 예. 오랫동안 또 못 주무시는
0: 예.
1: 분들.
0: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이
1: 네네.
0: 잠을 잘 자야 우리 다른 문제도 따라서 해결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사람이 일생 동안 3분의 1은 자는 시간입니다.
1: 네네.
0: 이 시간이 별로 그 무의미하고 그저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이 시간 동안에 자는 동안에 이 우리 건강에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1: 네.
0: 뇌 노폐물을 배출하고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을 유지시켜줌으로 해서 만약 잠을 잘 자지 못할 경우에는 감정 조절도 어렵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예? 또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연결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강화해 중화민족의 문화보물을 지켜야 합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봉사 소비 수요가 왕성하고 상품 소미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일평균 충전량이 동기 대비 50% 이상 인상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외국인 무비자 정책 적용 입경 인원이 50만 명 이상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병 종석이는 문물 보호 리용과 문화유산 보호 전승을 적극 추진하고 문물과 문화유산의 다차원적인 가치를 발굴해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을 담은 가치 보호와 문화 제품을 더 많이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병 문화사상의 과학적인 지침 아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 사회가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함께 잘 지켜 천년 문화 맥락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유산이 시대의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 조각의 갑골은 천하를 놀라게 하고 천년의 한자는 고금을 관통합니다. 하남성 안양 은어박물관 내에는 3천여 년 전의 갑골 흔적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입니다. 막 끝난 국경절 연휴 기간 은어박물관은 두 도시 상인 탐방기 화려관장을 이어가는 행사를 선보이며 상나라의 영토 구도와 문명 맥락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어느 박물관 보관장 곽이병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안경 없이 즐기는 3D 전시 공연, 갑골문, 상호, 교류 등 특색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구축해 난해한 갑골문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콘텐츠로 전환함으로써 깊이 있는 문명이 신시대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 문명은 유구한 역사와 깊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중화 문화는 드넓고 심오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 곳곳에 펼쳐진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고궁, 대운하 연선, 막고굴, 은어 등지를 시찰하고 조사 연구하는 과정에 일련의 중요한 논술과 지시를 내렸고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정성껏 잘 보고해 역사적 맥락이 더 잘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역사를 경외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며 보호 우선, 합리적 이용, 최소 개입의 원칙을 견지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와 통일된 관리 감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산 보호 역량과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함께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 수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와 활성화 이용은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강소성 소주에서 비단 문양 데이터베이스는 천년의 지금을 현대 디자인의 영감 원천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니 황산에서는 디지털 관측 시스템이 고건 축군 등 유산을 24시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숙 도낭에서는 막고굴 공략 벽화 디지털과 채색 조각 그리고 대규모 이호적 3차원 재건 등 핵심 기술을 통해 고정밀 연구 디지털 기록물을 구축했습니다. 도낭연구원 문물 디지털과 연구소 부소장 정효경은 우리는 도낭 석굴의 디지털 보고 사업을 대규모로 지속해왔으며 도낭 석굴 300여 개 동굴의 디지털 수집과 110여 개 동굴의 데이터 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유산, 광활한 대지에 전시된 유산, 고서에 기록된 글자들이 모두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강서성 경덕진 천년의 도자기 도시에서는 가마의 불길이 한창입니다. 올해 7월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유산이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총수는 61개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유산 등재 성공한 뒤 마직한 첫 국경절 연휴에 관광객들은 경덕진에서 도자기 성형, 시유 등 전통 기예를 체험했습니다. 경덕진 도자기 박람성 관광지 직원 루자진은 국경절 기간 주문량이 두 배로 늘었다며 경덕진의 세계 유산 등재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도자기 문화를 체험하고 도자기를 만들며 도자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잊지 말아야 비로소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해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과 강서 서금의 중화소베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 등 혁명유적지에서 사람들은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귀주 준위회의 회지는 국경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우리나라 장정 문물의 첫 연구성 수선이 완료됐습니다. 준위회의 기념관 문물보호부 뇌명 부조임은 전반 건물은 최소 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진실하고 완整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역사를 느끼고 신앙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화문명 탐은 공정 등 중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기획 시기 문화유산은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당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보호, 합리한 이용, 지속가능한 전승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부 왕건아 부부장은 문화유산 보호 전승 체계 기제를 보완하고 문화유산 보편조사를 추진하며

고고학 발굴과 연구 해석을 강화해 중화 문화의 맥락을 더 잘 이어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봉사 소비가 활기를 띠며 관련 업계 일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 소비 시장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됐습니다. 세수 빅데이터에 따르면 관광 유람과 오락 봉사 매출액은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가족 모임 식사, 결혼 피로연 등 행사가 외식 소비를 견인하면서 음식 봉사 매출액이 동기 대비 9% 성장했습니다.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백은봉 교수는 특색 있는 미식거리와 야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분식 봉사는 동기 대비 15% 이상, 패스트푸드 봉사는 30% 이상 증가해 소비자 관광, 이동, 식사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형의 차음료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음료와 냉음료 봉사는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음식 봉사가 새롭고 더 나은 방향으로 승격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줍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문화, 체육, 오락 분야에서는 새로운 업태와 전경의 다양화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비시장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콘서트, 문화공연, 민속행사 등을 개최해 문화예술봉사 매출액이 동기 대비 20.9% 증가했고 중국 오픈 테니스 대회 등 경기에 방문객 유입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체육봉사 매출액은 동기 대비 29.4% 성장했습니다. 이 밖에 가전제품, 디지털 전자제품, 주방욕실 제품 등 판매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백은봉 교수는 주민 소비는 친환경화, 지능화, 고품질화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백은봉 교수는 소비재 신구교체 보조금, 일부 자금이 연휴 전 지급된 점, 디지털 신제품이 집중 출시된 점, 가정의 교체 수요가 긴 연휴에 집중적으로 방출된 점 등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음향영상기기의 매출이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너지국이 8일 발표한 데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횟수는 총 670만 회를 넘었고 일평균 충전량은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자가용 여행 수요가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국가 충전설비 모니터링 봉사 플랫폼에 등록된 6만 2,700개의 고속도로 충전설비를 통계해 분석한 결과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횟수는 총 671만 1,000회이고 충전량은 1억 6,300만 킬로와트시에 달했습니다. 일평균 충전량은 2,300

약 50% 늘었습니다. 전체 국경절 연휴 충전량은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현장 충전 당직 인력 456명을 배치하고 이동식 충전차 32대를 투입했습니다. 하남성은 고속도로 개통 연장이 만 킬로미터를 돌파해 전국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성내 고속도로 휴게소 5,810개의 충전 주차자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식 충전차 26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섬서 교통지배봉사그룹 시장개발구 소위 부장은 국경절 연휴 기간 관할 휴게소의 충전 소요가 왕년보다 뚜렷하게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충전기 총 충전 시간은 21만 7천 시간으로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 총 충전 횟수는 43만 회를 넘어 동기 대비 근 60% 증가했습니다. 소위 부장은 1일부터 2일까지가 이동 성수기로 일부 인기 구간에 차량 흐름이 많아 휴게소에서는 단기 집중 충전과 소규모 대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과 5일은 차량 흐름이 비교적 안정돼 충전 시 대기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6일과 7일은 귀환 성수기로 충전 소요가 다소 상승했지만 현장 유도와 설비 보장을 통해 전반적인 압력이 통제 가능했고 운영은 순조로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너지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설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중이 명절과 연휴 기간에 친환경적이고 편리하며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봉사 보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출입경 관리기관은 1,546만 2천 명의 중외 인원의 출입경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무비자 정책이 적용돼 입경한 외국인은 5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연휴 기간 각지에서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관 봉사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해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의 산수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입경 관광객 수와 관광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3%, 17.9% 증가했습니다. 흑룡강성 흑하시에서는 입경 관광의 시작이 따끈따끈한 아침 시작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시장에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보이며 흑룡강 강변의 따뜻한 일상이 인기 지역으로 됐습니다. 노시아 관광객 안젤리카는 무비자 정책이 매우 좋다며 많은 노시아인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입경 관광객 봉사지를 제고하기 위해 흑룡강 출입경 관리 부문은 이민사무 첫 관문 봉사센터를 설립해 입국자에게 정확한 상담 봉사를 제공하고 할빈 항공통상구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대노시아 무비자 등 외국인의 중국 방문 편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분화 출입경 관리소 변방검사처 경찰 서본부는 수분화 도로 통상구에 이민 첫 관문 봉사센터를 설립해 외국인 여행객의 현지 관광에 편리를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어 사전 안내처를 설치해 여행객의 입국카드 작성과 통관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강소성 각지의 입국 관광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강소성 염성 남양 국제공항 입국 대청에서 입국 여행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관광객 이니카는 염성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여행 중 세관 검사 효율이 매우 높고 순조로워 염성에서의 여정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주 청년센터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채살 꿰기 전통 기회를 체험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들을 지도한 전문 수공예장인 오기범은 우리의 중국 전통 문화를 체험 행사로 만들어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공예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웬남 국경에 위치한 운남 하구 통상구에는 출입국 관광객이 적지 않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하구는 특색시장, 타철화 등 문화관광 행사를 선보여 더 많은 입국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지었습니다. 웬남 관광객 마티움은 중국에 자주 놀러온다며 올해는 중국 국경절과 겹쳐 더 재미있는 행사를 체험했다고 표했습니다. 연휴 기간 계속 늘어나는 출입국 인원에 대비해 하구 출입경 변방 검사소는 사전에 판단하고 스마트 관측 시스템을 활용해 통관 방안을 동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검사소는 번역 장비를 갖추어 실시간으로 이중언어 변환이 가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구 변방검사소 직무 1대 부대장 진례는 하구 변방검사소는 관광단체 사전신고, 온라인 작성 등 대민 조치를 시행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갖추어 국문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하면서 출입경 여행객의 빠르고 질서 있는 통관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8일 인민币 환율에 관한 정책 립정 문서를 발표해 인민币 환율 정책 립정을 처음으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중국이 시장 공급과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통화 바구니를 참조해 조정하며 관리된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이 환율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견제하고 단기적인 급격한 환율 변동, 특히 단기적인 급격한 평가 절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방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 특임고급연구원 박명은 중국인민은행의 입장 표명 핵심은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국제수지 차이와 환율 사이에는 단순한 선형 관계가 아니며 주민저축, 정부재정, 국내수요, 산업경쟁력, 그리고 국제화폐체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币 환율의 탄성을 유지하는 것은 평가 절하에 의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으며 중국 대외무역 경쟁력은 완전한 산업사슬, 산업성격, 생산 효율의 향상에 기반한다고 표했습니다. 립장은 중국 무역 발전은 산업 국제 경쟁력의 향상에 있으며 중국은 환율 평가 절하를 통해 무역 경쟁의 우세를 확보할 필요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종례로 경쟁적 화폐 평가 절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은 경제성장, 금융시장, 지연정책, 돌발적 위험부담과 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경상수지와 단순한 선형관계가 없습니다. 인민은행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은 전세계 분업구조의 변화, 국제화폐체계의 고유모순, 부분적 국가의 장기적인 높은 재정적자와 높은 소비 등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각 측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자국 산업 경쟁력 저하, 재정적 제약 완화,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타국 환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국 조정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박명은 일부 경제체는 장기간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고 공공부채가 확대되며 제조업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역 동반자의 통화 절상을 요구하더라도 자체 외부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무역 수지 흑자 경제체들도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소비 잠재력을 방출하며 국내 수요가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소차 동적 균형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기간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경영 환경을 보완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심화해 전 세계 경제가 보다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국고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가 중국 영화 드라마를 통해 중국인의 생활 철학을 느끼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중국 영상 작품이 잇따라 해외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영화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의 극장에서 상영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는 타이, 영국, 오스트랄리아 등 여러 곳에 상륙해 관객의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시 드라마 이른 봄의 아름다움은 온라인 플랫폼 넷플릭스에 올라 방영 이틀 만에 54개 국가와 지역의 드라마 1일 차트 10위권에 진입했고 브라질에서는 중국 드라마 최초로 현지 1일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작품들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경험으로 세계와 대화를 시도하며 현대 중국인의 정신적 지향과 삶의 모습을 전경식으로 펼쳐 구현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에서 누렇게 바랜 교비는 반평생의 그리움을 싣고 동남아 화교들의 남양 진출의 집단 기억을 되살렸으며 서양 관객도 중국인의 정과 의리가 지닌 무게를 감지했습니다. 해외 관객 중에는 조상이 타양으로 떠났던 경력이 있어 영화 속의 기다림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른 봄의 아름다움은 사실적인 직장 생태계와 독립적이고 평등한 감정관으로 문화 장벽을 뚫어 브라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드라마를 보았고 또 자발적으로 2차 창작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현지 네티즌은 이는 단지 중국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성장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감동은 가장 소박한 생활 철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장의 식당을 매개로 고난을 일부러 과장하지도 거대 서사를 펼치지도 않았지만 음식의 따뜻함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어려워도 밥은 잘 먹고 삶은 안정되게 꾸려가야 한다는 중국식 생존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명 배경에서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 아름다운 삶을 바라는 공통된 동경을 그려냈습니다. 창작자는 문화적 장벽을 꿰뚫는 지렛대를 정확히 찾아 중국식 생활 실천으로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공감을 이어놓는 보편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추출하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로 세계의 시야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시작된 영상 시도가 아닙니다. 앞서 영화 인생 대사는 카메라를 골목길 깊숙이 들이밀어 결혼과 장례, 일상의 사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에 대한 중국인들의 달관과 가소계를 세계에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좋은 것은 평범한 주민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의 자질구레함과 오래된 골목에 이웃 간 상부상조, 부엌의 음식 냄새로 현대 중국 도시인의 여유롭고 포용적인 생활 상태와 인간적 온정을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소재 작품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풍부한 생활 디테일로 중국 이야기에 여유롭고 소리 없이 스며드는 깊은 감동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 콘텐츠 해외 진출의 의미는 흥행과 차트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닿는 데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도자기, 만리장성 등 고대 문화 상징에 머물거나 거시적 발전 데이터에 머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이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중국인의 일상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알지 못했고 중국 문화가 유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시대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온기를 지닌 이 작품들은 수많은 창문처럼 세계가 진실되고 입체적이며 전면적인 중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중국 젊은이가 직장에서 보이는 근면과 겸손, 가정과 가족례를 소중히 여기는 중국인의 모습, 빠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느리고 진실한 정을 지키는 중국인의 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0: 문화의 흐름은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사랑과 가정, 지킴에 관한 평범한 이야기를 잘 전한다면 세계는 자연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해외 진출 열풍은 결국 더욱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중국이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세계 앞에 부드럽게 펼쳐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과 바다를 넘은 그 감동은 결국 더 깊은 리해로 변해 서로 다른 문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의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중국 영화 드라마를 통해 중국인의 생활 철학을 느끼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자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지간 건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로남 제4군인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건강비단의 길 3장을 쓰고 있는 중국 가자흐스탄 간 전통의학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경제 성장이 직면한 세 가지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1: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2: 오늘 이 시간에는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풍청렴 건설과 부패척결 투쟁은 당의 영문한 과제이므로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며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정신으로 당풍청렴 건설과 부패척결 투쟁이라는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을 계속 잘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든 당규율과 국가법률을 어긴다면 반드시 당규율과 국가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당사 학습 교양을 중시해온 데 대해 전면적으로 총화했으며 한편으로 전당은 유물론적 역사관과 올바른 당사관으로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살피고 앞으로 계속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초심과 사명을 더욱 드팀없이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더욱 잘 견지하고 발전시켜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므로 우리는 계속 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당의 세 번째 역사 결의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역사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해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이룩해온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더 잘 인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공적인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상시적이고 장기 효과적인 제도와 기재를 구축해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전당은 당조항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당사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고 덕을 숭상하며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전당 동지들이 당사를 학습하고 사상을 터득하며 실질적인 일을 하고 새로운 구도를 개척해 나가도록 교양하고 인도하며 당의 혁신지론으로 전당을 더욱 잘 무장시켜 당조항이 결책하고 포칭한 재반 임무를 구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의를 가감없이 학습해 당의 백년 분투에 빛나는 노정, 초심과 사명을 지키기 위한 당의 끈질긴 분투, 당의 백년 분투의 역사적 의의와 역사적 경험,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0: 중요한 요구 등을 습득하고 리해해야 합니다. 당위원회 리론학습중심조제도를 잘 활용해 지도부와 지도 간부가 당사를 앞장서서 학습하고 일상적으로 학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 교육 훈련 기제를 잘 활용해 당사를 계속 당학교, 간부학원의 필수 과목과 상설 과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의 사상정치 수업을 수단으로 삼아 당사를 교과서에 수록하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머릿속에 심어지도록 추진해 도덕 수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서 당사 학습 교양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혁명 전통 교육, 애국주의 교육, 청소년 사상도덕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당사 학습을 통해 당과 나라를 더욱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하기 실천 활동에서 형성된 훌륭한 기제를 잘 활용해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더 높은 열정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함으로써 진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관찰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초속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속.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건강 비단의 길 세 장을 쓰고 있는 중국 가자흐스 땅 간 전통의학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가을 기운이 짙어가는 가운데 가자흐스 땅 수도 아스타나 남쪽의 한 3층 건물 안에는 뜸 냄새와 중약을 다리는 냄새가 섞인 은은한 약향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 가자흐스탄 전통의학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진료 당시 아이마간베트는 몸을 뒤집는 것조차 어려웠고 두 눈은 다른 사람을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그의 상태는 뚜렷하게 호전되어 입을 천천히 다물 수 있게 되었고 눈앞에 사람을 응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비비누르는 아직 정상적인 아이처럼 걷거나 말할 수는 없지만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안 중인외질암병원 의사 리위는 한때 16세 현지 여자아이를 진료한 적이 있는데 당시 환자는 체중이 심하게 초과했고 목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은 흔한 피부병으로 생각했지만 리위는 당뇨병 전 단계 증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간의 조절 치료 끝에 소녀의 상태는 뚜렷하게 호전되자 어머니는 감사의 뜻으로 케이크까지 모처럼 들고 왔습니다. 70세의 잔도스 자르가소프는 아스타나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우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그는 올해 6월 일부러 의학센터를 찾아 10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병을 봐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활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받는 느낌은 다른 곳에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센터 주임 유료원의 소개에 의하면 서안중인외질암병원이 2019년 국가중의학관리국의 지도와 산소성 관련 부문의 지지를 받아 센터를 건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0: 점진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유럽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럽은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 대체 공급을 더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대미 에너지 의존도는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운송이 차질을 빚어 유럽 디젤 시장의 공급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디젤 수출 금지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되고 미국 등 주요 시장의 디젤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배경에서 미국 정부는 한때 디젤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하며 유럽의 연료 비축분 방출을 압박했습니다. 유럽 자체의 정유 능력이 장기간 위축된 것도 내부 공급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유럽연료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유럽 정유업계는 계속 축소되어 35개 정유공장이 문을 닫았고 전체 정유능력은 약 20% 감소하면서 현재 유럽은 디젤과 항공유 순수입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정유산업이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축소되고 기존 정유공장들이 이미 높은 가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단계적으로 정유공장 생산

0: 량을 늘려 공급 부족을 메울 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 교란이 발생하는 순간 유럽은 더 높은 가격으로 디젤 공급처를 확보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가격에 의해 촉발된 통화 팽창이 유럽의 화폐 정책 위험 부담을 심화시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이 이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9월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은 3.8%로 올라 8월의 3.2%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8.8% 상승하여 8월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되었는데 이는 통화 팽창 상승의 주요 요인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 팽창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은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의 향후 금리 경로를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부담은 에너지 충격이 뚜렷한 전이세를 보인다는 데도 있습니다. 디젤 가격 상승은 우선 운송과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후 공급망을 통해 식품과 공업품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천연가스와 전력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임금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면 더욱 지속적인 통화 팽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화 팽창이 다시 대두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직면한 정책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리사회 리사이자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올리 레인에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로존의 통화 팽창 전망이 유럽중앙은행이 설정한 불리한 시나리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금리 상승은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가격으로 전이되는 정도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통화 팽창 전망이 매우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 위험 부담을 높입니다. 최근 유럽 채권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여러 주요 경제권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통화 팽창과 금리 인상 기대가 채권 시장 변동의 일부 원인에 불과하고 각국의 재정 압박과 전 세계적인 장기 자본의 수급 변화 역시 영향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환경이 더욱 긴축되면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유로존의 핵심 통화 팽창률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지, 둘째, 에너지 비용이 상품 봉사 로임으로 추가 전이 되는지, 셋째, 채권 수익률과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유럽의 향후 통화 팽창과 경제 성장 전망에 함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향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중의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덕길 중의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덕길 중의진료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시 덕길 장의진료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 장의진료소에서는 또 새로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담낭염하고 담낭결석 환자분들을 위해서 예, 우리 사열도환하고 또 장주 화조 전환 같이 활동합니다. 예, 수의 사열 또한 6과극 사신다 할 때에는 3과극을 드리면서 장주 화조 전환 또 6과극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사열 또한 9과극이라 할 때에는 72날 한계료종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담낭 결석 치료는 반드시 한계료종 시 치료를 받아야만이 좋은 결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열도완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결석을 제거하는 우리 장약에서는 반드시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담낭결석하고 담관결석, 간내 담관결석하고 이런 담낭 염 모든 질환에 우리 담낭과 관계되는 질환의 효과를 다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길시 덕길장의 진찰부에서는 우리 장의학이 독특한 진료 기술로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치료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의학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에는 금침료법도 있고 방혈료법, 향증요법하고 약물요법, 예, 그리고 유치료법 등 이런 다양한 특수한 진료 기술을 활용합니다. 예, 우리 이러한 특수한 진료 기술이라 할 때에는 장의학이 깊이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 치료하고 내복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락도 열어주고 기혈을 조화롭게 하면서 장의학에서 말하는 예, 우리 3인 요소를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원만한 치료 목적에 도달합니다. 예, 바로 우리 지금 장기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외척요법하고 구복요법을 같이 결합하는데 아주 좋은 모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학이 치료라 할 때에는 여러 질환 치료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물 목욕요법하고 방혈요법이라 할 때에는 예, 특정 질환, 우리 만성, 풍습성 관절염이 있거나 혹은 예, 여러 가지 퇴행성 관절염하고 목하고 등 허리라든가 다리 예,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이미 좋은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예, 우리 통풍이라든가 척추 디스크 병변, 예, 골절 증식 등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예, 비교적 좀 능숙하게 예, 치료하기 때문에 예, 많은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환자분들은 예, 우리 덕길 장의 진료소에 찾아오시면은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 치료라 할 때에는 개인 맞춤형 종합 조절하고 과정을 통해서 또 장기간 불면증이라든가 변비, 소화 불량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 치료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이런 치료

0: 효과를 또 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심리학을 노쇠과
0: 극진하려
2: 합니다.
0: 예.
2: 예, 여지간에는 어제 날도 기온이 차고 하고 해서 그런지 괜찮던지 지금 여지간에는 어제 자꾸 저녁에 문은 골다 벗고 혈압도 올라가고 예.
0: 몸
2: 편합니다.
0: 예.
2: 그래 해서 예. 약방이 저기 이사선생님 선생님이 하는 게 효과 좋다고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문의를 해보라 그런다.
0: 예, 맞습니다.
2: 예.
0: 지금 혈압이 온정 안 된다는 얘기죠. 예?
2: 혈압이 온정 아니죠.
0: 예, 심내혈관 질환도 갖고 있고 관절은 예. 아예 아픈가?
2: 아, 관절도 아픈가?
0: 예, 관절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렇죠. 예?
2: 예.
0: 예, 때로는 또 이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예?
2: 예.
0: 이럴 때 예.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감로 장기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환자분들은 지금 이미 많은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죠. 예, 나선가투로 하다가도 또 재발하고 이렇죠. 예. 이런 환자분들은 우리 덕길 장의 진료소에 직접 찾아가셔서 또 이 장의 선생님이 또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치료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의 선생님은 하루에 예, 환자분은 10명씩 밖에 못 봅니다. 좀 보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예, 852-7111번에 저녁에 예약하고 내일이 시간까지 정해놓고 찾아가십시오. 예,
2: 그래. 예약하고 어쨌든 딱 가야 된다.
0: 예, 그 점 가서 또 오래 기다리고 또 사람 많이 앉아있으면 선세도 또 조급합니다. 예, 그래 예약하고 가십시오.
2: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어, 나는 이 당뇨 있으면서 이 노고에 들어왔다 간 후에 그냥 그게 후인지 얼굴도 푸들거리고 입도 푸들거리고 입에서 숨도 줄줄 나오고 그냥 안고하는 걸음만 이어가지고 살았습니다.
0: 네.
3: 어, 그래도 예, 그냥 이 다시 제프에 올까봐 무세봐가지고 서리 그냥 먼 길도 못 나가고 그래서 문 앞에서 돌고 이랬는데 이번에 지금 더 길장 약방이 그 저기 오신 선생님 보이고 소리 치수의 전주 아래다 치수 상우 아래다 그 다음 얼수의 상우 아래인가 그래 이래 세 가지에다가 예, 뜸도 떠주고 침도 넣고 이랬대다 예.
0: 네.
3: 땡기 사흘이 되니까 나의
0: 네.
3: 어, 머리 맑아진 것 같고 예. 이 얼굴이라 부들거리는 게 이렇고 춤도 입에서 아예 나온다.
0: 네.
3: 어떤 때는 이 밥 먹으면 밥도 제대로 나오는 거 몰랐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먹는가 왜 요가면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이 그게 배울로 그런 거 모르고 서리 이용 그도 맹심하느라 했다 아이들 된 게 사흘을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이 머리 말숙해지니까 사람이 무슨 기억이 돌아오고 정신하는 것 같은다.
0: 네.
3: 그리고 혈압 조절이 용서가 됐나. 혈압이 그냥 180, 160에서 약을 먹어도 떨어질 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골이라는 게 그냥 아프고 정신이 나던 게 영 정신나서 영 살 것 같은다.
0: 네.
3: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영 재개나게 그래서 예, 세심하게 그래 봤으니까 나. 어, 얼마나 마음상으로 예, 벌써 보는 순간에 배에 떨어지는 것 같아.
0: 네, 책임감이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예, 예. 예, 우리 지금 이사들에는 이득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도 많이 중요합니다. 예, 환자들을 잘 보살피면서 진단하고 또 이 치료하는 게 아주 전면적입니다.
3: 예, 살뜰하게 잘해주니까.

0: 이런 환자분들은 반드시 이런 외적 요법하고 내복 요법을 같이 결합해야만이 빠른다.
1: 예. 약을 그도 수대 많이 썼습니다. 그냥 그것도 아예 듣던.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장의를 모셔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약을 쓰다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우리 덕길 장의관에 오시면은 지금 장의 치료를 받으면은 아주 현저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또 예약하실 때에는 이 전화에다 예약하고 또 가셔야 됩니다. 예.
1: 네, 너무 좋아서 약이 이제 하루나 먹을 게 있는데 그래 너무 좋아서 지금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며 전화했습니다.
0: 예, 그 8527111번에 가실 때면 꼭 예약하십시오. 예?
1: 예, 전화번호 적어놓고 있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요축한판 탈출이 백차까지 와가지고 다리 거리가 아프면 자꾸 다리 내줄 것이니
0: 네.
3: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무겁고 자꾸 올라가다 앉게 되고 이래서 내가 저기 녀석을 예약하고 갔는데 선생님 지금 얼수 후에 쌍후 안 하고 치유 안 하고 일점 보존한 세 가지다가 침대 놓고 이런 게 지금 허리 가을마다인데 허리 아프는 것도 많이 났고 다리 무거워갖고 흑장인 게 그 중차에 지금 다리 많이 할까 봐졌습니다 지금.
0: 네.
3: 특히 소화랑이 다 아이들이 그 증상도 정말 가을 그랜드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네.
3: 이번에 가다가 예약하자고 합니다 이거.
0: 예, 8527111번에 예약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희 요즘 심장이 긴장하면 두근두근 거리고 예, 그리고 등이 많이 아픈데
0: 네.
4: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서 제사에서 말하는 게 여기 서장 선생님이 또 영화 이사 선생님이 오셨다 해서 문의하고 싶어서 선생님과 얘기합니다.
0: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아니고 머리 좀 흐릿허근하고 그다음 잔등이 아프고 이렇습니까?
4: 예, 등이 많이 아픕니다.
0: 등이. 예, 허리,
4: 예.
0: 이, 허리 아픈 게 아니라 등이 아프죠, 예?
4: 예, 등이.
0: 예, 발은 아예 참까?
4: 발은 아예 참다. 그래, 발가락이 조금, 이렇게 부들부들, 약간 부들부들 하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 이런 등이 아픈 분들이 발에 가서 반에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순환이 잘 안 되는 이런 증상인데, 심장과도 관계 많고, 예. 그래서 예. 이런 병은 우리 그 장의 전문가 선생님이 잘 봅니다. 그리고 치료료법이 예. 또 특수한 치료료법이 있습니다. 예, 환자마다 다릅니다. 이 방열료법하고 약물, 이 목욕료법이라든가, 예, 침구료법, 예,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장의 외적 치료료법을 같이 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치료 방안을 결정해야 됩니다.
4: 예.
0: 예. 내일로, 예. 내일이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4: 8527111. 예, 7대, 7대부 1대 3개죠.
0: 맞습니다. 예.
4: 예.
0: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4: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내해 주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어제 자꾸만 예, 어지럼증이 나고 예, 그 깜빡깜빡함에 예, 자꾸만 예, 기억력이 없고 예, 자꾸 후두두두 하면 이상하게 그래매 예, 아이 좋습니다.
0: 예.
5: 약이, 예, 예, 약이 좋다 했거나 내 전화 드렸는데 어떤 약 씁니까?
0: 예, 약도 좋고 예, 환자분은 이 직접 듣길 중이 장이 그 진료소에 찾아가셔서 예, 장이 전문가 선생님을 보이십시오. 진찰하고 예, 지금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경우에 치료법이 또 다 다르고 예,
5: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셔서 장이 그 선생님을 보이고서 또 약도 정하고 치료 방법도 또 예, 결정하고 이렇게 하시오.
5: 예, 그 전화번호

0: 번호 알려주세요.
1: 예, 8527111번입니다.
0: 8527111번이?
1: 예, 세 개입니다. 예. 일자 세 개.
0: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또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예.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다음 같이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예, 변비가 심해요.
1: 뭐 심하단가?
0: 변비.
1: 아, 변비? 예, 예. 예.
0: 이틀에 한번 보는 것도 개구나, 것도 조금 이렇게 변. 네, 저기 유산균, 유익균도 먹고, 요구르트도 먹고, 저녁에 바나나도 하나씩 먹고, 이렇게 하고 자는 것도 어제 아침에 뭐, 변 보기도 바쁘고 그래요.
1: 예.
0: 어제도 못 보고, 오늘도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한참만 다 조금 곳에 들고 놓고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1: 예. 그래서 그 변비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압은 어떻습니까?
0: 혈압이 좀 높아요.
1: 그렇죠. 변비 있는 분들이 또 혈압이 높습니다. 이게 딱 변비 한 가지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예. 예, 간하고 비장이 맞지 않거나 비장하고 심장이 맞지 않거나 지금 오장이 이 물라이 생겼습니다. 예, 환자분은 그래서 예, 혈압도 언정 안 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머리도 좀 어지럽고 예,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조절은 우리 장의 선생님이 아주 용하십니다. 다 먼저 진단하고 예, 그 다음에 치료 방안을 설정하고 치료하면 예, 다른 약만 쓰실 때보다 효과가 또 빨리 납니다. 이 외적 료법하고 내적 료법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지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던 분들이라 그저 세 날 내지 일곱 날 안에 지금 혈압이 이 잘 온정되면서 예, 치료 효과를 또 잘 봅니다. 그리고 변비 같은 거는 예, 그 딱맨발음 치료하면은 빨리 해결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러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셔서 장인 선생님을 보이면서 또 약을 조절하셔.
0: 예.
1: 예. 그래서.
0: 가 있어가지고, 이 노건이.
1: 예.
0: 왜 혈관이 지금 담여가지고, 병원이가 진단하니까 노건이라는 게 아주 그렇게 완전히 중풍이라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노건이라는 게 이게 중풍을 들어가는 계단이라고 선생님이 그럽니다.
1: 예.
0: 지금, 아, 이게 손도 좀 꽉꽉하고 말 아이들고, 그 다음에 골이 계속 아프고,
1: 네.
0: 그 다음에 숨이 이렇게 입으로 양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약을 많이 먹고, 예, 보건품도 먹고, 중약도 먹고, 침도 맞고, 이랬는데, 효과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고, 약이 말아야 되고, 연병병원이 입원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계속 이 후유증이 골이 희하고, 숨이 이렇게, 예, 나, 이렇게 흐르니까, 난 보기도 그래,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 심혈관을 이렇다는데 이게 중풍 계단이랍니다. 이사 선생님
1: 중풍이 이미 왔습니다. 그 정도면
0: 그러니까
1: 예
0: 왔겠지 아무래도
1: 예. 그 춤이 흐른다는 거 보면은 예?
0: 듣기 좋게 말하라 그랬겠지 이런 병도 치료할 수 있는가
1: 맞습니다. 예 그런 환자분들 지금 그래서 좋은 방법도 하고 병원에 또 입원해보고 음식료법도 하고 또 보건품도 쓰고 다 썼는데 안 되죠. 예?
0: 네.
1: 예, 이럴 때 지금 우리 장의 선생님 치료를 받는다 할 때는 예, 또 다른 이런 체계하고 다른 이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로 봅니다. 예.
0: 만약에 그 선생님 찾아가자면 어떻게 예약하고 계약?
1: 예약은 꼭 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명밖에 못 봅니다. 예? 아, 8527111번에 예약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방송 듣고서 또 기리장약방에 그 장이 진료소를 꾸리고 그랬다 해서 우리 예사촌 동생이가 한국에 이런 간병인 하다가 지내고도 소화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을 때 검사를 하거나 단남도 나쁘고 그 지방간도 있고 그 다음 신장도 나쁘고 그 다음에 경색도 오고 그리고 어쨌든 다음을 지내 못하고 이렇게 양옆 팔이 머리도 몹시 아프고 어쨌든 허리도 다리도 아프고 병인 지내만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 딸 그 장이사가 지금 용

0: 그래서 세심하게 잘 보고 진단 잘 하고 약도 하고 치료법도 한다 하더라고요. 가보라 했던 게 거기 가서 예약하고 가서 치료받은 게 아이 거기 뭐니까 약을 다간 어쨌든 여섯 가지를 주는데는 여섯 가지 약을 다 때마다 반복 역시 그래서 예. 어, 들어오는 거 뭐니까 지수의 전주발에 조수 다시 런칭망제 이 세 가지에다가 그 또 다른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는 끼니마다 똑같은 약이 없더랍니다.
1: 오래
0: 먹게 하는데 아이 이틀 밤은 그래서 통잠 잤답니다. 잠 하나도 못 자던 사람은.
1: 예, 그 약을 배합해주는 게 지금 완전히 다르면서 효과를 영 잘 본다. 그리고
0: 거기에다가 그 진도 맞고 그 다음에 뜸도 뜨고
1: 예.
0: 그 다음에 이 사흘 채 되는 날에는 머리 맞고 몸이 가벼워지고 예.
1: 예.
0: 아우 그래매 그다음에 그 머리 그렇게 아프던 머리도 아예 아프지 그래놓으니까 나 정신하더라 제가 뭔가
1: 네.
0: 그래매 그 선생님이 인간 거서 완으로 이렇게 좀아 아이 병이 절, 가서 절반 떨어지게 그렇게 완을 싹싹하게 대하즈매 그렇게 한 사람은 책임성 있게 이렇게 그런 가르쳐주더라 제가 뭔가
1: 네. 맞습니다.
0: 그래 그 덕에 지금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어, 또 예약하고 가겠다고 해서 전화해달라 해서 내 전화드립니다.
1: 예, 지금 우리 장희 선생님이 호폐가 지금 대단합니다. 영 좀 사람이 인자하고 좀 소박하면서리 좀 다정하고
0: 예, 이러면서 그랬지.
1: 맞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병을 또 잘 보고 지금 주약하고 또 이 부약 쇼요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이런 약 처방들을 많이 답해 하는데 환자분들이 지금 효과를 영 잘 봅니다. 예.
0: 우리 다리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 친구의 뜸에 그래 나니까 나의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아무리 한국 가기 전에 부주를 치료라고 가겠다고 지금 그래도
1: 네, 이 불면증이라도 어떤 분들은 방열요법하고 어떤 분들은 침구요법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온열요법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약주요법도 하고 이 요법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직접 그냥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 네,
0: 그래요. 일하면서 와야 돼. 식구물이 고소 울컬컬 자꾸 얼리 토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저리 그래 놓을까 밥맛도 오고 용도.
1: 이 장희 선생님이 처방하는 거 보면은 예, 주요한 약하고 또 어, 부가적으로 또 이 보충하는 이런 약물들이 우리가 접촉해보지 못한 이런 약물들이 많습니다.
2: 네.
1: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어, 약을 뭐 한 달치 막 그 이렇게 많이 아이 드립니다.
2: 네.
1: 예, 그저 일주일 열을 이렇게 드리면서 환자분들이 신체 상태를 전면적으로 조절합니다.
2: 네.
1: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또 치료됩니다.
2: 네.
1: 그리고 이 치료법은 예, 우리 지금 장기 치료법이라 할 때는 무형문화유산에 다 등록이 된 이런 치료법들입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장기 치료는 반드시 예, 우리 장기사 선생님들이 이런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만이 또 장약하고 치료법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또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기 이외 치료법이라 할 때에는 이 이학적 가치하고 문화적 전통이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현 시대 지금 많은 만성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예, 아주 놀랄 만한 이런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아파 보면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아도 지금 한계에 도달하면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던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연길시 덕길 장기 진료소에 찾아오시면은 예,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종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 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키가 쑥쑥 자라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며 자아의식도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환경 등의 영향으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동요와 함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충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윤승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는 나는 크거든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정서 조절의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정서 일기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느낀 감정,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불안하게 한 원인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정서에서 휩쓸리는 것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리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뽀뽀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정서 조절의 두 번째 방법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는 간단한 활동에 몰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청각을 자극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평소 즐겨 듣는 곡이나 귀에 편안히 들어오는 음악을 골라서 10분 이상 들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꿀꿀이를 보내드립니다.

정서를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잠옷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수영이나 구기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5분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강도로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홍갑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나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할머니 된장을 보내드립니다.

운동 외에도 시를 쓰거나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는 탁 트인 공간에서 마음껏 소리치거나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건데요.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구지 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 네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친구, 선생님 혹은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만약 어떤 관계로 인해 오랜 시간 답답함을 느꼈다면 잠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는 결코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동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멋진 아저씨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나만의 정서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밝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양어장 누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8갈래 정품 관광 노선을 내었고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펼친 데서 전주 문화 관광 시장이 지속적인 인기를 보여 관광객 수와 관광객 총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 도문 도로 통상구와 훈춘 도로 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기관 간부, 학교 사생, 이민관리경찰과 주민들이 국문에 모여 오성 붉은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장엄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변강 아들딸들의 진심어린 축복을 조국에 전했습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찰이 돼 조국의 변경 국문을 지키고 싶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일대 부대장 정명아입니다. 이번 국기 개양식을 통해 가곡 정회를 깊이 재독했습니다. 이민관리 경찰로서 우리는 이 애국 열정을 직책 수행의 동력으로 받고 변경 안전과 통상구의 원활한 통행을 전력 투하하면서 실천적인 담당으로 위대한 조국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해동성국 의관 상봉 발해 복식 몰입식 정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배우들은 복원한 발해 복식을 입고 정경 해설과 소통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력은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문화의 뿌리는 한 집안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요하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내에서는 장고춤, 탁본, 투호 등 종목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서희곤입니다. 이번 국경절에 일부러 연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복원한 발해 복식을 보고 몰입식으로 소통 활동에도 참여하니 마치 천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강과 중원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중화 문화의 다원일체라는 독특한 매력을 체득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저와 아이가 공연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아이도 중국 문화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국경절 연휴 첫 사흘 동안에만 우리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 연인수로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 발해 정경 공연은 광범한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배우들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인증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해의 천년 문화 맥락이 박물관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9월 30일 201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0: 시즌 1호 백미 산뜻한 연변 명태 전국요리 경기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요리사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며 특색 명태 요리를 선보이면서 요리 기술을 겨루는 동시에 민속 음식 문화를 전승했습니다. 경기 요리사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파생 제품으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젊은이와 외지 요리사들이 우리 연변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전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중국 유명 요리사이고 중화 요리사 금상 수상자인 리숙입니다. 남북의 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특색 미식을 혁신적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새로운 착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모두의 창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연변 특색 명태 미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경절 기간 금빛깔 한마음 변경의 화음 문화관광 활동이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서른 쌍의 부부와 연인들이 이곳의 민속 유원과 전통 홀레쇼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박물관의 발해 복식쇼를 변경으로 옮겨 발해 문화의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한마음 언약식에서 새 부부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들은 사랑의 맹세를 함께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 검사소 민경 류환영입니다. 변경수호 민경으로서 국문을 지키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의 뒤에는 아내의 지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됐는데 어제가 바로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꾸미거나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보살피는데 제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활동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신청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문 주민 상영교입니다. 올해가 마침 우리 둘이 만나 사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줘 정말 기쁩니다. 안도현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 펼쳐진 국경절 경축 주제 활동에서는 가무 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현장 참가자들은 함께 조곡을 노래하느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국풍 순회, 수공 체험, 삼림 표류, 화로차 그리기 등 종목을 내놓아 관광객들의 가을철 휴가 체험을 풍부히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문화 관광 활동은 연변의 독특한 인문과 자연 매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은변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612만 명을 웃돌아 동기 대비 19.43% 증가하고 관광객 총 소비는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발방의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 여러 부문에서는 협동해 대중들의 연휴 출행, 관광, 생산 생활 등 안전 사업을 실속 있게 다사부문으로서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 각 현시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은 교통 안전 보장 일선을 굳게 지켜 도로 질서가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도로 경찰 배치율과 관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들의 출행 안전을 전력 수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종합중대 부중대장 양영리입니다. 관할 구역 명절 기간의 차 흐름 특점과 결부해 우리 대대에서는 민서관 서시장, 연변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 소상시장 등 종점 구역에 92개 근무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연길서 고속도로 수금소, 연길부 고속도로 수금소와 고속철도역에는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 교통 소통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매일 301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일터를 지키면서 국경절 기간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통

행을 전력 보장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사회면 순찰, 교통관리 통제, 풍경구 안전보장 등에 하루 평균 경찰력 연 2,196명과 차량 연 554대를 투입해 풍경구와 인원 밀집 장소의 순찰 빈도를 중점적으로 높였는 바 국경절 기간 40개 풍경구와 13개 보나 상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도시의 첫 번째 창구인 연길 서역에서는 이중 언어 편민 자문, 저녁 문화 관광 추천, 민속 체험, 특색 공연 등 네 가지 특색 봉사를 내놓아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연길의 정성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가는 관광객들의 물음에 인내심 있게 답하고 출행 로선을 세심하게 안내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선전책자, 민속체험지도, 민족단결 선전수첩을 배포하며 연길의 아름다운 풍광과 짙은 민속풍정, 특색미식을 소개해 관광객들이 경사스러운 명절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인원 유동이 많고 야외 불사용 우환이 증가하는 실제 상황에 대비해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국경절 기간 삼림 초원 방화 전문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유동선전, 현장선전강연 등 방식을 통해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 림산 지구 주민, 가을 수확 작업 인원들을 대상으로 야외 화원 관리 주의 사항, 초기 화재 상황 처리 상식 등을 보급하고 대중들이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북풍경구, 육정산 문화관광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연선 등 종점 구역에 역량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지정 장소 당직과 기동 순찰을 결합해 관광 풍경구, 변경 연선, 림산 작업소, 향진 등 종점 구역을 단단히 주시하고 중단 없는 순찰을 전개하며 초기 단계의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 해소함으로써 삼림 방화 방어선을 굳게 지켜 림산 지구의 생태 안전과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 수고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백산 지북대대 1중대 중대장 조리 조청해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가을철 삼림 방화와 가을 수확의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는 역량을 집결해 각 풍경구와 림산 지구 등 종점 구역에 전진 배치하고 지정 장소 당직과 류동 순찰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일터를 굳게 지키고 삼림 화재 발생을 엄밀히 방지하면서 관할 구역과 림산 지구의 생태 안전,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잘 수고하겠습니다. 여러 부문의

0: 희곡, 교예 등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훈촌 주민 손소림입니다. 이번 공연은 정말 잘 꾸며졌고 종목마다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예합동 공연은 본토 문화에 립각하고 시대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면서 문예를 누대로 고향의 아름다움, 단결의 운치와 가곡의 정을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공연은 중화민족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고 한마음으로 새 로정을 향해 분발 정진하려는 아름다운 염원을 생동하게 전달해 기층 문화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에 생기 넘치는 문예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인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이 목전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능력을 대폭 제고하고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 현장에는 공장 건물 주체가 새롭게 완공됐고 시공 인원들이 질서 있게 생산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공장장 한병철입니다. 대상은 2024년에 착공했고 현재 생산공장의 기초건설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지금 추출 농축작업장과 인삼 초벌 가공작업장에서는 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시험 운행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는 장백산 지역의 수삼을 주요 원료로 인삼 초벌 가공과 정밀 가공을 일체화한 홍삼 계열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형 기업입니다. 생산 능력 부족과 고급 제품 승격 수요에 대비해 회사에서는 공장 건물 지능화 확장 건설 개조를 전면 실시해 국제 선진 수준의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지능화 생산 흐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길림 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 인삼 생물의약 주도산업의 중점 확장 건설 대상으로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추출 농축 작업장, 주입 작업장, 가공약 작업장을 건설하고 지능화 생산 설비를 배치해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산 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대상은 2027년 12월에 준공돼 조업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매년 인삼 2,000톤, 홍삼 X500톤을 가공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은 15억 원으로 예상되며 3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삼 정밀 가공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생물의약산업 군집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조당회 통전보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일전 전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15개 상회협회 책임자와 60여 명의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 분야 기업 대표들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대상을 참관하고 경험을 배우며 합작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유치 사업의 질을 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했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관 플러스 집중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으로 카슨 길림 세포자원 고관리유관회사, 길림 전신미 반도체 유관회사 등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주최 측은 전조 투자 유치 현황과 우세를 둘러싸고 선전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조 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제의서를 대독했으며 상회협회와 기업 대표들이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근년래 조당위 통전보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투자 유치를 민영경제에 봉사하고 향촌진흥의 힘을 보태는 중요한 줄손으로 삼았습니다. 연간 투자 유치 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길림 연변 변경촌 산업대상 추천 소개 수첩을 편찬했으며 108개 산업대상을 선별해 성공상업연합회, 여계판사초와 타지역 상회에 추천했습니다. 현재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는 전주 주

0: 요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회원 기업 수는 5천여 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시험 예비 신청 시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정식 신청 시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2027년 연구생 모집시험부터 연구생 모집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청과 온라인 확인을 일체화해 실시합니다. 수험생은 온라인 신청 기간 개인정보와 지원을 기입한 후 응시 지점에서 요구하는 검증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사태문입니다. 여러분, 국경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여행도 다녀오시고요. 늦잠도 주무셨죠.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나게 되면 왠지 몸이 더 무겁고 머리가 멍해나고 또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연휴 후유증이죠. 네,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라디오 산책길은 국경절 연휴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하면 건강을 다시 잘 추슬러 일상으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연휴 동안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셨다면 몸의 시계가 이미 밤낮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찍 자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첫날부터 30분씩 이틀에 걸쳐 1시간씩 자는 시간을 앞당겨 보십시오. 아침에는 일찍한 시간에 일어나서 커튼을 활짝 열고요.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을 넘기지 마시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고요. 네, 잠들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은 잠이 한결 잘 옵니다. 네, 잠자리에 누워서도 3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은요,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식사 습관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연휴 동안에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술을 많이 드셨다면 속이 더부룩해나고 또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굶거나 단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으로 세 끼를 챙겨 드시되 양을 조금

줄여주고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죽이나 삶은 달걀, 채소, 과일을 곁들여 가볍게 드시고요. 점심과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찜이나 조림, 나물, 생선, 두부 같은 담백한 단백질을 드십시오.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고요. 탄산 음료와 달콤한 주스, 술은 당분간 줄이시기 바랍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는요, 이 따뜻한 물에 생강이나 대추를 넣어 마시게 되면요, 도움이 됩니다. 또 식사를 할 때는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연휴 동안에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요. 처음에는 이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숨이 조금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아침이나 저녁에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선선한 공기를 마시고요. 네, 집안에서도 목과 어깨, 허리, 다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루 두세 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서너 번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리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리롭습니다. 특히 걷기는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랍니다. 또 마음과 일의 리듬을 되찾아야 합니다. 긴 연휴 후에는요, 일에 대한 부담과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와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부터 순서대로 처리해 주시고요.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게 되면요, 더 피곤해지고 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25분 집중을 하고 5분 쉬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네, 이 점심시간에는요,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요, 내쉬는 호흡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값싼 약입니다.

그리고 환절기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국경절이 지나게 되면은요, 날씨가 부쩍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집니다. 이때는 감기나 독감이 걸리기 쉬우므로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조절하시고요, 실내는 자주 환기해 주십시오.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이 칼칼할 때는요, 배나 도라지, 꿀을 넣은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유 동안에 흐트러진 약 복용 시간을 다시 정리하시고요, 혈압과 혈당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네, 가을은 일교차가 큰 계절이므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체온 조절에 유리합니다. 이 밖에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휴 후에 며칠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심한 피로가 계속되거나 잠을 못 자고 속이 계속 불편해 난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운 경우에는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연휴 후에 컨디션 변화를 잘 살피시고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를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뒤에 건강을 잘 추스르는 것도 참어 중요합니다. 소매를 바로잡고 담백하게 먹고 가볍게 걷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은 몸도 마음도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물 한 잔 더 마시고요, 10분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가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십니다. 옛말에 가난한 선비들은 잣 몇 알로 한 끼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잣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귀한 식품이었죠. 그래서 예로부터 널리 알려진 귀한 열매, 잣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또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잣은 어떤 식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잣은 흉년이 들었을 때 허기를 달래는 귀중한 구황식품이었습니다. 곡식을 먹지 않고도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단곡불기 약이라고도 불렸지요. 잣 몇 알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것은요, 잣이 오장을 윤택하게 해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잣은 영양 매우

풍부하답니다. 100g당 열량이 665kcal나 돼서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특히 찻과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땅콩이나 아몬드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비타민 B와 E, 그리고 철, 아연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병을 앓고 난 뒤에 잣죽으로 원기를 돋구었기에 허약하고 기가 약한 사람이 많이 먹었습니다. 네. 또 각종 요리에도 다양하게 쓰여왔는데요. 잣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어서 그냥 먹어도 좋고 죽이나 나물, 떡, 과자 등의 구명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그럼 잣이 뛰어난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잣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뇌를 건전하게 하며 피부에 윤기를 주어 얼굴을 젊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에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고 탈모에도 도움이 되지요. 또한 피에 윤기를 주고 부드럽게 함으로 피가 건조해서 생기는 마른 기침에 좋습니다. 이때는 호두와 함께 가루로 만들어 꿀에 개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잣은 풍기를 물리쳐줌으로 손발이 저리고 몇마디가 수선하거나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도 좋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울러 오래 먹다 보게 되면요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하며 배고픔을 모르고 늙지 않게 하는 불로약이기도 합니다. 잣은 어떤 질병에 특히 도움이 될까요? 잣에는 올레인산,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리놀레산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어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고요. 그리고 잣은 시금치보다 두 배나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뇌세포와 신경조직 발달에 필수적인 레시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두뇌 발달에도 좋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노인들에게 좋은 식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잣은 변비에도 특효가 있습니다. 원래 식물의 씨는 대부분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잣에는 지방유와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대변이 묽고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몸에 습기와 담이 많은 경우에도 조의를 돌려야 하는데요. 이 습기와 담이 많다면 비만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잣의 칼로리는 매우 높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은요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쉬우므로 조의를 돌려야 합니다. 잣은 하루에 한 줌 정도 스말에서 서른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죽이나 요리에 넣어 먹어도 좋으며 가루로 만들어 차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 담긴 영양과 효능 그리고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잣은 예로부터 알려진 귀하고 영양이 뛰어난 열매입니다.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두뇌 발달에 좋으며 변비에도 특효가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히 드시고요. 설사나 습담이 있는 분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 잣 몇 알로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다시 몸을 튼튼하게 하고 두뇌를 건강하게 하는 귀한 열매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 어린 행동이랍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게 되면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 잣을 챙겨 먹듯이 마음을 위해서 따뜻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데워줄 내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진심을 전하려면은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요 자주 잊고 삽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은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지요. 오늘 이 시간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요, 잘 되던 일조차도 꼬여버리는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하죠. 혹시 중요한 삶의 가치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여유를 잃고 허둥대는 사이에 평생 마음의 평정을 가져다 줄 행복한 시간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혼돈이 커질수록 평화와 기쁨은 일상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기 개발서로 유명한 나폴레옹 힐은 얼마 전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평화와 만족에 도움이 될 만한 기약을 머릿속에 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요 의미 있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기억은 언젠가 잊혀지기 마련이니 적어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 여행에서 우연히 마주친 장면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7시간 동안이나 버스를 타고 메이코 익스타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 장소를 들렸었는데 빵집에서 점심을 사 먹었던 조그마한 마을이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메이코 큰 명절을 앞둔 마을 광장은요 생기가 넘쳤습니다. 메이코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는 흥겨운 노래를 선보였고 로점에서는 알록달록한 공예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석류를 넣어 만든 영롱한 과실주는 달콤한 향을 뿜어냈고요. 샛노란 레몬을 곁들인 과카몰리와 나초가 식탁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는 식사가 끝나자 총리를 기념하는 장식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돌아가 다시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소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남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도로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광객을 잔뜩 태운 버스가 신기해서 잠시 앉아 구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버스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자아이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인사를 건넸다는 듯이 손을 열심히 휘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나폴레옹 힐은요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고 아이도 화답하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었고 나폴레옹 힐과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에게 손뽀뽀를 보냈습니다. 네, 아이의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에 그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이 이번 여행 중에 최고의 순간으로 최고의 외교가 아닐까 생각을 했죠. 네,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반겨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건넨 인사와 손뽀뽀는 그의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첫 번째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바라는 것을 당신이 먼저 실천하라. 메이코에서 만난 작은 남자아이는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아이는 이미 그 말의 본질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살아있는 평화의 전령이자 그가 여행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에게 감동을 선사했듯이 그 또한 여유를

기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논인사와 같은 작은 행동도 다른 이의 하루를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건넨 손 뽀뽀만큼 주변 이들에게 기쁜 선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의 작은 선의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주변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애정이 담긴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옆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친절한 태도가 당신 몸에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행동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함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따뜻함과 애정을 주는 곳에서 시작이 되기도 한대요. 오늘 하루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길에서 스쳐가는 낯선 사람에게라도 이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뜻깊은 세 가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후 건강을 추스리는 지혜, 자세 효능, 그리고 진심을 전하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따뜻한 교훈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행복한 일상의 시작이고, 또 귀한 음식으로 몸을 채워가는 것이 오래 사는 지혜이며, 따뜻한 행동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완성입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물 한 잔 더 마시고 잣 몇 알로 건강을 챙기며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 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가을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소개할 책은 러시아의 위대한 문어 레브 똘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제목은 사람에게는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땅도 넉넉치 않고 집도 남의 집을 세들어 살았어요. 그래도 바움은 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처형이 시골집에 놀러 왔어요. 두 자매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도시에 산다는 언니는 자기네 집이 얼마나 넓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차려입고 사는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홈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네 생활이 화려하긴 하지만 우리 농사꾼 살림은 탄탄하거든요. 부자는 못돼도 굶지는 않으니까요. 그러자 언니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배만 안 고프면 뭐하니? 돼지랑 송아지랑 같이 거름 속에서 살다가 거름 속에서 죽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바움은 벽난로 곁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땅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이다. 땅만 넉넉하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지.

그 무렵 바오미 사는 마을 근처에 여자 지주가 있었습니다. 땅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바오미는 있는 돈을 모으고 송아지도 팔고 아들은 머슴살이를 보내고 빚까지 내서 겨우 15헥타리의 땅을 샀어요.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기 땅이 생긴 일이 어떤지 아세요? 전에도 늘 지나다니던 밭인데 자기 땅이 되고 나니

그 땅에서 나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다 남의 것과 달라 보이는 것이었어요. 마음은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의 가축이 자기 밭에 들어와 곡식을 망쳐놓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쫓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죠. 바움이 자기 땅을 지키려 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땅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뭔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분명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바홈의 집에 들렀습니다. 볼가강 너머 먼 곳에서 왔다는 이 나그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곳에 가면 딴 게 얼마든지 있답니다. 사람 수대로 10헥타르씩 나누어주는데 땅이 어찌나 기름진지 밀을 심으면 키가 사람을 덮을 정도입니다. 빈손으로 가서 몇 년 만에 말 6필과 소 2마리를 가진 사람도 있지요. 이 말을 들은 바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떠나

그것을 직접 보고 왔어요. 과연 나그네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집과 땅을 모두 팔고 가족을 이끌고 새 고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마을조합에 들어가 19수대로 50여 헥타르의 땅을 받았죠. 이전보다 3배가 넘는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또 욕심이 생겼어요. 밀 농사를 더 짓고 싶은데 땅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인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요. 풍작이었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멀어서 15km나 실어 날라야 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었으면 누구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이때 또 나그네 상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훨씬 더 먼 빠시끼르라는 곳에서는 땅을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움은 또 길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그는 집에 아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시키르 사람들은 소박하고 순한 유목민이었습니다. 바움은 그들에게 차와 선물을 나누어주며 환심을 샀죠. 그리고 땅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촌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가지십시오. 값은 하루치에 1000루블입니다. 바우만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하루치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촌장이 설명했죠.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그 안의 땅이 모두 당신 것이 됩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땅은 한 뼘도 당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땅 전체를 1000루블에 살 수 있다니. 바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리했죠.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넓게 잡을까? 50km는 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대단한 면적이 되죠.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그는 출발했습니다. 갱이를 어깨에 메이고 빵 주머니와 물병을 챙기고 장마를 단단히 신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힘이 남는다고 생각했죠. 1km쯤 가다가 구덩이를 파서 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걸으니 걸음이 빨라졌어요. 한 5km만 더 가자. 땅이 너무 좋아서 아까운걸?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장화를 벗어 띠에 차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한숨을 돌리며 앉아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크게 꺾었어요. 해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모퉁이를 만들고 다시 출발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언덕은 멀었어요. 그는 조끼도 버리고 물병도 버리고 모자까지 벗어 던지고 오직 갱이 하나만 들고 뛰었습니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펄럭거렸고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그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냈어. 이제 다 끝났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때 언덕 위에서 빠시기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고함을 지릅니다. 뛰어라 뛰어! 바움은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언덕 아래까지 겨우 올라왔을 때 해는 이미 지고에 섰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그는 절망했죠. 허사가 됐구나. 그런데 언덕 위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서니 아직 밝았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장에 앉아있는 모자 속에 든 돈이 보였습니다. 바움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자 앞에 쓰러지듯 도착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모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전장이 일어나며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땅을 다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하인 하나가 달려와서 바움의 몸을 부축해 일으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쓰러져 죽은 그 땅은 겨우 발에서 머리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2m 남짓의 작은 무덤자리였어요. 하인은 갱이를 들고 그를 위해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 바움을 그곳에 묻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소설이 처음 쓰인 게 1886년,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오늘 아침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고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데요. 땅이 아니라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큰 아파트

조금 더 좋은 자동차일 수도 있겠죠.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일,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는 일,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마도 다음처럼 뛰기 시작하겠죠.

이 소설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움이 땅을 살 때마다 관리인이나 이웃과 다투고 재판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결국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을 향해 달려가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땅을 얻을수록 그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땅을 얻는 일이 그의 마음속에 욕심을 키운 셈이지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젊음을 아쉬워하고 집착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며 눈앞의 인생을 가슴 벅차도록 사랑해보면 어떨까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도 역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준비한 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경희의 글 부부의 합방과 각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흔히 부부는 한 입을 돕고 자야 다투었더라도 부부간의 끈끈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시적 내가 가족을 위해 했다는 유일한 일은 전액을 거둔 후 식구들의 잠자리를 챙기는 것이었다. 20평방미터 되나 마나한 단칸방에 여섯 식구의 이부자리를 펴자면 가마무까지 펴놓아야 했다. 나는 온목에 가로 펼 수 있는 넓은 자리에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펴놓았다. 그런데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 일어나 보면 아버지는 가마목 비좁은 곳에 엄마 옆에 누워있곤 했다. 세월이 흘러 식구들의 이불을 펴놓던 이 막내도 결혼해 남편과 한방에서 자며 비로소 아버지가

비숍은 가마목 엄마 옆에 누우시던 리우를 알게 되었다. 부부는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자연 법칙이다. 이 자연 법칙이 현대사회에서 조금씩 퇴색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바람 쐬러 공원에 나가면 한담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그 속에 끼어서 들어보면 지금 40대에서 60대 부부들 중에 적지 않은 부부들이 각방을 선호한다고 한다. 인터넷에서도 절주빠른 현시대 각방의 필요성을 말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각방을 쓰는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모로 편하다고 한다. 각방을 쓰는 이유는 개인적인 공간의 필요성 때문이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함도 있다 한다. 지난번에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술잔에 몇 순배 돌더니만 누군가가 각방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너도 나도 이 나이에 무슨 합병이 나고 우린 각방 쓴 지 오래된다고 당연하다는 뜻이 말했다. 지금은 대부분 젊은 부부들도 사랑은 함께 나누고 잠은 각자 방에서 잔다면서 삶의 질이 제고되면서 가져오는 변화라고들 말을 이었다. 한 친구는 아들 내외가 며느리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또 우는 애를 돌보고 자기 공간에서 일을 하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각방 생활을 7, 8년을 이어오다가 결국에 리혼을 했다고 안타까움을 털어놓았다. 한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밤에 잘 때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잔다는 소위 시대가 발전함에 따른 문명한 행위는 내가 보기에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아닌 것 같다. 32년의 부부 생활을 돌이켜보면 나도 싸움을 한 날에는 감정이 상해서 같이 있는 시간조차 불편해서 갈등을 피하려고 따로 잤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따로 자니 침묵이 흘렀고 떠들썩하게 소리치며 싸우기보다는 더 사람을 괴롭혔다. 여러 번 싸울 때마다 따로 잤더니 소통도 없고 문제 해결은 더욱 안 되어 무척이나 속이 탔다. 그래서 한 번은 모르쇠를 짚고 먼저 내가 말을 걸었다. 아예 따로 잘까요? 나는 편한데요. 다행히 낭만적인 남편이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며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말 좀 하지 말라며 침묵을 깨뜨리는 바람에 그 후로는 다툰 일이 있을지라도 잠자리만은 함께했다. 낙관적인 남편의 성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친정 어머니의 어떤 일이 있어도 따로 자면 안 된다는 간곡한 당부를 잘 지켰기 때문에 행복을 안고 살았다고 생각한다. 합방은 우리에게 있어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신체적 접촉은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함께 사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부부 감정이란 대폭풍 속에서 갈라질 수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일에서 천천히 변할 수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신체의 거리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간의 따뜻한 위로는 필연적이다. 중로년이 접어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사람들이 많다. 심장, 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같이 자면서 서로의 증상을 살피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고 부부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연결고리이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 서운할 수도 의견이 맞지 않은 일도 수두룩하지만 하룻밤 함께 사고 나면 금방 풀리고 다시 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내음이 아닐까. 한방을 쓰면서 서로 이불을 여며주며 불을 꺼주는 그런 반려가 되어보자. 부부란 가족이란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믿어주고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계속해 다음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리병군의 글, 큰 집 대문입니다. 고향에 한 번씩 돌아가면 뭔가 새로운 기운을 얻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는다. 고향에 아직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일생을 농촌에서 생활한 부모님이 시내에서 뭐 할 거리는 별로 없었다. 로인협회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부모님은

현장에는 로인협회에 가입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농촌의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그 집을 팔아봤자 돈이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한 번씩 고향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주변의 친구들도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지만 대부분 집을 팔고 돌아오지 않는다. 내 고향 사람들은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 누구 집에 맛있는 음식을 하면 서로 나눠 먹고 자식들이 올 때 뭐 사오면 다 나눠준다. 아버지 형제 자매가 10명이라 내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 친척도 참 많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거나 이사가서 부모님만 남았다. 그때 추석이면 일가 친척 모두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갔는데 한때는 사람이 수십 명씩이나 됐었다. 절을 올려도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두 줄로 나누어 절을 올려야 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하나둘 이사 가거나 어른들이 세상을 뜨면서 청명과 추석에 산소에 가는 사람은 점점 적어졌다. 최근 몇 년에는 부모님만 산소에 다닌다. 고향에 돌아오면 어렸을 적 생각이 많이 나면서 감회가 새롭다. 친척들과 같이 놀던 친구들이 생각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젖어 있곤 한다. 그런 점에서 고향은 참으로 신기한 곳인 것 같다. 성인이 되어서 기억 속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 고향은 과거 속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찾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아버지는 형제가 열이나 되는 대가족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렸을 적엔 큰아버지와 삼촌들이 수두룩했었다. 동네에서 제일 큰 대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가 다섯째다 보니 나는 네 명의 큰아버지가 있고 세 명의 삼촌과 두 명의 고모가 있었다. 두 고모는 시집을 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셋째 큰아버지 집에 자주 갔었다. 어렸을 적에 셋째 큰아버지 집을 큰 집이라고 부르며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이 다 그랬다. 워낙 철이 없던 때라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조금씩 크면서 나는 셋째 큰아버지 집이 왜 큰 집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열몇 살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관례에 따라 큰아들이 할머니를 모셔야 했는데 그때 첫째 큰아버지는 먼 외지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둘째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는데 둘째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격은 서로 상극이었다. 할머니는 결국 셋째 큰아버지가 모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히 셋째 큰아버지 집은 큰 집으로 되었다. 셋째 큰아버지는 그때 동네에 대장을 해서 평소에 집에 손님이 많이 왔다. 그리고 설이나 명절 같은 경우 우리 전체 가족들은 전부 셋째 큰아버지 집에 가서 명절을 보냈다. 나는 셋째 큰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맡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었다. 셋째 큰아버지 집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부터 손님이 많고 마시는 것도 많아서 조카들도 다 셋째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가길 좋아했다. 셋째 큰아버지는 아들이 둘이었다. 그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무리 많은 조카들이 놀러와도 언제나 다 반갑게 맞이하곤 했다. 셋째 큰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반갑게 맞이했고 한 번도 귀찮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우리는 그때 셋째 큰아버지 집에 놀러가서 식사 때 거기서 밥 먹는 것까지 일상으로 삼았다. 셋째 큰아버지는 많은 조카들 중에 유독 나를 귀여워하셔서 나도 어렸을 적부터 셋째 큰아버지 집에 가기를 좋아했다. 추석이나 청명, 설 같은 명절에는 일가 친척 모두 큰 집에 모여서 며칠씩 북적거렸다. 우리 아이들도 큰 집에 가서 며칠씩 밥 먹으면서 화투나 카드 놀이를 했다.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 우리 동네에도 로무 수출 바람이 불면서 셋째 큰어머니도 외국에 나가게 되었다. 셋째 큰어머니가 나간 후 셋째 큰아버지는 부주의로 허리를 다쳐서 집에 누워 계셨는데 그렇게 몇 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작은 형님이 장가를 들면서 그 집에서 얼마간 살다가 집을 싸게 팔고 셋째 큰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떠났다. 나도 고중 대학을 다니면서 고향에 돌아오는 횟수는 점점 적어졌다. 그러다가 부모님도 외국에 가게 되어 고향에는 우리 집도 그냥 사람이 비게 되었다. 나는 방학에는 도시

시집 간 누나 집에 가서 한두 달씩 살다가 계약하며 학교로 갔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 다시 고향에 돌아먹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분명히 큰 집이건만 이제 빈 껍데기만 남았다. 새 집주인은 대문 밖에서 유심히 살피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집안 구조도 마당도 전부 예전과 달랐다. 큰 집 마당에서 막 뛰놀던 때가 10살 내외였는데 이제 남아져도 40줄에 들어섰으니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다. 살펴보니 마당도 구조도 사람도 모두가 다 변한 집에서 유독 큰아버지 계실 적의 대문만이 아직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로 뾰족하게 나온 창살은 이제는 몽통해졌다. 셋째 큰아버지, 셋째 큰어머니, 형님들이 계실 적부터 있던 대문이니 적어도 30년 넘게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 문은 마치 주인은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애절하게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듯 했다. 그게 그렇게 애절하면서도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현재 상황이 이 새빠른 대문을 통해 연결되면서 나는 적지 않은 위안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나는 오래도록 그 대문을 붙잡고 셋째 큰아버지, 셋째 큰어머니하고 속으로 불러보았다. 어쩔 순 없지만 이것 또한 인생의 일부분이 아닌가 하면서.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1: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0: 연기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1: 연기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성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 문진부의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 시간에는 도강중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강중의원 하면은 우리 신약대학방 총점,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전부터 우리 자리 잡고 있는 신약대학방 총점은 연길시 백하의 백하는 다 아시죠? 백하 북쪽입니다. 연변병원 쪽으로 길 건너만 오면 됩니다. 의료보험 지정단입니다. 이보가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보에 돈이 있든 없든 오실 때는 이보카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 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2층, 3층, 4층 우리 뭐 주사실도 있고 댄디도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다음 화암실도 있고 이변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보조 진단이 다 할 수 있는 중서의가 결합된 도강 중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명의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0: 네.
1: 명로 중의가 여러 명 계십니다. 우리 예, 피부과도 좋고 심내혈관 전문가도 좋고 호흡도라든가 소화계통이라든가 또 각종 간단이라든가 골가병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통 현대인들은 아프다 하면은 자꾸 그런 서약부터 쓰게 되죠. 예.
0: 네.
1: 소염제, 진통제, 감기 근래도 서약부터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중약을 쓰는 게 무슨 뭐 설사 걸렸거나 소화 아이 되거나 감기 걸렸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중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약부터 선택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약은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때문에 중약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고 또 우리 몸을 초세울 수 있고 이래서 이런 그 치료법상에서 중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강중의원에는 흠과 구강이 발전했습니다. 예, 구강과가 있는데 치과죠. 예, 그 주치의가 선생님이가 조선족 분이고, 이 치과 경험이 오래된 선생입니다. 이래서 이빨을 씻는다거나, 잇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틀니를 한다거나, 우리 도강중의원이 오신다 할 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이런 선택이 중요한데 도강 중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서 우리 김성춘 교수를 모셨습니다.
0: 네.
1: 예. 연변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연변병원 중의과에 오래 계셨고 또 많은 전국 각지 또 심지어 한국 이런 데서 오랫동안 연수하고 림상 경험을 쌓은 근 40년이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1: 특히 이분은 여러 가지 이런 중의 치료에서 좀 종합적으로 치료를 잘하지만 호흡도라든가 갱년기 문란이라든가 식민신경 문란이라든가 특히 실면증. 실면증 하면은 실면증이 오는 원인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면증에 그냥 그 서약적으로 우리 그

0: 수면제만 써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면제 쓰면 쓸수록 좀 치료는 더 어려워집니다.
1: 네.
0: 심피량쉬, 심장하고 비장이 동시에 나빠도 실면증이 오고, 심장하고 콩팥이 나빠도 신선부조가 있어도 실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담낭이 같이 나빠도 실면증이 오고, 이간위 치질한 게 있어도 실면증이 오고, 단열증 있어도 심장열이 세도 실면증이 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우리 언니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2: 2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0: 예.
2: 그런 게 또에 자꾸 토하고 이러면서 밥을 잘 못 따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그 위가 그 배리 그 어간이 무슨 또에 무슨 맥혔답니다.
0: 십이지자.
2: 예. 그래서 예, 자꾸 토하지 얼마나 잡습니다.
0: 예. 예.
2: 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내 또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은 게 효과적이고 우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2: 가서 약을 한 번 썼는데 아예 잘합니다.
0: 예. 네. 약가병이 딱 맞았는가 봅니다.
2: 예. 네. 그리고 예. 이선용 살이 올랐습니다. 밤에 내 말도 자꾸 차에서 그랬던 게 밥도 잘 잡수고, 예, 효과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또, 다리 대형성 관절이 있었어요. 못 걸어 댕겼습니다.
0: 예.
2: 삼층이부터 내려왔는데, 이제 매일 내려와서 걸어 댕깁니다.
0: 예.
2: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고, 예, 그 다음에 2층에 가서, 예, 내방세서 방제에 덤으니까 이빨을 했습니다.
0: 예.
2: 도로, 예, 이렇게 걸었답니다. 예.
0: 예.
2: 돈도 많지 않고 딴 거만 돈도 많지 않고 용 딱 맞고 더 담배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예, 또 우리 옆집 아줌마에 또 가졌답니다. 예, 한나노 리민길 우리 언니 리민길 선생님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줌마는 2층에 그 치과를 보여줘. 예, 둘이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3: 예, 저는 저, 이 강의가 좋지 않고, 강의가 잘, 그렇지 못한다면,
0: 네.
3: 현재, 다음 자산, 현재 더, 정식 더 떨어지면서, 그래서, 아무리 다들 애써, 잠을 못 끝나면,
0: 예.
3: 그래서, 예, 김송충이 선생님을 찾으러 봤는데, 야, 그 선생님은, 강의하고, 맥백을 보는 또 앞에서 자세히 보는 게, 아, 강의 정말 확실히 되게 좋다며. 그러면서 밥을 먹자도 밥이 냄새도 싫고,
0: 예.
3: 밥이 와서 오면 또 딱 실에 나면 배고픈 건 모르고, 그러면서 맥이 똑 떨어진다만 합니다.
0: 예.
3: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지만 자주 못하니까 맥이 똑 떨어지, 참 생하지. 이렇게 고생하는 끝에 방송 통해서 강의 듣고서 정말 이제 도망 주는 이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가봤는데 앵겔 한 번 계란 일곱 초 계란 먹었는데 벌써 예, 이 저 잠도 잘 주고 지금 밥맛이가 이제 지금 예, 바로 저
0: 돌아오고 예?
3: 몇 키시면 생각난다고 합니다.
0: 네.
3: 미네 뭐 그 한 숟가락 그 등에 딱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맥이 똑 떨어져서
0: 간이 나쁩니다. 간이 나쁘면 네. 그렇습니다.
3: 예. 네. 그래서 이 저 무슨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좀 무슨 했잖아. 내일로 또 한 번만 더 계란 먹자고 저희 예약하잖아.
0: 예. 예약합니다. 예.
3: 예.
0: 예. 예. 오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저도 지금 고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4: 예,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네.
0: 예. 예,
4: 나는 이제, 예, 관심병은 좀 오랍니다, 예.
0: 예.
4: 심조터이가 자꾸만 나타나고, 허리 놀라고, 예. 그리고 심장이 자꾸만 이렇게 후들후들 할 때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잠은 이내 못 잤습니다, 네.
0: 예.
4: 그리고 혈압도 높고, 혈압이도 그냥 온정하게 되고, 혈지도 높고, 예.
0: 예.
4: 예, 여름에는 안 좋아서 우리 진철구 돌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영 좋은 효과를 보고 해서 나봉구 돌만 선생님들과 치료하는데, 아, 이제는 내 치료를 이번에 두 번 받은 바에 완전히 좋습니다.
0: 알겠죠, 예?
4: 예,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야,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한테 또, 이 선생님 데서 딱 올해 좀 치료를 받으려고 내 완전히 좀 병 근치하려고 오늘 예약에 내일이 가려고 그랬나.
0: 병이라는 거는 이 공고하게 치료해서 공고 단계를 걸쳐야 재발 없습니다. 예. 내일로 예약해랍니까?
4: 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내일로 해서 조일만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예.
4: 네,
0: 예, 오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예, 저도 이 지금 더광수면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5: 수고했습니다. 원래는 이 심장이 가난이 엄마의 아이도 없습니다.
0: 지금
5: 심조통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이 심장이 아프다 하면은 예, 뭐 어쩔 수 없이 맥이 떨어지고 눈도 더 막 뜨기 싫고 예, 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얼리 이 심장 막 뛰는 것 같고 막 이빨 통증하고 머리 아프고 이 정도 됐었습니다.
0: 네.
5: 이래가지고 예, 약도 좀 써봤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서 거기던데 이번에 이 조일만 선생님 약을 쓰고 예, 효과 보는 게 현저하게 알린다 이게 선명하게.
0: 그렇죠.
5: 예, 이게 막 그리고 또 된 심장이가 막 좁아 생겨서 막 빨리 뛰다가도 예, 막 어떤 떨린 것처럼 막 이런 증상도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심장이 영변한다.
0: 좁어, 방찬, 각종 이런 심률문란, 진동고수, 조일만 선생 치료를 하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5: 예, 난 그래도 이 제거지 치료 받아서 이 좀 효과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매설에 그랬는데 정말 치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나 이게 효과 나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알린다. 그러니까
0: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예. 치료도 했고 댄디도 맞아보았고 심지어 북경시 허병원에 갔던 사람들 또 연결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중의를 보였던 사람들 조 선생 때 와서 거의 뚝 떨어집니다.
5: 네, 그럼 나도 많이 치료받아봤습니다. 근데, 네. 근데, 그치, 이번에는 이 효과 난 게 영, 뭡니까, 현저하게 알리니까, 이거 언영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는 거, 예, 싶었습니다.
0: 그렇죠.
5: 그리고,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영 안 도와줬습니다.
0: 예.
5: 소화계통도 영 도와줬습니다.
0: 예.
5: 뭐 음식 먹어도 가림없이.
0: 예.
5: 이래서 지금, 오늘 지금 예, 가서 그 치료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예약하다고 전화했습니다.
0: 오늘로 해서, 조일만 선생님 이야기입니까?
5: 예.
0: 예, 오십시오. 됩니다.
5: 예.
0: 네, 건강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네.
6: 예, 우리 큰 고모가 이 당뇨 종합을

0: 이렇게 명제해서 청약을 죄다 먹은 게 세 번이나 죄다 먹은 게 어제 많이 났다지 않까. 손가락도 지고 좀 활동해서 여치 100일 찍고 화장실 댕긴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도 또 전화로 예약해서 청약을 또 될까 안 해서 그래서 얼마나 선세를 예약하자.
1: 네. 알겠습니다. 절만 선생님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보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마라.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그, 저기, 뭐입니까? 난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고래 별로 문제 있는 것 같아서, 그, 무슨, 김성춘 선생님까지.
1: 예, 김성춘 교수님 있습니다.
4: 예, 그 선생님 좀 보일까 해서 얘기합니다.
1: 그분이 이 실면증 치료에 실면증 예. 치료뿐만 아니라 호흡도계통, 예. 간섭 문제 종합적으로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 언제로 예. 예약해랍니까?
4: 오늘이 할 수 있습니까?
1: 됩니다. 오늘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다 나오십니다. 이렇게 예약하기 때문에 또 먼데 분들 또 차 타고 어찌고 또 오늘 하면 늦어져도 이렇게 예약하면 우리 병원에서 그 선생님 데다 예약해놓으면 기다려줍니다. 예. 오십시오.
4: 아, 지금 인차 가서 그린다.
1: 됩니다. 이렇습니다. 예. 오십시오. 예.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나 지금 또 황풍여 김성순 선생님 약을 먹고 지금 한 20년 되는 좀 두통이요. 고리 아프거나 참 자지 못한 그.
1: 아, 왕거성 두통이 있었습니까?
5: 예, 예.
1: 그게 조금 났습니까?
5: 지금 많이 나서지고.
1: 많이 나서지고.
5: 예. 맨날 깨가서 아프거나 이러면 계속 뭔가 뺀디로서 한, 한 번이라도 열을 수 했습니다. 근데,
1: 예.
5: 당시에 또 아프더라면 아프고 잠자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1: 예.
5: 예. 근데 지금 또, 그, 김성순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약을 일곱 날 먹었다만, 일곱 처분.
1: 예.
5: 많이 더.
1: 그렇죠. 이 김성춘 선생은 이 실면증 치료에서 아주 용하다고 큰 소리 칠 만합니다. 예. 아주 용합니다.
5: 그리고 예스도 또 그러면서 내 그래 뭐까지 어제 나는 다리도 이렇게 아픈가 지금 한번 지무 맞아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용합니까?
1: 아, 지무 잘 놓습니다. 제대로 된 중이 지무 놓습니다. 그렇게 뭐 조금 그저 피부층에다 꽂고 매하침 놓고 전기침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쑥쑥 그저 기다만 침이 쉬워에 툭툭 들어가서는 예 전기 통하는 것처럼 예, 예 효과 잘 봅니다 침이가.
5: 예, 그래서 내 지금 왜 또 예약하다 그런다. 또 내일이 됩니까?
1: 내일로 해서 김성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예.
5: 예,
1: 예 이런 실면증 치료는 좀 오래 약을 써줘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예.
5: 예,
1: 예 내일로 예약했습니다.
5: 예,
1: 오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침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이 김성춘 선생님 침이 다르습니다.
2: 네.
1: 침은 뭐 맞아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프면 침부터 맞고 많이 맞는데 김성춘 선생님 침은 봐도 알깁니다. 기타만 침으로 예, 우리를 들어 족삼리 하면은 족삼리 하면 너무 이 발끝까지 예, 찡 전기 통하는 것처럼 1초 동안 찡 해야 됩니다.
2: 네.
1: 근데 침이라 맞아보면 그렇지 못한 데 많습니다. 족삼리 하나만 봐도 이 선생님 침을 얼마 잘 나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2: 예.
1: 그리고 배침이라든가 예, 골가병으로 인해서 요추간판 털출, 좌골신경통, 그 다음에 소화에 대해서 명치끝 밑에 맨날 오름만 지던 사람들 침을 몇 번 맞으면 쑥 내려갑니다. 예. 경락 소통하는 게 침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락을 소통하자면 그 혈자리 거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혈자리가 예, 사실 종이장 두께입니다.
2: 네.
1: 아주 제대로 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얕게 나서는 아이 됩니다. 그래서 침만 잘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면증 치료에서 실면증 치료하면은 그 실면증이 어느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이 나빠도 실면증이 오는 거고 특히 우리 비위가 나쁘고 거기에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역시 또 실면증 치료가 잘 안 됩니다.
2: 네.
1: 때문에 실면증 치료 댕기면 많이 치료해봐도 치료 효과를 못 보니까 포기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래 수면제를 드리려고 예, 로라가 없으면 자지 못하고 이런 분들 신경인솔로 얻은 신경인솔하는 게 우리 중에서 이 내분비 문란을 치료하면서 수관 제위를 해주면 이런 신경물론도

0: 신경물란도 치료가 됩니다.
1: 네.
0: 예, 모두 아이 되는가, 실면증 치료는 치료가 아이 되는가 하는데, 예, 한번 김성춘 선생의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
0: 그래서 실면증 치료에서 우리 아주 독특하시고 큰소리 침에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도 개통에서도 특별합니다. 우리 폐라는 거는 이 그 오행학에서 금에 속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중에는 오행학 있죠. 오행학 하면은 목화토금수입니다. 목부터 말해야 됩니다. 이 중의를 제대로 이 사람이 배웠는가, 아이 배웠는가 하면 오행하고 말할 때 뭐 화금토 이렇게 말하면 아이 됩니다.
1: 네.
0: 목이 뭡니까? 간이란 말입니다.
1: 네.
0: 예, 간부터 말해야 됩니다. 간, 목화화가 심장이고, 예, 예, 토 비위죠.
1: 네.
0: 금이가 우리 폐입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 공급을 폐가 완수합니다.
1: 네.
0: 그냥 숨을 쉰다 해서 뭐 내 폐는 잃어본가 하지 마십시오. 원만한 이런 호흡을 통해서 특히 말하면 폐가 힘이 세야 된다 말입니다. 폐 활량이 좋아서 많은 산소를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이런 아모니아를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폐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한 사람이 피치가 부족하다 할 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죠. 우리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이 돼야 좋습니다.
1: 네.
0: 97, 98 이렇게 돼야 좋은데 보통 90% 아래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1: 네.
0: 근데 보통 그렇지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계속 정신이 나고 하품이 나고 혈액 중에 이런 혈홍단백이 빨갛지 못하죠.
1: 네.
0: 어떤 사람들 댄지란 맞아보십시오. 댄지란 맞을 때 혹은 화암실에 가서 피를 뽑을 때 보면 피가 검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선생님 어찌 내 피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검은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가? 혈액 속에 산소가 적은 사람들이 피가 더 검습니다.
1: 네.
0: 예, 적혈구에 우리 혈홍단백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홍단백일 때는 아무리 정맥이 필요해도 좀 빨간색이 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 혈액 속에 독소가 많죠. 예?
1: 네.
0: 그러면 검습니다. 그 독소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 도강 중에는 김성춘 교수님 계시면서 각종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폐 기능이 떨어졌다거나 만성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거나 또 요즘 계절에는 천식 만성 천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발하기 쉽죠. 예? 천식이 발작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예? 헐떡헐떡 대고 누워도 뭐 있고 앉아 있어도 바쁜 배란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폐하고 관계되는 게 대장입니다. 폐는 오장에 속하고 거의 부가 대장입니다. 심장의 부가 뭐인가? 소장입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오장에서의 비장이가 오장에 속합니다. 저 사람은 위가 속하는가 한데 오장육부에서 오장에 속하는 게 비장이고 비장의 부가 위입니다.
1: 네.
0: 폐부가 바로 대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화장실에 가서 변비도 없는데 계속 오래 앉아있죠. 예?
1: 네.
0: 힘듭니다. 그것도. 어째 그런가. 폐의 피치 부족. 폐의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장에다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1: 네.
0: 변비가 없어도 이 대장이 힘이 없어서 변을 내보내지 못하죠.
1: 네.
0: 따라서 이 대장이 자꾸 꿀룩꿀룩꿀룩 유동해야 됩니다. 대장이 힘이 없이 유동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흡수 못하고 배출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폐하고 대장은 부부가입니다.
1: 네.
0: 부부간에 오는 남편이 좋아야 그 아내도 좋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들여야 아이 집이 그 좀 잘 돌아가고 남편뿐만 아니죠. 집에 그 부부간 중간에 한내 아내가 뭐 싹싹하고 뭐 밥도 잘해주고 뭐 이래야 남편도 또 거기에서 말 일할 힘도 생기고 이게 부부간이라는 게 이런 도리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이 부부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습니다. 이게 폐하고 대장은 한 집안 식구에서 부부간, 형제간 다 되죠. 예?
1: 네.
0: 그래서 폐가 좋아지는 것이 대장이고 대장 우리 몸의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우리 호흡도 계통의 질병 절대 무시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전에 폐결핵 했다거나 예? 만성기관지원 기관지 학

0: 짠성, 젠스성 폐렴이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과민성 비염도 그렇습니다. 김성춘 교수님 비우시오. 네. 아주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약을 써보면 벌써 알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옛날에는 뭐, 서시장이랑 건등건등 갔다 왔는데 못 갔던 사람들 댕겨보면 알긴다 말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강 중년 보면은 또 그, 우리, 그 원장으로 해서 예, 최기명 원장님 계십니다. 이분이 쌍발 시간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하루건에 나옵니다. 예, 오전 8시부터 10시 어간 정도로 나오는데 주로 이분은 또 피부계 통해서 뉴피시엔이라든가 예, 백전풍이라든가 심화전이라든가 특히 대상포진 치료에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댕김에 대상포진 갖고 몇만원 쓰고 몇만원 써도 그 포전이 그 피부 포전이는 아무렇지만 어제 물도 안 나고 다 아무런 것 같지만 옷깃을 스쳐도 아프다는 분들이 이런 포전병도가 이거는 병독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예, 바이러스로 오는 병입니다. 휴진성 세균성 병이 아닙니다. 몸에 남아있습니다. 잘못 치료하면 이 병독이 몸에 남아있으면서 특히 신경절에 다혈에 남아있으면서 신경을 따라서 아프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아프면 전기 통하는 것처럼 주로 따라 징징절입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다 우리 도강 중의원에 오십시오. 최기명 원장님 아주 치료를 잘합니다.
1: 네.
0: 그 외에도 리명길 선생님 계시죠. 각종 요추간판 돌출도 좋고 특히 피부의 호흡도 개통 방면이라든가 중풍 방면이라든가 친구력 복귀를 하는데 아주 그 효과도 뚜렷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조혈만 선생님이 조혈만 선생님은 심내혈관계통에서 전주 쪽으로 소문이 있는 분입니다. 주로 서서 조 선생님 보이기도 또 힘듭니다. 예약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중풍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뭐 MRI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무슨 B처도 그렇고 그게 다 보조 진단이기 때문에 그게 걸려들어서 나타나면 이 증세기 왔습니다. 이러지만 중의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조기 진단합니다.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사진법에 망진, 그다음에 촉진, 그다음에 물어본다. 뭐 무슨 변비가 있는가, 잠을 어떻게 자는가, 어떤 음식 물어보는데도 10가지 이상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중이 배울 때 원래 스원거라는 게 있습니다. 10가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거 암성 못해서 노래를 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원거라고 합니다. 10가지 물어보는 노래 중에 다 있습니다. 그런 그다음에 냄새 맡는 거 이런 사진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기계 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싹 드러낸단 말입니다. 여기에 절만 선생님 용합니다. 중풍 조기 진단, 관심병 조기 치료, 진단, 치료 여기에서 아주 어떻게 말하면 기계보다도 뗏노보다도 더 뗏노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치료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노대창에 도망친 데다가 주위에 있는 적들이 아직 정황을 모르고 있어서 부대는 하도부에서 며칠 조용히 쉴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무기를 닦았다. 그리고 또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팽덕현은 병사들 수가 심각하게 줄었으니 3군단을 줄이자고 앞장서 건의를 하였다. 홍군 지도부는 전군을 섬감지대로 다시 편성을 하여 팽덕현을 사령원으로, 모태동을 정치위원으로, 림표를 부사령원으로,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왕가상을 정치부 주임으로 임명을 하였다. 섬감지대 아래에 3개 종대를 두고 1종대는 림표가 사령원을, 서병진이 정치위원을 맡았고 2종대는 팽설풍이 사령원을, 리부촌이 정치위원을 맡았으며 3종대는 엽검령이 사령원을, 등발이 정치위원을 맡았다. 섬감지대는 7천명쯤 되었다. 이튿날 하두부진 서쪽에 있는 관제묘의 团장 이상 간부가 모이었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동쪽 하늘에 해가 솟아올랐다. 절 앞 소나무에는 말 여러 필이 메여져 있었고 뜰에서는 흥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도자들도 모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니 제법 말쑥해 보이었다. 모태통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일어섰다. 그의 힘있는 연설은 박수소리에 자주 중단되었다.
1: 동지들, 우리가 강서를 떠나온 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장계성은 우리를 없애려고 온갖 애를 다 써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를 하고 추격하고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우리를 무찔렀습니까? 무찌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둘러싼 적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0: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반고가 개천한 후에 사망 오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무산계급의 자랑이며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며 주한민족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주한민족도 이러한 군대가 있어야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항일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신선 임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0: 모태똥이 숨을 고르더니 침통하게 말하였다.
1: 물론 우리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8만 6천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천명입니다. 7천명이 너무 적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살아남은 7천명은 혁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를 길러준 땅입니다.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혁명은 수천 수만 인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 어떤 적들도 우리 혁명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격전으로 싸우지만은

앞으로는 대규모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울 기세로 싸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한 성에서나 몇 개 성에서 먼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근거지는 강세가 아닌 섬서 감속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모태똥의 말뜻을 되새기었다. 이튿날 새벽 대오는 북으로 진군하였다. 하도 푸진 북쪽 망죽산 우로 부서진 채 서있는 국민당군 또치카가 멍청이 눈을 뜨고 멀어져가는 홍문대우를 바라였다. 부대 앞에는 드넓은 위하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푹 쉬었더니 기운이 솟았다. 말들도 목을 길게 빼들고 울부짖으며 힘차게 걸었다. 누군가 에헤요 홍군 오라버니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복근 호남 강산은 물론 운남 귀주 사찰의 노래들이 터져나왔다. 그 무렵 어두컴컴한 동쪽 하늘에서 푸른 빗줄기가 맑고 깨끗한 냇물처럼 흘러퍼지었다. 반짝거리던 겸영성은 어느새 해맑은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에필로그. 7월 내내 장계석은 아미산에서 지냈다. 아미산은 웅위하고 아름다웠다. 더군다나 홍주산에 있는 아담한 별장은 푸른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폭포와 냇물을 만날 수가 있었다. 장계석은 산에 올라온 뒤로 편안한 나날을 보냈다. 사천 군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계획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다. 그가 거느린 참모탄이 사천 군대를 이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미 훈련단을 꾸려서 확실하게 사천 군대를 장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사이 대도와 작전이 허탕을 치는 통에 잠깐 기운이 빠졌지만은 홍군이 설산과 초지에 들어서자 다시 희망이 보이었다. 북에서 막고 남에서 뒤쫓는다면 홍군은 날개가 돋쳐도 도망칠 수 없을 터였다. 장계석은 참모团장 하국광과 류상을 불러 송본과 무현 사이에 있는 첩계에서 회의를 열고 홍군을 가둬 죽이는 정책을 표기로 결정을 하였다. 민강을 따라 철저하게 길을 막고 홍군에게 몰래 식량을 갖다주는 자는 극형에 처하며 홍군의 일을 거두는 사람은 적과 내통한 죄를 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적들에게 을러매였다. 얼마 뒤 장계석은 홍군 내부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다가도 슬며시 웃음이 터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장계석은 부인과 함께 아미산을 유람하였다. 금정에 가서 구름바다와 해돋이를 보고 세상지에 가서 원숭이들의 재롱을 구경하였다. 향불 연기가 감도는 절에도 들려보고 이름난 폭포를 찾아 물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걱정을 툭 털고 한가하게 지내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라자구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장계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정수리에 얼음물을 쏟아 부은 듯 정신이 아찔해났다. 얼마 뒤 시종실 주임 정불범은 홍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섬감지대가 바로 홍군 1방면군의 1-3군단인데 모태동과 주왕지도자들이 이 대우와 함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0: 장물범은 뾰족한 턱에 묘돌이 남지 않은 수염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기었다. 장계석이 이 소식을 알면은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하였지만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었다. 정불범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다. 장계석은 차를 마시면서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정불범은 잔뜩 움츠린 채 장계석한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었다. 위원장님, 감숙에는 조선왕한테서 전보가 왔는데 공산군이 위하 방어선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뭐? 장계석이 왓들 놀랐다. 차자를 내려놓는 장계석의 손가락이 떨리었다. 정불범이 전보를 건네면서 덧붙이었다. 우리 부대가 또 공산군의 거짓 공격에 속아 전수 방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장계석의 얼굴은 갈수록 일그러지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1: 그 전부를 어떻게 믿나? 이 대호가 진짜 1, 3군단이야? 모태동이 정말 거기 있다고?
0: 대호에서 처진 홍군한테서 얻은 소식이라니 믿을만할 겁니다. 장계석은 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1: 그 왕균이란 여성은 무능하기 짝이가 없어. 당장 잡아들여서 군법에 넘겨.
2: 위원장님, 노용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다가 괜히...
1: 그러다가 괜히?
0: 정불범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직히 대꾸하였다.
2: 사람들이 위원장님께 등을 돌릴까 걱정입니다.
0: 그러자 장계석이 호통을 치었다.
1: 왜? 등을 돌린단 말인가? 어?
2: 노대창도 라자고 같이 험난한 요새 하나를 못 지켜내는데 왕균이 기다란 위하전설을 어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귀조에서도 고작 2, 3만밖에 안 되는 홍군이 10배 가까이 되는 수십만 우리 대군의 포위를 뚫고 금사강으로 도망쳤지요. 대도하 전투도 그렇습니다. 대도하라는 천은 요새를 믿고 이제는 홍군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왕균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어찌 위원장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장계석은 얼굴을 확 붉히며 정불범을 쏘아보았다.
1: 그러면 지금 전에 내가 지휘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건가?
2: 제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0: 정불범이 어설프게 웃으며 대꾸하였다. 위원장님께서는 나라 안팎의 이름난 장군이신데요. 위원장님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라도 공산당을 뿌리 뽑을 수는 없지요.
1: 그건 무슨 뜻인가?
0: 장계석이 낯빛을 바꾸어 물었다. 저 얘기는요, 이 사회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1: 사회적인 원인이라니?
2: 공자님도 재물이 적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루 나누지 않은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땅이 차고 넘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 옷을 걸치지만은 누구는 맨몸을 가릴 천조박도 없지요. 그러니 불평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엎어지길 바라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꽃으로도 들판을 다 태울 수밖에요. 여기 불을 끄면은 저기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자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 자네 말에서 어제 공산당 냄새가 풍기는 건? 응?
0: 정불범은 놀라 얼굴이 해석해지었다.
2: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위원장님을 따라다니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몇 마디 위로를 들었던 것뿐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0: 그러자 장계석도 다시 낯빛을 가다듬고 말하였다.
1: 아니 뭐 내가 자네를 공산당이라고 여길 리야 있겠나. 다만 사람을 속이는 그런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일러주는 걸세. 나도 전에 자본론 같은 책을 보기는 했지만

0: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말에는 넘어간 적이 없어. 만약 공산당이 이 중국당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자네나 나나 죽어도 묻힐 곳이 없겠지. 나는 평생 반공의 뜻을 두고 살아왔네. 공산당을 싹 쓸어 없애지 않고서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야. 그 말에 정불범은 저도 모르게 펄쭉 웃으며 말하였다. 위원장님의 큰 뜻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힘들 뿐이죠.
1: 아니, 자네는 자신감이 그렇게 없나?
0: 장계석이 그를 훑어보았다. 정불범은 말이 없었다.
1: 명심하게, 나는 내일 당장 산을 내려갈 테니까.
0: 네? 산을 내려가시다니요?
1: 내가 직접 서북으로 가야겠어.
0: 장계석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1: 서북에 30만 대군이 있잖아. 하지만 공산당은 만 명도 안 되지. 지금 손을 안 쓴다면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나.
0: 하지만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고 원망이 차고 넘치는데요.
1: 원망이 넘치다니.
0: 큰 적을 앞에 두고 위원장님께서 내선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말입니다. 장계석이 눈을 부라리었다.
1: 누가 큰 적이란 말인가?
0: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 모두 뭘 모르는 얼뜨기들이야.
0: 장계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1: 똑똑히 말하지만은 공산당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란 말이지.
0: 정불범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장계석은 이튿날 오전 부인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그는 도무지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계석은 산을 내려가면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1: 여섯 대나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장편 소설 대장정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무지개 동산과 허수아비의 령몰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동상이 있다.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관광지의 정원,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동산, 나무가 우거진 숲속 동산 등 각자의 모습과 의미를 품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소중한 동산은 화려한 꾸밈이 없고 평범한 일상 연기가 가득한 무지개 동산이다. 이곳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내 삶의 희망과 위로를 담은 마음의 터전이기도 하다. 비가 지나고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힘들고 어두운 날을 지나면 언제나 따뜻한 빛이 찾아온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무지개 동산은 어릴 적 할머니 댁 마당에서 시작됐다. 시골 마을의 작은 마당은 화려한 조경이 전혀 없었다. 흙바닥이 대부분이고 할머니가 심은 채소들과 작은 꽃들이 어지럽게 피어있는 평범한 공간이었다. 여름이면 소나기가 자주 내렸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나는 마당 한쪽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보곤 했다. 잠시 후 비가 그치고 흐렸던 하늘이 맑아지면 언제나 마당 너머 산릉선 사이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일곱 가지 색깔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무지개는 회색빛이었던 마당을 순식간에 화사하게 물들였다. 그때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마당에 무지개가 자주 뜨니까 우리 마당은 무지개 동산이에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래, 우리 손녀가 보는 세상은 언제나 무지개처럼 이쁘니까 이것이 바로 무지개 동산이지.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듯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단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단순히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가 예뻐서 우리 마당을 무지개 동산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할머니의 말이 가진 깊은 위로와 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무지개 동산은 사계절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를 맞아준다. 봄이 되면 마당의 흙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추위를 이겨낸 풀잎들이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작은 민들레와 제비꽃이 바닥에 흩어져 핀다. 비가 내린 뒤에 봄의 무지개는 특히나 맑고 선명하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변화. 비와 무지개가 함께 어우러지며 새 시작의 희망을 선사한다. 나는 봄의 무지개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삶의 진리를 배웠다. 아무리 오랜 추위와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 생명이 피어나고 빛이 찾아오는 것이다. 여름의 무지개 동산은 생기로 가득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소나기가 내리면 더위가 싹 가셔지고 공기는 맑고 상쾌해진다. 비가 그친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는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더욱 선명한 색을 자랑한다. 마당의 채소들은 비를 먹고 더욱 푸르게 자라고 매미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져 여름의 정취를 더한다. 어릴 적에는 여름 무지개를 보며 친구들과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무지개 끝에 보물이 있다는 동화 이야기를 떠올리며 무지개를 쫓아 마당을 달렸다. 그 순간의 순수한 행복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중한 추억이다. 여름의 무지개 동산은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주며 현재 순간을 즐기는 행복을 가르쳐준다. 가을의 무지개 동산은 차분하고 고즈넉한 매력을 품고 있다. 가을비는 여름의 소나기처럼 급하지 않고
부드럽게

무지개 내린다. 갈비가 그치고 난 뒤 무지개는 색이 부드럽고 은은하여 깊은 여운을 남긴다. 마당의 나무들은 점차 단풍이 들고 노란색과 붉은색 잎들이 흙바닥에 떨어져서 부드러운 카펫을 만든다. 수확의 계절답게 할머니가 심은 호박과 고추가 알차게 열려 마당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인다. 가을의 무지개 동산은 풍요로움과 여유를 선사한다. 삶이 바쁘고 급하게 흘러가지만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면 소중한 결실과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겨울의 무지개 동산은 조용하고 고요하다. 좋은 겨울엔 비보다 눈이 자주 내려 마당이 하얗게 덮여 쌓인다. 겨울에는 무지개를 보기 쉽지 않지만 가끔 차가운 비가 내리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 희미한 무지개가 떠오른다. 하얀 눈바도에 펼쳐진 무지개는 더욱 희귀하고 아름답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겨울의 무지개 동산은 인내와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힘들고 고독한 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제나 빛과 희망이 찾아온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바쁜 일상, 치열한 경쟁,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아졌다. 도시의 높은 빌딩 숲속에서는 넓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고 비가 내려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날이 드물다. 마음이 답답하고 지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어릴 적의 무지개 동산을 떠올린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 또 비 온 뒤에 떠오르는 선명한 무지개가 마음속에 펼쳐지며 지친 마음을 위로해준다. 이제 나는 무지개 동산을 단순한 고향마당이 아닌 마음의 정원으로 간직하고 있다.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 상처받고 외로울 때마다 마음속 무지개 동산이 들어간다. 힘든 상황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세상이 어둡고 흐릿하게 보이지만 비는 언젠가 그치고 반드시 무지개가 찾아온다.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도 잠시의 비일 뿐.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한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다. 빨강, 조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각 색깔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우러져야 완벽한 무지개가 된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 슬프고 힘든 순간, 평온하고 여유로운 순간, 긴장하고 바쁜 순간 등 다양한 경험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전한 인생을 만든다. 행복한 순간만 가득한 삶은 단조롭고 깊이가 없고 힘든 경험이 있기에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요즘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무지개를 찾으려 노력한다. 힘든 일이 있은 뒤 찾아오는 작은 행복, 지인의 따뜻한 위로,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바로 내 삶의 작은 무지개이다. 큰 무지개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이 숨어있는 작은 빛과 행복들이 모여서 내 삶의 무지개 동산을 만들고 있다. 무지개 동산은 나에게 영원한 희망의 터전이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어도 내 마음속 무지개 동산은 언제나 따뜻하고 빛나고 있다. 비가 반드시 그치고 무지개가 뜨듯이 어떤 어려움도 끝이 있고 언제나 희망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
평범한 시골 마당에서 시작된 작은 동산이 지금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감싸주는 거대한 위로와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마음속 무지개 동산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힘든 날엔 무지개를 떠올리며 인내하고 행복한 날에는 그 빛을 소중히 여기며

수필 허수아비의 령혼 들판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묵묵한 삶의 깊이를 느낀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집더미 인형은 눈도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며 늘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바람과 비, 햇살을 온몸으로 맞는다. 보는 사람에 따라 허수아비는 무생물에 불과하고 텅 빈 꼽대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들판의 허수아비를 지켜보며 그 조용한 몸속에 따뜻하고 단단한 허수아비의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됐다. 세상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의 태도이자 말없이 세상을 품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어릴 적 시골 고향 마을에는 넓은 벼밭이 펼쳐져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면 벼 이삭이 통통하게 여물기 시작하고 잠새들이 떼를 지어 들판에 내려앉아 곡식을 쪼아먹곤 했다.

때마다 농부 아저씨들은 들판 곳곳에 허수아비를 세웠다. 지푸로 몸을 만들고 낡은 옷을 입히고 헝클어진 볕머리를 얹은 허수아비는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린 날인 밭길을 지나며 허수아비를 볼 때마다 이상한 호기심을 느꼈다. 밤이 되면 혼자서 무섭지 않을까, 바람이 불면 외롭지 않을까, 비가 내리면 추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가을밤 들판이 홀로 남은 허수아비를 보러 간 적이 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판을 비추고 가을바람이 진몸을 스치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주변엔 개구리 울음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고 허수아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듯 고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조용한 모습에서 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다. 허수아비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 듯 오직 들판의 곡식과 푸른 자연을 지키는 일에만 온몸을 쏟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용환이 없다고 단정한다. 눈에 보이는 행동과 표정이 없으면 살아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묵묵한 헌신, 변하지 않는 의지,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이 바로 영혼의 진짜 모습이다. 허수아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킨다. 참새를 쫓고 들판의 평화를 지키며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곡식을 지켜내는 그 모습 속에 진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 허수아비의 영혼은 변함없는 지킴의 마음이다.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허수아비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들판을 지키고 여름엔 뜨거운 햇볕과 폭우를 맞으며 푸른 결을 지키고 가을엔 여문 곡식을 지키며 풍요의 계절을 지켜주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과 눈을 맞으며 텅 빈 들판을 홀로 지킨다. 계절마다 들판의 모습은 바뀌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허수아비의 자세와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들판을 뜨겁게 달군다. 땅은 뜨겁게 데워지고 풀잎들은 지쳐 축 늘어지지만 허수아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는다. 낡은 옷은 땀과 먼지로 얼룩지고 지 몸은 햇볕에 바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굵은 빗방울이 온몸을 두드린다. 짙은 피를 먹고 무거워지고 옷은 흠뻑 젖지만 허수아비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바람이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이 세상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다. 늘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남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 작은 책임에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판의 허수아비와 닮아있다. 그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큰 칭찬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허수아비의 영혼인 바로 이런 평범하고도 위대한 삶의 사세를 담고 있다.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한다. 칭찬과 인정,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때로는 욕심에 휩쓸려 마음이 흔들리곤 한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자신이 팔인 것 없이 오직 주기만 하는 삶을 산다. 들판을 지키는 일 외에는 아무런 바람도 아무런 욕심도 품지 않는다. 자신이 낡고 초라해져도 시간이 지나서 모습이 낡고 허물어져도 오직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가을이 깊어 들판의 곡식이 모두 수확되면 허수아비는 쓸쓸한 모습으로 홀로 남는다. 푸른 변은 사라지고 들판은 텅 비며
찾아오는 새들도 줄어든다. 농부들은 바쁜 수확일을 마치고 들판을 떠나고 허수아비는 홀로 가을바람을 맞는다. 그때 허수아비는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지만 나는 그 모습에서 진한 여유와 성숙을 느낀다. 모든 결실을 남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이 바로 허수아비의 영혼이다. 시간이 지나 겨울이 오면 허수아비는 더욱 초라해진다. 눈이 내려 온몸이 하얗게 덮이고 바람에 집가루가 흩어지며 점차 본래 모습을 잃어간다. 옷은 헤어지고 모습은 낡고 허물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판 한가운데 서 있다. 봄이 다시 찾아와 새 생명이 피어나면 사람들은 새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고 낡은 허수아비는 들판에서 사라진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허수아비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들판을 지켰다. 우리의 삶도 허수아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맡고 살아간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해야 하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을 홀로 견뎌야 할 때도 있다.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마음을 꺾을 필요가 없다. 허수아비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진심 어린 헌신과 변함없는 의지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나는 가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향 들판의 허수아비를 떠올린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며 성과와 결과만을 추구할 때 허수아비의 조용한 모습은 나에게 큰 위로를 준다. 느리지만 꾸준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허수아비의 영혼은 조용한 강남이다. 소리치지 않아도 존재의 가치가 분명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의 깊이가 깊으며 흔들리지 않은 의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힘이다. 세상은 늘 화려하고 큰 것만을 찬양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들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키고 작은 책임에도 진심을 다하며 남을 위해 조용히 힘을 보탤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허수아비가 가진 소중한 영혼이다. 이제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지만 마음속엔 언제나 들판이 허수아비가 서 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때마다 허수아비의 묵묵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나 또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고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허수아비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 욕심과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의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한 내면의 힘, 빠른 성장보다 꾸준한 지킴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허수아비는 조용히 알려준다. 들판의 허수아비는 말은 없지만 가장 큰 삶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세상의 모든 조용한 현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영혼의 빛이 세상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앞으로도 허수아비의 영혼을 간직하며 묵묵하고 성실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것이다.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빛내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전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을 따뜻하게 채워드릴 가요. 오정목 작사, 남유령 작곡의 사랑은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송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길이 하나씩 있습니다. 동구박 그 언덕길에는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을까요? 박기철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동구박 언덕길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강변, 그 물결에는 우리의 추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향의 강변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치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을 흥겹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상군 작사, 리태어 작곡의 림송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1세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모림이었습니다.

0: 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속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제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이 처방을 들어보겠다며 여러분들이 탐복하지 않을 정도로서 우수한 처방을 얻어냈다는 걸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몽속통, 몽약을 얻어 있는데 신경이거나 노경이거나 그러니까 심장에 뇌에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빨리 풀어줘서 빨리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몽속통 이 제품과 더불어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한가게 198원인데요. 한가가 안에는 모두 완약에 속합니다. 우왕산 정황 같은 그만한 그런데 6알이 들어있는데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힘이 얼마나 세고 약 효과가 얼마나 우수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데 공복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시도해보시면 여러분들을 말릴 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또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한각의 가격은 뭐 기본으로서 100원도 되지 않은 한 9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몽속통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노화로 인해 가지고 죽상경화와 더불어서 동맥경화와 더불어서 지금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어지고 마지막에는 양로원에 가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못하고 뭐 힘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몽속통 이 제품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본입니다. 4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모두 15세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각이 되어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10각을 무료로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이때 한각의 가격은 25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보통 눈병치료약품에 속하는데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나는 눈이 젊어 20대와 똑같다 할 사람은 거의 뭐 100명이게 되면 한 사람이 있기 바쁠 겁니다. 기본 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눈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시력이 떨어지던 데로부터 시작해서 결코 마지막에 가서는 실명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며 실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안과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걸 속으로부터 겉으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에 속합니다. 한각에 598원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00원을 빼주게 되면 지금 한각의 평균 가격은 26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제 장수로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어떠세요?
2: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이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예.
2: 속 가슴을 후두두거리고, 예. 그래서 잘 때면 그래서 언제나 꿈끼고, 식은땀 흘리고, 예. 그리고 추위를 세게 탔습니다.
1: 기혈 원기 부족입니다. 예.
2: 예, 발이 암 실해가지고, 예. 그냥 이 이불 밑에서도 양말을 신고.
1: 아, 기혈 부족, 원기 부족. 이게 구범 폐위엔 해주는 역,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예.
2: 그래서 이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다 한다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특히 환계절에 예, 들어서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감기에 걸려 감기약 먹는다. 감기약이라는 게 예. 신경 억제제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게 아닌데 방법 없어 하는 수단이죠. 이 제품 예, 자체를. 들면 됩니다.
2: 예, 지 그렇게 해서 뭐 이틀에 한 번씩 감기하고 먹는 먹었다만.
1: 아, 그렇죠.
2: 근데 예. 그때는 예, 이러 그게
1: 그때는 이렇죠.
2: 억지를,
1: 예, 하루 지나면 또 걸리죠.
2: 여러분 같더라도 또 이틀 살 지나면 또 그렇고 예, 감기 증상처럼 그 향이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2: 예, 크게 뭐 기침도 없고 열도 아예 나고 그래서 이 내 감각이 그래서 감기 딱 그래서 그런 증상이
1: 감기 증상이죠. 딱.
2: 예, 그래서 면역이 자꾸 약하다 해서 면역에 대한 건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1: 예.
2: 예, 경기 그 면역에 대한 건 먹어도 그때 보이지 또 무슨 얼마 안 되면 또 거기 구도렴이 돼서 또 감기 증상 나타나고.
1: 처방으로 해결해야 되지 안 됩니다. 처방 가운데서는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가 꾸범 배회해 해주는 역할은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줘야 되지 그러지 않고 한 모퉁이 두 모퉁이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예.
2: 그래 예, 제일 힘든 거는 예, 제가 잠을 못 자는 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가슴이 더부르고 밤에 밥맛이 없고 예, 잠을 여러 해를 자지 못하고
1: 그게 있겠다. 큰 문제입니다.
2: 예, 영 힘듭니다.
1: 예. 여기 원지가 예, 들어갔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는 처방 가운데 원지가 들어가야 되지 단순하게 원지 싸다 먹으면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처방 가운데서 병영 상태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수면이 해결받는 이런 그 처방을 써야 되는데 여기 원지란 성분이 이 처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면제는 일단 딱 끊을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 이거 먹으면서 지금 이 제 잠을 잘 잔다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2: 발이라면 이 이게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아, 혈액순환이 끝까지 잘 되는.
2: 예, 다른 때 같으면 이 또 막 감기 걸려서 뭐 땡디하고 또 난리하겠는데 올가스레도 이게 감기 이렇게 아이 걸렸다 말입니다.
1: 그럼요.
2: 예, 자관 밥 마시고, 예, 잠을 잘 자고, 발이 뜨뜻하니까 영 좋습니다, 이 몸이.
1: 그래야 되죠.
2: 그리고 예, 예, 예. 소변도 작고, 밤에 뭐, 예, 자꾸 소변 볼라 들락날락 했는데, 극상해도 한 두 번, 그거 밤에 나간단 말입니다. 소변 본단 말입니다.
1: 건팥이 든든해지는 게 이 제품 자체가 제 근본은 건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게 이럽니다.
2: 그래, 하루에 또 한 번 먹지요.
1: 아, 그렇죠. 이렇게 예, 우수한 제품이 드뭅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 예, 활동도 좋지 해가지고 이야기 조금 있긴 했는데 어쨌든 어차피 이거 계속 먹을 바 하고는 좀 더 배달받아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예, 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 우대할도에서 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은 40각을 싸면 한 각을 열쇠를 복용하니까 예. 그래 40각 싸면 30각을 주고 1,000원 빼줍니다.
2: 1,000원은.
1: 예. 5017766에 예. 전화 나가세요.
2: 예, 수고하세요.
1: 아,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근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원기 부족으로서 근본이 많이 허약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꾸범 배회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 장수로방에 속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남편이 목석탕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 심장이 수다를 몇 년 전에 넣었는데 또다시 가슴이 겨우 숨이 차는데 이 악선에 의해 가슴이 겨우지 않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떠나서 산이 왔어요. 걸는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며 발은 먹을 땅에서 용살 걸어 댕기고 있고 예. 이 밥술 든다는 게 다 자꾸 딸다 떨궜습니다. 발을 부들부들 떨고
1: 예.
3: 용기 증상이 이렇어요. 밥술도 잘 뜨고 발을 아예 뜹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게 선생님 증상이 되고 예. 하품 자꾸 하던 게 또 하품 많이 합니다.
1: 심장 공능이 좋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충분하게 혈액 가운데 산소가 보충될 수 있는 이런 폐 경락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심장 경락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여기 인공 사양이라든지 사양이 들어가게 되면 풍을 막아줍니다. 치명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그리고 인공 우황이라든지 물소뿐인 농축분 다른 데 다 없는 이런 특수한 약재가 29가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심근 노공 여기에 해결하지

0: 주는 데는 이런 제품 같은 게 많지 않을 겁니다.
1: 예, 겨우에 이 살들의 병원에 감사한 게 이 그 뭡니까 동맥경화 혈진 없던 것 대해서 영 많이 도와줘서.
0: 아, 좀 자기가 1년, 2년 견제할 수 있으면 OTC 공약에 속하게 되겠긴데 실험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그런 게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예, 이게 선생님 배달 받아도 쓰겠습니다.
0: 아, 잘 쓰게 하시는 게 기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 있는 게 양로원에 있단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0: 아, 양로원에 있으면 대단히 중시해야 됩니다. 예, 예. 예.
3: 이 몽석통을 이렇게 복용했단 말입니다.
0: 아, 중풍 후유증인데 몽석통 복용하셨다.
3: 네. 예. 그리고 그런 뭔가 이거 복용했는데, 이거 복용한 다음에 이 심장이 용 좋아졌답니다.
0: 네.
3: 예. 예, 그리고 이 머리도 예, 그런 아주 이렇게 좋아지고.
0: 예.
3: 예. 막 아프고 그랬던 게 막 어림칠이 나서 자꾸만 이렇게 어떤 때는 때로 쓰러졌단 말입니다.
0: 아, 예, 두 번, 세 번 쓰러질라 붙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한 번 쓰러져서 두 번째, 세 번째 없게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3: 예. 예. 그리고 이 몽서통 이렇게 사서 복용한 다면 그렇게 어지름증이 나는 게 많이 낫답니다.
0: 그렇죠.
3: 예, 그 밤에 잠이 안 오던 게 잠이 잘 오고.
0: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이 뭔가 심장도 도와주고 예, 에, 특히 제일 좋은 거는 이 뭔가 잠이 안 오던 게 잠이 잘 오고 예?
0: 예.
3: 머리가 이렇게 막 그런 어지럽고 그렇던 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0: 예, 그렇죠. 잠을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충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모든 그 경락이 잘 소통되고 모든 세포 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공 사양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험 넣고 쓰면 됩니다.
3: 아, 그래 어찌도 좋은지 이번에 또 배달 받겠답니다. 많이 사겠답니다.
0: 아, 그 네. 이제 들어보니까 하나는 양로원에 계시고 다른 하나는 네, 이미 중풍 한 번까지 왔다 갔기 때문에 이게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성분으로는 29가지가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양로원에 들어가서 자아관리만 하게 되면 네. 거기서 모든 거 뭐 갖춰주고 자게 해주고 하는데 내 몸이 받아만 주면 되는 건데 몸이 받아주는 방법 가운데서는 몽석통, 심장 내혈관을 관리하는 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길게 복용하라 하세요. 예.
3: 예.
0: 아, 건강기원입니다.
3: 고맙습니다.
0: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심장이 나빠서 몽석통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심장이 나빠서 그 병원에서 몇 년 전에 주사를 두개 넣었댔습니다.
0: 아, 예.
4: 두개 넣었는데도 몇 년 지나니까 또다시 가슴이 피고.
0: 그렇죠. 예, 예.
4: 아, 그래서 지금 몽석통을 쓰니까 예. 아, 그런 조사에 없어졌습니다.
0: 예.
4: 이 쓰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방아를 들여다봐 핫바닥을 그냥 바빠진다. 다리 어찌매기 없는 데도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 이거 몽석통 쓰니까 아령 다리 매기고 하는 게 아닙니다.
0: 예.
4: 우리 집에 지청에 올라왔더니 이전에는 한 손에 벌써 셋다 올라왔는데 이 몽석통 쓴 다음에 지금은 단숨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예.
4: 몽석통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또 싸서 쓰라고 한다.
0: 아, 이 몽석통은 장의설법에서 백맥병이라는 것은 주약의 혈관 관리, 심장, 뇌혈관 관리에서는 특수한 대뇌 그 노건 같은 거 풀어주는 데는 결국 당뇨병 같은 거 해결해주고 파킨슨 질병 같은 거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

0: 장수로 호박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 처방 자체가 장수의 비밀을 여기에다 담아놨습니다. 장수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28가지 진기중약제로 조합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기본 장수를 보충하자며 콤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장을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약재가 28가지가 들어갔는데 특히 콤팥을 가강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약재를 놓고 말하게 되면 부선총 양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구변이라는, 구라는 것은 개구자입니다. 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해도 해구변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물개 그 변이라 하는 건데 어떻게 말하면 콤파츠라고 이렇게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구변을 중심으로 해서 바지텐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록각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선총 양해주는 데서는 아주 그 보통 효과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콤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아무리 우쭐한다 할지라도 심장은 콤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인체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은 몽땅 1분의 2근덩이 혈액이 심장의 혈액이 콤팥에 들어가서 뇌가 됩니다. 그래서 뇌가 되는 과정은 좋은 피와 거기에 독성물질과 노폐물을 분리해서는 콤팥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분리해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거기에 노폐물하고 독성물질과 그것이 분리돼서 뇌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서 체에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 지금 부선총 양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여성들은 콤팥이 함으로 인해서 요실금, 단백뇨, 혈뇨 그리고 쪽하면 뭐 콤팥이 염증이 생겨갖고 힘든 분들 그거 남성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유정이 생기거나 양기가 생기거나 그리고 콤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골격통이 생기고 소변 차수가 작고 귀가 슬들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면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눈이.
2: 면서방은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눈에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백내장이 와서 당뇨 있으면 백내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2: 아, 당뇨병은 쉽게 다른 사람 비해서 쉽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3: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거 아야고 이 면서방 지금 썼는데 야영 효과 좋습니다.
2: 아, 수술 안 하고도 백내장인데 효과 좋다 그렇죠?
3: 네, 예, 예. 예. 부어든게도 좀 맑아지는 것 같은데
2: 많이 벗겨진다 그렇죠?
3: 네, 예, 예. 그다음에 쏙쏙 찍어버리면 어떤 데는 이 안압이 올라가는데 눈이 기차게 아파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2: 아, 아, 아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녹내장 증상입니다.
3: 눈물도 자꾸 나고 눈 꼭도 나고 그도 그 눈이 염치 집에 맨날 술건 들고 있어야 돼.
2: 눈에 염증 있습니다. 염증 해결하지 않으면 역시 시력이 떨어지다 큰일 납니다.

0: 실명합니다.
1: 예. 영깨 산다. 영 망가지니까.
0: 그렇죠.
1: 정신한다. 예. 눈이 망가지니까 정신한다. 예.
0: 바로 그렇죠.
1: 예. 그래 선생님 내 이거 오늘이 15가구 배달받아 그냥 쓰자 그랬다.
0: 어, 명서방은 15가구에 15각 1000원 뺏습니다. 이번 우대할 때 다시는 두 번 있기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건데 1000원 뺏어놓은 우대할 땅 것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에 대해서는 기본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병이라는 것은 보통 갱년기 전후로 인해 가지고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많은 분들이 범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잔토이란 매미 껍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찔레라든지 그리고 여기 천하분이라든지 국화라든지 황내, 황금 이런 시호해주는 성분과 더불어서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눈은 피를 얻어야만이 눈을 볼 수 있다. 무 더세 얼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귀란 성분 자체가 눈의 정상적인 혈액 공급을 눈의 모세 혈관까지 혈액이 수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이러면서 종합적으로서 여러 가지 백내장 보약해 보입니다. 녹내장 안압이 높아지면서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아플 수 있는가 하면 쉽게 실명으로 가는 안과 질병 몇 가지 가운데서 녹내장이 주요한 안과 질병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황반변성, 심황막 색소변성, 당망증 이 네 가지는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제때 관리하지 않는다면 시력이 떨어지는데 나이 들으니까 자연적으로 시력이 떨어질 거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떨어지다 실명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백내장이 보약해 보이던 게 부서지더라. 안압이 높아서 안통이 느껴지고 머리까지 아파지던 게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다. 결국 물체가 두 개로 배우거나 혹은 또 비뚤게 보이거나 이거는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황반변성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특히 심황막 색소변성 같은 것은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이건 뭐 시작이 벌써 실명을 기초로 한 이런 그 안과 질병에 속하는데 이거는 서의적으로는 방법이 지혜로움다 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중의적으로서 시신경이 위축하는 걸 그가 막아주는 이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실명을 피하고 광명을 찾게 되는 우수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

1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주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이야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상해 경안사 시장에서 시작된다. 한 남성이 시장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도도다. 도도는 이곳에서 해산물 장사를 하고 있었고 장사 규모도 제법 괜찮은 편이었다. 도도는 주인공 호생의 전 여자친구인 매서의 유시다. 호생은 도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넨다.
1: 이야, 대게를 팔기 시작했구나.

0: 도도는 아주 열정적으로 허생을 반기며 상의 사투리로 오랜만이야 하고 외친다. 그리고는 차나 한 잔 마시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지만 허생은 할 일이 바쁘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도도는 끈질기게 권한다. 들어와 풍경이나 보고 가. 시장 한복판에 있는 해산물 매대에 대체 무슨 풍경이 있을까 싶지만 도도의 지나친 열정에 허생은 거절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매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도도의 아내인 박매가 다가온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허생 씨 앉으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곱게 걸어 나간다. 도도는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낸다. 나 이혼하고 싶어. 너가 좀 방법 생각해줘. 호생은 웃으며 남자라면 아내를 양해하고 챙겨줘야지 라고 답한다. 그러자 도도는 하하 나도 너처럼 하고 싶다. 그럼 백평은 해외로 나간 지 몇 년째인데 너는 왜 이혼하네? 라고 반문한다. 도도가 말한 백평은 바로 허생의 아내다. 그녀는 이미 해외로 나간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허생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대답을 피하고 다시 시계를 보며 자리를 떠나려 한다. 하지만 도도는 자기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1: 봐, 내 이곳 정말 풍경 좋지? 바깥은 환하고 천막안은 어둡고 눈 의자도 낮아서 편안해. 이게 바로 일에 지치지 않는 비결이야. 나는 의지할 곳이 있으니 아무 걱정 없어.
0: 그리고는 허생에게 몇 시에 장사를 시작하는지 묻는 질문에
1: 5시쯤이야. 주변 아주머니들과 잡담하고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거지. 라고 답한다.
0: 이어 도도는 작은 수첩을 펼쳐 허생에게 보여준다. 수첩 안에는 여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있다. 도도는 바지를 툭툭 털며
1: 봐, 향왕 친구가 준 옷이야. 장사할 때는 겉모습이 중요하잖아. 자주 대게를 집까지 배달해야 하니까. 방까지 배달해서 차 한 잔 마시고 인생 이야기 나누고
0: 라고 웃으며 말한다. 호생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무시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30살 후반의 여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온다. 도도는 낮은 목소리로
1: 어, 왔어 왔어
0: 라고 속삭이며 인사한다. 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운 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도도는 그녀에게
1: 이번 대게는 정말 최상의 품질이야. 어제 너에게 말했지. 여자는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에 넣는 음식이 가장 실속 있다고.
0: 라고 말한다. 그녀는 살짝 웃기만 할 뿐 말을 내뱉지 않는다. 도도는 계속해서
1: 너한테는 언제나 싸게 판매할게
0: 라고 말한다. 그녀가 매대 앞으로 다가왔다. 이때 호생은 마치 극장의 특별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앞은 환하게 밝고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빛나고 그녀의 선명한 눈은 대게 통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대게를 보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도도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호생에게 몇 번이나 왔어. 분명히 다시 올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리고는 너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만남은 인내심이 필요해. 사실 아주 간단해. 안 되면 그냥 대게를 집까지 배달해 주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한다. 호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시 시기를 보며 정말 가야 한다고 말하고 매대를 빠져나온다. 도도는 그가 정말 가려는 것을 보고 따라 나와 대게를 담아 건네며 작은 선물이야 라고 말한다. 호생은 사양하지만 도도는 내 친구가 남편과 이혼 소동 중이야. 너가 변호사니까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한다. 호생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을 꺼내 도도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도도는 명함을 바꿔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호생은 짜증이 나 몸을 피하고 됐어 가야 해 라고 반복하며 받은 물건을 도도의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짧은 만남이 끝난 뒤 사흘의 시간이 흘렀다.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상해 횡봉철교 부근에 작은 여관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기차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이익이 정말 좋다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호생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도도가 대게 장사에서도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만약 여관까지 함께 운영한다면 훨씬 더 많은 말썽과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호생의 마음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다. 1980년대 상해의 젊은 남녀는 만날 때 주로 작은 개인 카페를 이용했다. 어느 밤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매서는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허생 씨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니 라고 말했다. 호생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 이름은 백병이야 라고 말했다. 매서는 한 달에 몇 번 만나? 라고 묻고 호생은 한 번이라고 짧게 답했다. 매서는 그래도 되겠어? 라고 놀라며 물었고 호생은 소개팅으로 만난 거야. 외모는 평범하지만 장점은 집이 있다는 거야 라고 설명했다. 매서는 웃으며 호생씨 너무 정직하다니까 모든 걸 다 말해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도 결혼을 원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집이 있는 남자인데 자신은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매서의 몸은 조금씩 호생이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주로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데이트를 했다.

0: 대극장이나 영화관에는 커플 전용 카페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매서의 어깨를 툭 쳤다. 매서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고 허생은 재빨리 손을 놓고 똑바로 앉았다. 검은 탑처럼 덩치가 큰 여자가 서 있었고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그녀의 눈동자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매서는 외쳐! 할 일이 있으면 말해! 라고 짜증내며 말했다. 그 여자는 매서야, 우린 자매끼리 친한 사이잖아. 나 못 알아보겠어? 라고 말한다. 매서는 당황하며 지금 할 일이 있어! 라고 둘러댔다. 그 여자는 앞자리를 가리키며 네 사람 꼭 같이 저녁 먹고 주변을 구경하자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 여자가 사라진 뒤 매서는 호생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며 빨리 가, 어서 나가자 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카페를 빠져나왔다. 매서는 짜증을 내며 저 여자는 농사 시절 집주인 딸인데 몇 번 만난 것뿐인데 왜 또 나타나는 거야? 정말 이상해! 라고 불평했다. 허생은 웃으며 넘어가고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뒤 매서는 야간 학교를 3개월 다니다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학교 정문에서 허생이 수업을 끝내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함께 간식을 먹고 거리를 거닐었고 허생은 언제나 매서를 골목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느 날 매서가 호출 전화를 걸어왔다. 허생씨, 엄마가 소주로 플라스틱 원료 사업 이야기를 하러 갔어. 밤에 안 올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줘. 그날 밤, 허생은 매서가 사는 신식 골목으로 향했다. 3층으로 올라가면 각 층에 세 집이 있고 각 집마다 문틈에 커튼이 달려 있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 허생은 자주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던 중 매서는 허생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외국 무역 회사에 다니면서 수입은 괜찮지만 지금은 개인 회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 나도 개인 사장과 함께 일하고 싶어. 허생은 생각을 잠시 하고
1: 내 친한 친구가 아프리카에 자파를 수출하는 사업을 해.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
0: 라고 말했다. 매서는 이름이 뭐야?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허생은
1: 아보라고 해
0: 라고 답했다. 매서는 깜짝 놀라 허생의 팔을 툭 치며 아주 유명한 분이야. 자주 우리 회사에 오시고 동료와 업무를 보거든 라고 말한다. 이어 허생이 말했다.
1: 아보는 나의 수십 년 친구로 정식 장사만 하고 성격도 매우 시원하고 솔직해. 내가 소개시켜줄게.
0: 시간은 흘러 그날이 찾아왔다. 호생과 매서는 상해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서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0분.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소양은 허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의가정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향의 시냇물가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김학성 작사, 리경득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어머니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제가 요즘에 시간을 타서 길태중이 문진부에 가서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몇 번 방문했어요.
0: 네.
1: 그중에서 한 환자는 50세 좌우의 여성이었는데 장기간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늘상 정서가 우울하고 비관하고 가슴이 번거롭고 말이죠. 의심이 많고 가슴이나 옆구리가 말이죠. 짱머나하고 그리고 온몸이 나른하면서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고 이러한 말이죠. 일련의 증상으로 중이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말이죠. 소문을 듣고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와서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대략 한 달간 말이죠. 치료를 거쳐서 지금은 기본상 완쾌 상태였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75세 되는 할머니인데 만성신염에다 고혈압으로 고생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말이죠. 도문시 중연하고 연길시 중연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는 영광스럽게도 연변의 맹위 칭호를 말이죠. 수여받았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이죠. 치료 범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관심병, 심교통, 각종 원인으로 나타나는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신경성, 이명증, 우울증, 조리증, 그리고 만성신염, 그리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가는 병증, 만성신공능 쇄갈증, 당뇨병, 신병, 방광염, 뇌도염, 뇌실금증,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담낭염, 만성으로 나타나는 결장염, 변비, 설사, 이러한 말조에 중이내과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다발성 질병 인환자병도 치료하는데 이 치료 과정을 본다 할 때 박윤덕 주임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이죠. 차용합니다. 하나는 중이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변증 넘치 않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진찰한 다음에 처방을 내드리는데 중약 처방에 그 처방이가 또 효과가 좋아서 많은 환자들이 먼저에 인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또 환자의 실제적인 병증에 근거해서 친구라든가 중약이라든가 댄디의 점적주사 이런 여러 가지 말죠 방안을 차용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완고성 실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첨약을 지어드림과 동시에 말이죠. 중요하게 얼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귀침 하는데 이거는 일반 말이죠. 의사선생님들 장악하기 바쁜 이런 기술입니다. 이 결합하는데 말이죠.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심내혈관교통질병치료에서 본다 할 때 중약에다 환자들이 병증에 근거해서 댄디에 점적주사 그 다음에 말이죠. 친구

0: 어려움. 특히 우리 인대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든가 통증이 나타난다든가 에 그리고 말이죠 팔다리를 쓰기 좀 말이죠 불편하거나 에 어떤 분은 아예 반신불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말이죠 종약 점적주사 친구 이 종합치료를 해서 환자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박주임이가 이 우울증이라든가 조리증을 말이죠 잘 치료한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예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0: 예 예 응당합니다. 예.
2: 예. 예 요즘에 들어서 저는 이렇게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예 손발도 저리고 땀도 잘 나오고 예.
0: 예
2: 혈압도 올라가서 온종일 아이 돼서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습니다. 배우니까 그 중약도 줘주고 댄디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 머리 아픈 게랑 잠이 잘 나오고 손발이 저리고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0: 예예. 예. 예.
2: 그래서 예, 오늘 한번 가서 또 약을 찍고 예 보이려고 예약해 주세요. 오늘 가겠습니다. 예.
0: 월요일로 합시다. 예. 이분이 집에 아.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갔어요.
2: 아, 예. 아 그랬어요?
0: 월요일로 예. 합시다. 예.
2: 예, 월요일 날 아침에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에 우리 사회상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예. 우울증으로 고생하거나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항상 머리 뻥하고 예. 어째 그런지 요 수근질 너무 아프고 예. 정신 아니나요.
0: 예.
3: 박인들 수인대가 청약한 또 죽겠다 먹은 게 이 수근질 꽤 많이 났고 깨고 이 귀에다 침 오니까 무슨 특수려고 반지는 몰라도 그거 관계돼 그런지 이 머리 어쨌든 수근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박주민에 가서 배우려고 전화했습니다.
0: 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저는 예, 아, 이 소변이 너무 자꾸 이 저녁에 보통 막 일곱축 시 이래 저 소변 몰라 다니다니까
0: 예 잠도 설치죠 예
4: 못하고 그리고 뭐 골도 흐리뭉텅하고 이래서
0: 예
4: 그 길태중이병원에 박용덕 주임이 자란 데서 거기 가서 두축을 약을 썼지만 중약을
0: 예
4: 이 저 소변 차수가 네 축 네 다섯 축씩 이래 쫄아듭니다 그래 쫄아듭니다
0: 그렇죠 예
4: 다리 내 옆 뜬 것도 다리에 이렇게 후들후들 하던 것도 좀 다리에 힘도 오르고
0: 예.
4: 그리고 좀 잠을 좀 자니까 그래서 뭔가 이 머리 흐리멍텅한 것도 많이 나서지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4: 예. 그래서 내서 뭔가 약을 좀 더 쓰자고 오늘 박용덕 주임한테 예, 약을 좀 더 가지러 가자고 그럽니다.
0: 예, 소변이 잦은 거네 보통 우리 중약에서 보게 되면 예, 선이라는데 선천지번이 이것이 오. 약해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윤덕 주임이 경험이 이 방면에 상당히 높아요. 예.
4: 네,
0: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그 길태중의 그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정황에서 잡습니까?
5: 원래부터 예, 어제는 고혈압으로 RNG도 오라고 거기다가 덤스 관심병도 있고 혈지도 높아서 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 어지럽고 예, 기억력도 못하고
0: 그다음에 그렇죠.
5: 오른쪽에 예, 손발이 예, 어째 자꾸 저리단 말입니다.
0: 기혈이 잘 통하지 예, 못하는구나. 예, 예, 예.
5: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전부터 예, 거기 좀 중시하느라

0: 왜 그 풍이 올까봐 이 범 가슬로 그냥 하고 썼습니다.
1: 예.
0: 그래 올해도 얘 이 가슬이 돼 그런지 별로 여세도 별로 얘 머리 좀 어지럽고 아프고 좀 혈압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손발이 저린 게 얘 특히 이게 무서워서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얘 약도 먹고 그 선생님 침잘 놓을 때다 얘.
1: 예. 예. 50년 이사지랬는데.
0: 옳습니다. 침은 얘 쭉 나온 게 얘 그 저린 게 정말 많이 나사졌습니다 지금.
1: 더운 사실.
0: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 저기 그 해마다 원래 약을 먹대길래 이번에 좀 예, 약을 든든히 좀 한 저기 한 달 넘어 먹자고 소리 이제 두 번 먹었습니다.
1: 네.
0: 예. 예약해서 약질 나가자고.
1: 예. 예약하자고. 예.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하는 각도에서 그러도록 합시다. 어디에 오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목이 계속 뻣뻣하고 아파서 예, 목에다가 이렇게 계속 지통으로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래, 예, 이 생방송 듣고 저리 길태중리병원에 강철수 주임이 경추병에 용하다 했어요.
1: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다고 저리 그래 찾아갔는데, 예, 치모는 어떻기다.
1: 예, 예.
3: 예, 치모에 처음 맞아왔습니다. 이때 그 치모 맞아봤는데,
1: 예.
3: 치모에 맞자마자에 이렇게 먹고 움직여라 하거나 움직인 게, 저래 목이 시원하고 저래.
1: 그렇죠.
3: 예. 예, 저래 이롭다니까.
1: 예.
3: 뭐 정말 잘 놓습니다.
1: 예, 어떤 분은 당장에서 그저 효과를 봅니다. 예,
3: 예. 당장에서 저래 지금 예. 처음 맞아봤는데 저래 효과 있더란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을 때 또 치료 받자고 오늘이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1: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1: 과호도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3: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드세요.
4: 어, 네, 전화 맞습니다.
1: 예, 예.
4: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저는 이 관심병 환자인데, 그, 박윤덕 중 의사한테 가서 약을 썼댔습니다.
1: 예, 예.
4: 어쩜 가면 이렇게 가슴이 자꾸 불안하고 답답하고, 예. 그리고 영, 이렇게 언젠 또 잠도 잘 알려고 예.
1: 그렇죠.
4: 예, 그래가지고 그 박인덕 주임 이사 그 연변의 명리라고 이 방송도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중년에서 퇴직한 신경내과 주임이라서 이 방면에 영 이렇게 신심 가지고 저리 가서 찾아가 약 썼는데 어젠 두 번 썼습니다.
1: 예.
4: 이런 게 지금 이 이렇게 잠을 잘 때면 너무 불안하고 잠도 잘 아요 이것도 맞고 예.
1: 그렇죠.
4: 그리고 예. 예, 귀에서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막 소리도 나고 그것도 예. 맞고
1: 예.
4: 가슴이 불안하고 영 답답하고 예.
1: 예.
4: 그것도 다 우선 영 많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더운 일이
4: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약 쓸라 약 질러 가려고
1: 예.
4: 예약하겠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디에 오셔야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월하십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예. 예,
5: 우리는 예, 우리 아저씨가 예, 뭐 장춘에서 오신 선생님을 보이는 환자인데
1: 예, 예.
5: 어떤 상황인가 하게 되면 예, 위축성 위험이고 예,
1: 예.
5: 그다음에 그 장증 두 번 했습니다.
1: 예, 예.
5: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게 되면 위는 그 관류성 관류성에 식후물이 올라오는 건 기본상에서 조금 나섰는데
1: 예.
5: 지금 예, 심장을 인해서 그런지 이 가슴이 자꾸 답답해서 예, 환자가 예, 밤중이고 낮이고 예, 몇 번씩 바트러 나갑니다.
1: 아.
5: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1: 예.
5: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서 선생을 이미 두 번 보였습니다.
1: 예.
5: 보였는데 지금 식후물이 올라오는 이거는 기본상에서 해결됐는데
1: 예.
5: 이 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가보려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5: 오늘이 예, 두 번 갑니다. 예,
1: 예. 예. 알았습니다. 연결 다 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수월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땀뿐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2: 말씀하세요.
6: 저는, 예, 저는 오라니띵 한자인데.
1: 예.
6: 저 전번에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은 네 번 제다 먹었는데 다 나왔습니다.
1: 예, 예.
6: 지금 그게 영 좋아지고 위가 잘, 이해가 되면 잘 치료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해서 좋았는데 요즘 계절이 바뀌었는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감기 와가지고 소리 기침식이 있고 가래가 많았습니다.
1: 예.
6: 저희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니까 낫지 않을 때다. 그래 오늘이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을 재담서 예약을 더 하자고.
1: 예, 오늘만은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네, 재영 이사를 찾습니다.
1: 예, 무슨 정황입니까?
7: 제가 위가 안 좋아갖고
1: 예.
7: 항상 가슴에 뭐가 배긴 같기도 하고 온증 느낌도 나고
1: 예.
7: 많이 메스껍기도 합니다.
1: 예.
7: 예, 그래서 정유 의사한테서 침을 맞았는데 속이 좀 많이 편한 것 같고 메스거운 것도 사라졌어요.
1: 예, 예.
7: 네, 그래서 정유 의사한테서 치료를 더 받고 싶습니다.
1: 예.
7: 예,
1: 그러도록 합시다.
7: 예, 진도 맞고 약도 찍고 싶어서
1: 예, 예.
7: 예약하고 싶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결합하면 예. 효과도 좋습니다. 첨약에다 예. 친구로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8: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8: 저는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1: 예.
8: 지금 날씨 차고에 바람 쐬고 그러니까 기침도 나고 무슨 증상이 좋지 않아가지고
1: 예.
8: 그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아주 용하다고 해서 그가 치료를 받을까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1: 예.
8: 예.
1: 연계 다 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8: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1: 안녕하십니까?
9: 네, 감사합니다.
1: 예.
9: 아, 수고합니다.
1: 예, 예.
9: 아, 나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깨가 어째 아픈도, 일을 못 하겠습니다.
1: 예.
9: 그래서 지금 왜, 강철수 주임한테 와서 좀 무서운 말도, 주임 왔다고 했는데,
1: 예.
9: 되실 것 같습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연계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9: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예.
9: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땅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여보세요. 예.
1: 안녕하십니까?
10: 예, 예. 저는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 그래서요. 경추구도 아이 좋아서 자꾸만 예, 목이 졸고 치고 금사금사 아픈 데만 해서
1: 예.
10: 최성실 예, 그 길태병원 최성실님한테 10만 원이 대세밖에 안 되는데
1: 예.
10: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40년 나왔는데,
10: 예. 예, 그래서 효과가 좋을 때 좀, 그냥 더 맞자고, 그래.
1: 예, 그러도록 예.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1: 아, 저 그, 뭡니까, 길태중이 거기, 박윤덕
1: 예.
11: 아버님 문에 저번에 그 봤습니다. 근데
1: 예.
11: 손이 좀 아이 좋아하고 자꾸 불편하지. 그다음에 소변도 좀 저리고 자꾸 이래서
1: 예.
11: 그래서 병원에 가서 면병원에 가서 그 화암한 게 지가 조금 높답니다.
1: 예예예.
11: 그래서 어제는 두 번이나 가서 중약을 썼는데 아이 많이 낫습니다.
1: 네, 좋은 일입니다. 예.
11: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면 보자면. 어떻게
1: 야, 연계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과오를 필요 없습니다.
11: 아, 예예예. 예,
1: 예. 예,
11: 오전에 가십니다.
1: 예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예. 예.
11: 예, 예.
1: 건강하세요.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2: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다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0: 길태종이 진찰보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계속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이 우울증하고 조리증 놓고 본다 할 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울증 놓고 보게 되면 주약에는 정신심리교통에 관계되는 이런 질병입니다.
1: 네.
2: 늘상 말죠. 정서가 절약되어 있고 우울해 있고 옛날에 비해서 말죠. 사유가 아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죠. 말씀하자도 선뜻 나가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동작이 또 아주 굼뜨고 이런 분들을 본다 할 때 늘상 말죠. 혼선파리에 온몸이 나른하고 맥이 떨어지고 잠들기 바쁘고 밥맛이 뭐 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은 또 변비증으로 말죠.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우리 제때 말이죠. 확진을 하지 못하고 이런 박윤덕 주임 같은 이런 말이죠.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가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죠.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늘상 말이죠. 우울해 있단 말입니다.
1: 네.
2: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럼 가정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지 못하죠.
1: 그렇죠.
2: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서 이런 분들이 교제하기 바쁩니다. 네? 어떨 때는 뭐 잔치집에 가서도 저도 이런 환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해도 말이죠. 우울해서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마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불러일으킨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는 말이죠. 그리 높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살 시도를 합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이 계신다게 되면 꼭 치료에 중시를 돌려서 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리증이라 하는데 기실은 불안하다는 뜻이 되겠죠.
1: 네.
2: 이거는 또 우울증하고 좀 틀립니다. 우울해 있기보다도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1: 네.
2: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사회생활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자식이 말이죠. 따님이가 북경대학에 붙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 네.
2: 근데 우리 딸은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다고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하던 제절로 말이죠. 내놓으면 다 막
1: 그렇죠.
2: 날아다니는데 그리고 공포감에 젖어 있고 늘상 말이죠. 긴장하고 불안하고 특히 말이죠. 옛날에 접촉을 못 해봤던 이런 사람들을 대면할 때게 되면 동작이 아주 이상하게 말이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늘상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닥거리는 것이 문제고 답답하다 합니다. 기실은 우리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도 간혹 버스를 탈 때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을 느낀단 말입니다. 숨이 차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인곤란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마치 식도에 무슨 이물이 있는감을 말이죠.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면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해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선증식 요핀에 신경성 소변이 잦은 이런 증세를 보일 때 많습니다. 사실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얼마 나가지도 않은데 이건 무슨 남성들이 전립선염하고 틀리거든요. 급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0: 성경이 많이 나타나고 나에 비해서 말이죠. 폐경 현상이 일찍이 나타납니다. 비증이. 이 말이죠. 조류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생리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마치 고혈압 환자처럼 기신 혈압 생기면 말이죠. 정상인데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해 나고 가슴이 번거로우면서 전하게 말이죠. 도저히 말이죠. 잠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약에서 이 진맥을 하지 않습니까? 맥을 짚어봐도 알깁니다. 이런 분들이 말이죠. 맥이가 말이죠. 고르게 뛰지 못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말이죠. 심리수상이라 하는데 그러면 우울증하고 조류증을 우리 대비를 해본다 할 때 우울증은 우리 의학상에서 본다 할 때 조금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말이죠. 박윤덕 주임 같은 이런 임상경은
1: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숭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0-5000번 2760-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8갈래 정품 관광 로선을 내었고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펼친 데서 전주 문화 관광 시장이 지속적인 인기를 보여 관광객 수와 관광객 총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 도문 도로 통상구와 훈춘 도로 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기관 간부, 학교 사생, 이민관리경찰과 주민들이 국문에 모여 오성 붉은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장엄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변강 아들딸들의 진심어린 축복을 조국에 전했습니다. 훈춘시 제2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개항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찰이 돼 조국의 변경 국문을 지키고 싶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일대 부대장 정명아입니다. 이번 국기 개항식을 통해 가국 정회를 깊이 재독했습니다. 이민관리 경찰로서 우리는 이 애국 열정을 직책 수행의 동력으로 받고 변경 안전과 통상구의 원활한 통행을 전력 투하하면서 실천적인 담당으로 위대한 조국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해동성국 의관 상봉 발해 복식 몰입식 정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배우들은 복원한 발해 복식을 입고 정경 해설과 소통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력은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문화의 뿌리는 한 집안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요하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내에서는 장고춤, 탁본, 투호 등 종목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서희곤입니다. 이번 국경절에 일부러 연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복원한 발해 복식을 보고 몰입식으로 소통 활동에도 참여하니 마치 천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강과 중원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중화 문화의 다원일체라는 독특한 매력을 체득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저와 아이가 공연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아이도 중국 문화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국경절 연휴 첫 사흘 동안에만 우리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 연인수로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 발해 정경 공연은 광범한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배우들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인증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해의 천년 문화 맥락이 박물관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9월 30일 201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 1호 백미 산뜻한 연변 명태 전국요리 경기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요리사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며 특색 명태 요리를 선보이면서 요리 기술을 겨루는 동시에 민속 음식 문화를 전승했습니다. 경기 요리사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파생 제품으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젊은이와 외지 요리사들이 우리 연변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전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중국 유명 요리사이고 중화 요리사 금상 수상자인 리숙입니다. 남북의 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특색 미식을 혁신적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새로운 착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모두의 창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연변 특색 명태 미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경절 기간 금빛깔 한마음 변경의 화음 문화관광 활동이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서른 쌍의 부부와 연인들이 이곳의 민속 유원과 전통 홀레쇼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박물관의 발해 복식쇼를 변경으로 옮겨 발해 문화의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한마음 언약식에서 새 부부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들은 사랑의 맹세를 함께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민경 류환영입니다. 변경수호 민경으로서 국문을 지키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의 뒤에는 아내의 지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됐는데 어제가 바로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꾸미거나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보살피는데 제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활동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신청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문 주민 상영교입니다. 올해가 마침 우리 둘이 만나 사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줘 정말 기쁩니다. 안도현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 펼쳐진 국경절 경축 주제 활동에서는 가무 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현장 참가자들은 함께 조곡을 노래하느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국풍 순회, 수공 체험, 삼림 표류, 화로차 그리기 등 종목을 내놓아 관광객들의 가을철 휴가 체험을 풍부히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문화 관광 활동은 연변의 독특한 인문과 자연 매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은련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612만 명을 웃돌아 동기 대비 19.43% 증가하고 관광객 총 소비는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발방의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았습니다. 우리 소 여러 부문에서는 협동해 대중들의 연휴 출행, 관광, 생산 생활 등 안전 사업을 실속 있게 다사부문으로서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소 각 현시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은 교통안전 보장 일선을 굳게 지켜 도로 질서가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도로 경찰 배치율과 관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들의 출행 안전을 전력 수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종합중대 부중대장 양영리입니다. 관할 구역 명절 기간의 차 흐름 특점과 결부해 우리 대대에서는 민서관 서시장, 연변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 소상시장 등 종점 구역에 92개 근무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연길서 고속도로 수금소, 연길부 고속도로 수금소와 고속철도역에는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 교통 소통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매일 301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일터를 지키면서 국경절 기간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전력 보장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사회면 순찰, 교통관리 통제, 풍경구 안전보장 등에 하루 평균 경찰력 연 2,196명과 차량 연 554대를 투입해 풍경구와 인원 밀집 장소의 순찰 빈도를 중점적으로 높였는 바 국경절 기간 40개 풍경구와 13개 보나 상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도시의 첫 번째 창구인 연길 서역에서는 이중 언어 편민 자문, 저녁 문화 관광 추천, 민속 체험, 특색 공연 등 네 가지 특색 봉사를 내놓아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연길의 정성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가는 관광객들의 물음에 인내심 있게 답하고 출행 로선을 세심하게 안내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선전책자, 민속체험지도, 민족단결 선전수첩을 배포하며 연길의 아름다운 풍광과 짙은 민속풍정, 특색미식을 소개해 관광객들이 경사스러운 명절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인원 유동이 많고 야외 불 사용 우환이 증가하는 실제 상황에 대비해 연변 소방구조 기동 지대에서는 국경절 기간 삼림 초원 방화 전문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유동 선전, 현장 선전 강연 등 방식을 통해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 림산 지구 주민, 가을 수확 작업 인원들을 대상으로 야외 화원 관리 주의 사항, 초기 화재 상황 처리 상식 등을 보급하고 대중들이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북풍경구, 육정산 문화관광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연선 등 종점 구역에 역량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지정 장소 당직과 기동 순찰을 결합해 관광 풍경구, 변경 연선, 림산 작업소, 향진 등 종점 구역을 단단히 주시하고 중단 없는 순찰을 전개하며 초기 단계의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 해소함으로써 삼림 방화 방어선을 굳게 지켜 림산 지구의 생태 안전과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 수고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백산 지복대대 1중대 중대장 조리 조청해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가을철 삼림 방화와 가을 수확의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는 역량을 집결해 각 풍경구와 림산 지구 등 종점 구역에 전진 배치하고 지정 장소 당직과 류동 순찰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일터를 굳게 지키고 삼림 화재 발생을 엄밀히 방지하면서 관할 구역과 림산 지구의 생태 안전,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잘 수고하겠습니다. 여러 부문의 노력으로 국경절 기간 우리 조에서는 생산 안전 사고와 영향력이 있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전 생산 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됐습니다.
2: 성민족사무위원회와 성문학예술계연합에서 공동 조치한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식 화꽃수립 해민공연 진달래 아름다운 변강 문해선전대 연변행 활동이 그늘 우리의 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의 주제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이루자입니다. 활동기간 광범한 문해사업일꾼들은 선으로 우리의 주 훈춘시 도문시

0: 명정시, 화룡시와 안도현 등 다섯 개 변경 현실을 찾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노래, 무용, 희곡, 교예 등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훈춘 주민 손소림입니다. 이번 공연은 정말 잘 꾸며졌고 종목마다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예합동 공연은 본토 문화에 립각하고 시대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면서 문예를 누대로 고향의 아름다움, 단결의 운치와 가곡의 정을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공연은 중화민족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고 한마음으로 새 로정을 향해 분발 정진하려는 아름다운 염원을 생동하게 전달해 기층 문화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에 생기 넘치는 문예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인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이 목전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능력을 대폭 제고하고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 현장에는 공장 건물 주체가 새롭게 완공됐고 시공 인원들이 질서 있게 생산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공장장 한병철입니다. 대상은 2024년에 착공했고 현재 생산공장의 기초건설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지금 추출 농축작업장과 인삼 초벌 가공작업장에서는 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시험 운행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는 장백산 지역의 수삼을 주요 원료로 인삼 초벌 가공과 정밀 가공을 일체화한 홍삼 계열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형 기업입니다. 생산 능력 부족과 고급 제품 승격 수요에 대비해 회사에서는 공장 건물 지능화 확장 건설 개조를 전면 실시해 국제 선진 수준의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지능화 생산 흐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길림 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 인삼 생물의약 주도산업의 중점 확장 건설 대상으로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추출 농축 작업장, 주입 작업장, 가공약 작업장을 건설하고 지능화 생산 설비를 배치해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산 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대상은 2027년 12월에 준공돼 조업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매년 인삼 2,000톤, 홍삼 X500톤을 가공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은 15억 원으로 예상되며 3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삼 정밀 가공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생물의약산업 군집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조당회 통전보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를 전 전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사업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15개 상회협회 책임자와 60여 명의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 분야 기업 대표들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대상을 참관하고 경험을 배우며 합작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유치 사업의 질을 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했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관 플러스 집중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으로 카슨 길림 세포자원 고관리유관회사, 길림 전신미 반도체 유관회사 등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주최 측은 전조 투자 유치 현황과 우세를 둘러싸고 선전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조 공상업연합회 소속 상괴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제의서를 대독했으며 상회협회와 기업 대표들이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근년래 조당위 통전보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투자 유치를 민영경제에 봉사하고 향촌진흥의 힘을 보태는 중요한 줄손으로 삼았습니다. 면간 투자 유치 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길림연변 변경촌 산업대상 추천소개 수첩을 편찬했으며 108개 산업대상을 선별해 성공상업연합회, 여계 판사초와 타지역 상회에 초청했습니다. 현재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는 전주 주요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회원 기업 수는 5천여 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시험 예비 신청 시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정식 신청 시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2027년 연구생 모집시험부터 연구생 모집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청과 온라인 확인을 일체화해 실시합니다. 수험생은 온라인 신청 기간 개인정보와 지원을 기입한 후 응시 지점에서 요구하는 검증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벼 가을 거지를 계기로 기계화 조학에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그리고 안전한 가을 거지를 위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어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홍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일전 길림성 인민정부 판공청에서는 집대의 종합리용을 지지할 때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치는 집대 로촌 소가 금지구역을 명확히 하고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며 집대 수집이용을 잘하고 금융과 과학기술의 지지 강도를 높이고 집대 소각을 엄하게 단속하며 조직 실시를 강화하는 등 여섯 가지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중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전형적인 흙토지 지역의 현시에서 흙토지의 보호 및 리용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지하여 집대 등을 이용해 만든 유기 비료로 추가 시비 작업을 할 경우 성에서 확정한 년간 임무 면적에 따라 최저로 150원을 무당 보조합니다. 둘째, 보호성 경작 프로젝트를 지원해 집대 피복률을 높입니다. 집대 피복률이 60% 이상인 경우 무당 보조금 상한선을 80원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줄가리 작업 집대의 농경지 현지 분쇄에서 파종이 가능한 정지까지 이르는 작업, 심층 밭가리 작업 등 작업 중 하나를 실시한 경우 무당 보조를 25원 추가해 보조 상한선을 105원으로 인상합니다. 성내 전역에서 집대 피복률 30% 이하의 보조를 취소하고 밭태우기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습니다. 세제 집대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현에서 조항급 초급 알곡 생산 규모현 20% 장려보조, 집대 종합리용 성급 프로젝트 등 자금을 이용해 집대 현지 비료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가을철 옥수수밭 심층 밭갈이, 옥수수대 분쇄물의 토양 속 혼합 매립 등 집대 전량 현지 비료화 작업 또는 논의 로타리 치기, 집대 매립, 평지 등이 1차성 작업, 수확 후 농가리, 로타리 치기, 가을철 결빙전 혹은 봄철 해동 후에 평지 작업을 수행할 경우 무당 80원을 보조합니다. 네, 다음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왕청현 2026년 우수 농민 양성 및 벼 생산 안전 공급 보장 양성반의 수강생 50명이 구역 간 현장 견학과 실습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선호하여 장촌, 길림시 등 성내 여러 지역의 10개 량질 벼 재배 실습 훈련소를 찾아 각지의 재해 후 벼 생산 회복 및 질 향상, 규모화 재배, 전과정 기계화 작업, 디지털화 농업관리 분야의 선진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네, 수강생들은 이번 학습에서 배운 선진적인 기술, 성숙한 경험, 혁신적인 모식을 벼 생산 및 재해 후 생산 회복 사업에 적용하고 표준화 기계와 디지털화 재배 기술을 전역에 보급해 왕청현 벼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생산 안정, 공급 보장을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룡시 양수 에너지 발전소 대상 건설이 통풍동 굴착 진척이 순조롭게 1000m를 돌파하면서 이 대상이 지하 터널 공사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룡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는 동북 지역 최초로 주간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로 대상이 완공되면 친환경 보조 배터리가 돼 길림성 전력망이 절전기 조절, 저부하 충전, 에너지 저장, 주파수 조정, 전압

0: 조정 및 긴급 사고 대비 등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동북 지역의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에너지 소화를 촉진시키며 탄소 고봉치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전략적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네, 최근 지3-3일 관광통로가 개통되면서 변경마을에는 관광역참이 들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가정과 농가의 1대1을 뜨락 도급 계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정에서 변경마을 농가의 뜨락을 임대해 휴일이나 휴가철에 농가에 들려 원하는 남새를 직접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남새를 먹을 수 있는 외에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 머무는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수려한 변기형 풍경을 감상하며 순박한 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1대1 뜨락 도급 계약은 뜨락 경제의 새 형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천민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의 소통과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향촌 관광과 체험 경제를 결합한 새 업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락 경제 새 형태를 통해 당지의 민박 음식 관광 산업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춘시 왕청현 등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시장 소비와 소비 승격 추세에 초점을 두고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선식 옥수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또 가공 기술에서 품질 검사, 판매 경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문을 엄격히 두드리고 소비 시장을 적극 선점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이 투입된 왕청현 왕소미 선식 옥수수 생산 기지에서는 왕청진 배초구진이 여러 청과 연동해 기업 주문 플러스 농가 재배에 주문 모식을 보급하고 재배로부터 가공 온라인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해 현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훈춘 변경경제 합작구에 위치한 훈춘길도농업유한회사 생산가공구역들에서도 일사불란한 생산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약 2천만 이삭의 선식 옥수수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더 많은 훈춘시 향진의 우수한 재배농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한편 량질의 옥수수 새 품종을 꾸준히 시험 도입하고 생산기술을 최적화해 보다 높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왔습니다. 넘마다 벼가 익어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농민 여러분은 한해 농사에 결실을 거두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텐데요. 이 가을 거지는 기쁨이 계절이지만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벼 가을 거지를 앞두고 주 농기계 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과 함께 벼 가을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올해 벼 농사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올해 우리 주 벼 생산을 보게 되면 모내기 이후 기상 조건이 올해 벼 작황에 가장 영향을 미쳤지만 네. 전반 작황으로 볼 때 우리 주 벼 농사는 대체로 평년 수준 이상의 복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기후를 보게 되면 벼 육모 시기 기온이 비교적 온화해서 네. 씨 뿌리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1: 여름 성장기에는 적절한 강수량과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 벼의 가지치기와 이삭패는 과정이 량화했습니다.
0: 네.
1: 가을 벼알이 익는 시기에도 큰 냉해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네. 벼알 성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전체적으로 볼 때 량화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린 원인으로 네. 부분적 논이 볕대가 넘어지는 현상이 소량 발생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런 논은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존재하는데 네. 일조가 충분했던 평지논은 작황이 매우 좋습니다.
0: 네.
1: 우리 주는 고랭 지역이라 서리가 일찍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0: 네네.
1: 때문에 늦은 품종은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리 오기 전에 빨리 수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기계 수확을 할 때에는 벼의 수분 관리, 락립 손실, 바로 벼알이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수확량을 확보해야겠습니다.
0: 네.
1: 정적으로 올해는 대풍년까지는 아니지만 평년보다 좋은 중풍년 수준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여러모로 우리 땀 흘린 보람 지금 수확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이 마지막 수확까지 잘 해야 되죠. 우리 가을 거지에 대비해 그렇다면 재배 농가들에서 해야 할 일들 어떤 것들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이제는 벼 농사의 마지막 환절인 가을 거지만 남았습니다.
0: 네.
1: 벼 농가들에서는 1년 동안 수고한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보통 첫 서리가 내린 다음 가을 거지를 시작합니다.
0: 네.
1: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에서 가을 거지가 제일 적합한 시기가 보통 10월 10일 정도입니다.
0: 네.
1: 그 전에 소부분 가을 수확을 하지만 대면적은 아마 이때부터입니다.
0: 네. 네,
1: 지금은 기계화 수준이 높아져 보통 농가마다 가을 거지는 기계로 합니다.
0: 네.
1: 따라서 가을 거지를 잘 하자면 가을 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에 대한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점검을 잘해서 일단 수확에 들어서면 농기계가 고장 없이 수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 그러네요. 기계화 가을이어서 농기계 점검 우리 점이 있다 우리 말씀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 기계화 가을 거지에서 지금 가을이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가을 거지 적정기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1: 네. 뼈 수확 시기는 단순히 달력 날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뼈의 생육 상태,
0: 네.
1: 기상 조건,
0: 네.
1: 품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 네.
1: 우선은 뼈 자체 생육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여기에는 뼈알의 성숙도, 줄기와 잎 상태,
0: 네.
1: 기상 환경 정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벼알이 성숙도를 보게 되면 이삭이 아랫부분 벼알까지 완전히 황금색으로 변하고
0: 네.
1: 녹색이 거의 사라졌을 때가 적기입니다.
0: 네.
1: 이삭끝만 있고 아래끝, 아래알은 푸르면 아직 이르며
0: 네.
1: 너무 늦으면 락립이 발생합니다.
0: 네.
1: 벼알이 성숙도를 판단할 때 벼알을 손으로 쥐어서 체크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쥐었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고
0: 네.
1: 쉽게 부서지지 않는

0: 상태가 적중 수확 시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수확기에 들어선 벼의 줄기와 잎 상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노랗게 변하고 아직 완전히 말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다음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네.
0: 장기간 비가 내리면 배알이 발아하거나 곰팡이가 생겨 품질이 떨어집니다.
1: 네.
0: 꼭 날씨 예보를 보고 비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아침 이슬이 마른 뒤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슬이 맺힌 상태로 수확하면 배의 수분 함량이 높아 건조 부담이 커집니다.
1: 네.
0: 또한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 배알 품질이 저하되므로 첫 서리 후 서둘러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1: 네.
0: 정적으로 갈거지는 품종, 재배 조건에 따른 차이, 즉 조생종일 경우 일찍 성숙함으로 수확 시기를 빨래야 하고
1: 네.
0: 중만생종일 경우에는 성숙이 늦어 수확 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모낸 시기가 늦었던 논은 자연히 수확 시기도 늦추어야 합니다.
1: 네.
0: 단 기계화 수확 시 주의점이라면
1: 네.
0: 르납 수확 기구로 기계 수확할 때는 네. 배알 수분 함량이 18 내지 22% 수준일 때 네.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수분이 너무 높으면 수확 후 건조에 많은 시간이 들고 썩기 쉽고 수분이 너무 낮으면 배알이 떨어져 수확량이 줄어들기에
1: 그렇죠.
0: 제일 합당한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1: 네.
0: 갈거지를 정할 때 이삭 전체가 황금색으로 익고
1: 네.
0: 배알이 단단해진 상태 그리고 비가 오기 전 이슬이 마른 다음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네.
0: 르납 수확기로 기계 수확 시에는 벼의 수분을 18 내지 22%를 기준으로 맞춰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그냥 뭐 날짜에 따라 달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0: 네.
1: 벼의 작황에 따라 어떤 정황인가에 따라서 우리 기계화 수확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고 여러모로 날씨에 따르고 또 성숙도에 따르고 종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0: 네네.
1: 네. 올해 그 수확기를 비롯한 이 농기계들 얼마 정도 이 가을거지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0: 네. 가을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 마지막 환절이라고 봅니다.
1: 네.
0: 안전한 수확을 위해서는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하겠죠.
1: 네.
0: 그리고 트랙터, 르납 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여
1: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하게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1: 네.
0: 이미 점검한 농기계는 5만여대이고요.
1: 네.
0: 네, 가을거지에 투입될 농기계는 2만여대에 달합니다.
1: 네.
0: 그중 강냉이 르납수확기는 5,700여대,
1: 네.
0: 뼈 르납수확기, 콩수확기 등 기계는 2,900여대에 달하며
1: 그렇죠.
0: 나머지는 뼈 가을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정적으로 5만여대 점검 참으로 많은 농기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네. 많은 농기계가 투입되어 단시간 내에 일해야 하니까요. 꼭 네. 점검이 필요하겠죠.
0: 네.
1: 이 본격적인 가을거지 작업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거지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분들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0: 네. 지금 가을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 수량이 많은 만큼
1: 네.
0: 가을거지에 대비해 꼭 농기계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1: 네.
0: 우선은 그 수확기입니다.
1: 네.
0: 수확기 발동기라든지 수확기 갈날,
1: 네.
0: 전송대,
1: 네.
0: 윤활유 등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은 탈곡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1: 네.
0: 탈곡기 내부에 잔물이 있는지 그리고 전기 선로도 파괴되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 수확기 탈곡기는 한 번 쓰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꼭 작동이 정상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가을거지가 시작되면 고장이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1: 네.
0: 가을 수확과 함께 벼를 실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벼를 담는 주머니도 충분히 준비해서 네. 실어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네.
0: 들여온 벼는 수분을 잘 확증해야 하는데 수분이 많을 경우 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한데 벼의

0: 이 수분 함량을 14% 내로 통제해야 보관에 유리합니다.
1: 그러네요. 배의 수분 함량 14%라 할 때 네. 제일 좋은 그 보관 그 표준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 그 수확할 때 제일 좋은 수분 함량 18부터 22 사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일 때 들여오면 금방 말려서 보관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수분이 더 많으면 불리하죠. 이 가을철 벼 수확에서 기계의 수확 손실률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하는지요?
0: 네, 뼈 기계화 수확에서 천 손실률은 5%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좋은 조건 즉 뼈 성숙도가 적당하고 포장 상태가 량화하며 기계 정비가 잘 되고 조작이 숙련할 경우에는 3% 이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 현장 일반 작업 기준 허용 상한선은 5% 이내인데 네. 여기에는 예비 손실, 절단대 손실, 락립 손실, 선별 손실 모두 포함됩니다.
1: 네.
0: 때문에 기계 작업 시 주의할 점은 뼈가 너무 익으면 탈립 손실이 커지고 네. 너무 덜 익으면 선별 손실이 늘어나기에 꼭 적기의 수확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작업 속도, 탈곡 통 간격, 바람 세기 조절로도 손실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을 수확 시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네. 비 온 뒤에 포장에 물기가 많으면 손실률이 높아지기에 꼭 날씨 정황을 잘 파악해서 가을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벼 가을을 볼 때 우리 운전수들 시간을 다 거치느라 아침 일찍 밭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어둡고 안개 낀 날 연합 수확기를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새벽 안개로 시야가 좁아지면 먼저 조명, 후미등, 경광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연합 수확기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낮추고 네. 논 가장자리 뚝길은 한쪽 끝으로부터 다니며
1: 네.
0: 사람이나 축사, 장애물을 네. 미리 살펴야 합니다.
1: 네.
0: 또 어두울 때 혼자 작업하지 말고 동반자를 한 명 붙여서 안전감시를 세워야 끼임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이 가을거지와 함께 안전생산에도 꼭 중시를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전생산에서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뼈 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네.
0: 우선은 농기계 조작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수확기, 운반차 등의 브레이크, 타이어, 전기배선, 안전가드장치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1: 네.
0: 고장난 기계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조작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 조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며
1: 네.
0: 음주 후 농기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다음 기계 작업 중에는 회전부, 절단부에 손을 가까이 대지 않고
1: 네.
0: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뒤에 점검, 청소,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작업자는 안전화, 보호목, 작업복을 착용하고
1: 네.
0: 느슨한 옷, 뒷머리에는 기계에 걸리지 않게끔 정리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현장에서의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논밭 작업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1: 네.
0: 어린이, 주변 사람이 작업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1: 네.
0: 경사지, 물이 괴인 논에는 수확 작업할 때에는 기계가 전복될 위험에 주의해야 하기에 과속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1: 네.
0: 곡물을 운반할 때 초과하여 싣지 말아야 하고
1: 네.
0: 차량에서 적재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1: 네.
0: 부득이 야간 작업할 때는 충분한 조명 설비를 갖추고
1: 네.
0: 기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다음 화재 폭발에 대비한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수확한 볏짚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1: 네.
0: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엔진 고열 부분에 건조한 짚이 닿지 않도록 관리하고
1: 네.
0: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장에서 농기계에 기름을 넣을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네. 불꽃이 근처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계속해 운전수들이 작업 환경

0: 환경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운전수들이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작업 현장에는 먼지가 많으므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음에 대비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 밖에 가을철은 기온 변화가 심하기에 기후 변화에 대비한 체온 관리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현장에는 꼭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1: 네.
0: 작업자 간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작업을 정지하고
1: 네.
0: 응급 조치를 취하며
1: 네.
0: 필요 시에는 제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모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1: 네.
0: 이상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면
1: 네.
0: 뷰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의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작업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 네.
0: 기계 정지 후 점검 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작업 현장에 불필요한 사람 출입을 막고
1: 네.
0: 전복 혹은 적재량을 초과해서 씻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건조한 볕짚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1: 네.
0: 소화기를 꼭 배치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는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피하고 방진, 방음, 보호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수확에 투입되는 농기계들 보게 되면 자체 기계는 괜찮아도 수확기 같은 경우 실을 맡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기계 사용에서 안전성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면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근년에 우리 주 기계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1: 네.
0: 이는 농업 경제에 아주 유리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농민들이 노동 강도도 이에 따라 감소되고
1: 네.
0: 반면 생산력은 큰 제거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하지만 10년 안전하다가 한 번 사고가 10년 성과를 말아먹는다고 농기 안전 문제가 늘 중요시되고 있어요. 네. 인민군중들이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칫 안전사고로 한 가정이 행복이 파괴될 수 있기에
1: 네.
0: 농기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또 새롭게 사용되는 농기계에 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수확 계절에 농기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1: 네.
0: 농기계 운전수들이 농기계 안전 생산에 관련된 법률, 규정 제도를 지킴으로써
1: 네.
0: 안전 생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고장이 난 차량들을 그냥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자그마한 고장이라도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제때 수리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트랙도로도 좋고 류납 수확기도 좋고
1: 네.
0: 운전할 때 위장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트랙도로나 수확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트랙도로 운전 중 내리막길을 달릴 때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면 아주 위험하기에
1: 네.
0: 절대로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트랙도로에 곡식을 실을 때 사람이 함께 앉아서는 안 되며
1: 네.
0: 운전수 곁에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응금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거지를 보게 되면 여러 집이 함께 하거나 새를 맡아서 가을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운전수는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차가 움직일 때에는 꼭 먼저 소리를 내서 주변에 알린 후 움직여야 하며
1: 네.
0: 운전수의 시야가 닿지 못하는 곳들에서는 꼭 먼저 잘 살펴본 후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철도 연선 십자거리를 통과할 때는 꼭 중시를 돌려서 운전해서
1: 네.
0: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을 수확을 다그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야간 운전에서도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특히 연합 수확기 같은 경우에 길에서 달릴 때 꼭
1: 네.
0: 도로 표시에 따른 속도를 비롯한

0: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1: 네.
0: 트랙터나 수확기가 발동을 건 상태에서 고장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만일 문제점이 있어 보일 때에는 발동을 끈 후 문제점을 찾아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가을 수확을 계기로 농기계 사용해서 안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기계 안전에 관해 우리 비오 재배하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주 농업 생산은 추수 거봉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1: 네.
0: 가을철은 수확 생산 거봉기로서 농기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 네.
0: 하여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안전 생산은 가을철 안전 생산에서의 중요한 환절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위하여 우리 네. 농기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대서
1: 네.
0: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선전을 강화하고
1: 네.
0: 또 안전 우환을 찾아내고
1: 네.
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광범한 농민들이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1: 네.
0: 수확 시 농기계 사용해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1: 네.
0: 조작을 잘못하거나
1: 네.
0: 번호판이 없거나
1: 네.
0: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어떤 곳에서는 가을 작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24시간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데
1: 네.
0: 노동 강도가 아주 큽니다.
1: 네.
0: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아래와 네. 같은 면에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1: 네.
0: 트랙터루 련합 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해
1: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시설도 점검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때에 고쳐놓아야겠습니다.
1: 네.
0: 다음 작업 중 안전 운행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트랙터루 련합 수확기는 상표를 비롯한 서류가 구전해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조작 인원은 면허증을 꼭 챙겨야 하며
1: 네.
0: 술을 마인 후 작업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1: 네.
0: 작업 장소를 옮길 때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1: 네.
0: 교통경찰들이 지휘에 복종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작업하는 밭에 위험하거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
1: 네.
0: 있을 경우에는 잘 표기해도 순조로운 수확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이래서 하면 기계 사용 전 작업하는 곳이 지세 특점, 땅이 수분 여하에도 잘 파악해야 하며
1: 네.
0: 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기를 정리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1: 네.
0: 가을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의 마지막 환절인데요.
1: 네.
0: 풍요로운 수확이 계절 기계를 조작하는 분들이 안전 의식을 높이고
1: 네.
0: 조작 요령을 잘 장악해 가을 수확을 원만히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1: 그러네요. 네, 오늘 가을거지에 대비한 그 주의사항 점검에 필요한 우리 상식들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 그리고 비오 가을거지를 앞두고 기계화 수확에서의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낫 하나, 호미 하나로 온 가족이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벼를 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을거지가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며칠씩 앓아 누웠다는 이야기도 흔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수확기 한 대가 논에 들어서면 예전 같으면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나도 우리 사람이 손길과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멈추지만 사람은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나니까요. 우리 수확기 운전대안전분도 논둑에서 수확 상황을 살피는 농가도 수확한 벼를 말리고 저장하는 가족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가을거지를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기계와 가을거지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엇보다 빠르고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어둡고 안개 낀 새벽녘 수확기 작업 새를 맡아 하는 수학기 운전,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 이 모든 순간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현혜성 과장께서도 거듭 강조하셨듯이 수학 측정기를 잘 판단하고

우리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하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논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해 농사의 결실을 안전하게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조 여러 농촌들에서 가을거지 작업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벼가를 원만히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신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